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가만히 있어. 돈 좀 보내줘. 내 인생이니까 신경 꺼. 부모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합니다. 다 큰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에 여전히 아프고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나쁘다, 자식이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선을 넘는 건 없는지, 독립이란 이름으로 무례해지는 순간은 없었는지, 초등학생 아이에게 필요한 선과 중학생에게 필요한 선이 어떤 게 다른지, 고등학생 20대 30대 자녀에게 부모는 어디까지 말을 할 수 있는지, 가족 사이의 선은 벽이 아닙니다. 선을 긋지. 긋자는 말은 멀리 떨어지자는 말은 아니고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덜 다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오전 9시 입담으로 하나 되는 우리 꼬미티 천천만만 진행자 구슬봉이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고 듣는 사람은 간섭으로 생각하는 오늘 첫 곡, 잔나비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주저하는 순간들이 있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네, 듣고 오신 곡은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5월 하면 가족, 그런데 그냥 따뜻한 가족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죠. 조금은 뜨끔하고 조금은 민망하고 어쩌면 라디오를 듣다가 어머, 저거 우리 집 얘긴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침 이 시간 커피 한 잔을 딱 드시다가 어,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지켜야 할 선, 경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부 간에도 있고. 가족은 참 이상하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일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남에게는 안 하는 말을 가족에게는 해.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죠. 너는 왜 맨날 그러냐? 그옷 입고 나가려고? 네 친구는 좀 별로더라. 아, 걔또 만나?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결혼은?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여서 가장 선을 넘기기 쉬운 경우도 많죠. 이 얘기 해도 돼? 이런 말은 사실은 친구에게 물어볼 때 물어보긴 해요. 내가 사실 할 얘기가 있는데,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번 고민을 하거든요. 내 생각 말해도 되냐? 아, 내 생각이잖아. 참고만 해. 괜찮아? 너 이거 괜찮아? 감정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냥 말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 하지 마라. 아니, 그 사람 왜 만나? 걔꼭 만나야 되냐? 아니, 걔 말고는 사람 없어?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학원 계속 다녀야 돼? 엄마 말 들어라. 아빠 말좀 들어줘. 아빠가 원하잖아. 부모님들은 마음을 다알것 같아요. 이 마음 어떠한 감정을 실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한테 지금 얘기를 했는지 아이가 좀덜 다쳤으면 좋겠고 아이가 덜 돌아갔으면 좋겠고 바로 직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니. 봉이 입장에선 그랬다고요. 내 아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먼저 산 내가 얘기해주면 아이는 좀 편하게 갈 거라는 전제 하에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직진으로, 다이렉트로, DM으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부모가 보기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아, 자식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 살아보지도 않고 왜 엄마 아빠가 결정해? 내 인생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아이들 마인드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초, 중, 고, 요 세대하고 약간 다른 그런 느낌? 말대꾸가 늘었다고만 볼 일은 아니죠. 왜? 세대가 변했고, 세태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검색하고, 비교하고, 표현을 하죠. 아, 아이들이 검색을 하면서 비교도 해. 그리고 내가 나의 선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친구 관계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 있고, 자기 취향도 빨리 챙길 줄 아는, 내 취향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얘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진로에 대한 정보도 부모보다 훨씬 더잘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나 주변에서 이미 정보 습득, 체득이 엄청 빨라요.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아직 자라는 중이랍니다. 정보는 어른처럼 갖고 있지만,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아직 연습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
아이를 무조건 놓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잡아주는 것도 아닌 아이 나이에 맞는 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선, 그리고 우주인, 중학생에게 필요한 선, 그다음에 고뇌에 찬 고등학생에게 필요한 선, 그리고 취업, 대입, 뭔가의 인생의 설계를 하는 20대, 30대 자녀에게 필요한 선이 각각 다르다고 볼수 있죠. 맥락은 하나인데 각각의 감정선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에 따라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릴 때는 손만 잡아줘도 되지만 사춘기 옆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옆에 있어야죠. 성인이 되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만 주는 것만으로도 선이 지켜지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그 차이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화요일 오전 9시 전주 FM 93.5MHz를 통해 함께하는 꼬미 천천만만 천인천생 만인만색으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꼬미 천천만만 진행자 봉이봉이 구슬봉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선. 사랑하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 때로는 간섭이 되고 독립하고 싶어서 한 말이 때로는 무례가 되는 순간. 오늘 그 복잡한 마음을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춘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마음을 너무 잘 담은 곡, 듣고 갈게요. 아이들은 가끔 별일 아닌 듯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많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네, 골반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초등학생 부모, 자녀를 둔 부모들은 되게 하루 아침이 빠르게 시작되죠.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그리고 또 걱정도 빨리 찾아와요. 아이를 깨워가지고 밥을 먹여서 등교를 9시, 거의 8시 40분까지는 등교시킬 거예요. 등교를 시키다 보면 아이 밥을 먹여야죠. 밥을 안 먹은 아이들은 또뭐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보낸다던가, 그다음에 워킹맘이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일곱

숙제는 뭐가 있는지, 학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잘 갔나? 횡단보도는 잘 지나갔나? 아, 낯선 사람 쫓아가지 않았나? 요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할 일, 하루 중에 일과로 자리 잡죠. 친구들랑 다퉜나? 놀이터에서 놀면서 넘어지진 않았나?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죠.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이 또 있죠. 도와주는 것과 대신해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아이 가방을 무조건 매일 학부모가 싸준다. 부모가 싸준다. 양육자가 싸준다. 숙제도 옆에서 거의 다 해주는 준비물도. 친구랑 다투면 누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싸우고 온다거나 속상해가지고 온다. 누가 그랬어?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우리 공주를? 우리 왕자를? 그래서 제일 먼저 전하는 거 학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원 선생님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죠. 아이가 불편해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해결사로 나서는 거. 이게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이죠. 그런데 반복되면 아이는 이렇게 배우죠. 어려운 일은 엄마가 다 해주는구나. 숙제는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수하면 아빠가 용서해주고 해결해주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오, 나는 직접 해보지 않아도 모든 게다 해결되는구나.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부모의 선은 뭘까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되 아이 손으로 직접 하게 하는 선, 그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준비물, 알림장을 보고 준비물을 챙길 때 엄마가 넣어놨어가 아니라 내일 뭐가 필요한지 네가 말해봐. 같이 준비할까?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방을 놓고 왔어요. 알림장에 확인을 해서 뭐 준비물을 챙겨줘야 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알림장에 나갔습니다. 내일 준비물 확인해서 뭐 챙겨주세요.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가방도 없고 알림장도 없어요. 내일은 학교 얘가 가려고 하나? 라는 순간이 들어서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온 둘째에게 가방 어딨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몇 단지 놀이터에 짚라인이 열심히 좋아가지고 타고 왔대요. 가방을 놓고 왔던 거죠. 해가 떨어졌어. 신나게 뛰어가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왔더라,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알림장 확인하고 아이가 뭐뭐뭐 준비물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한 10년은 좀 지났던 지금 시기로 그때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문제 풀을 때도 마찬가지고 간섭하기보다는 답은 이거야가 아니라 어디에서 막혔어? 부모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네 생각이 뭐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생각이 뭐야? 라고 하기 전에 그냥, 묵묵히 쳐다봐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아직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그 울타리는 아이들을 가두는, 그 바운더리에 꽉꽉 채워놓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아이가 안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쳐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부모님들 또 하나 조심해야 할게 있죠. 바로 아이의 친구 관계. 너무 빨리 개입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친구랑 다퉜을 때 바로 부모 마음은 뜨거워지죠. 막 올라와. 누가 그랬어? 걔 엄마 번호 알아? 걔 카톡 연결돼 있어? 선생님한테 말은 했고? 라는 말이 들어가죠.

물론 폭력, 따돌림, 지속적인 괴롭힘 반드시 개입해야 돼요. 그건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다툼, 갈등이 있죠. 서운함, 오해까지 생기는 부분들은 부모가 전부 해결해주면 아이는 관계를 배우지 못해요.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뭐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까? 엄마가 좋아해 줄까? 엄마가 뭐를 먼저 해주면 될까? 초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완벽한 보호가 아닙니다.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감정과도 잘 맞는고,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 사이에는 통하는 감정이 있죠. 부모들은 가끔 그 세계가 낯설고,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세계를 모른다고 느낍니다. 뉴진스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아마 이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변했어. 지난주 꼬미디 천천만만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초등학생 때는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물어볼 때 막 답변도 잘해. 근데 중학교에 가더니 말수가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들은 아이한테 유치원 때는 그냥 뭐를 해도 넘어져도 칭찬, 뭐를 흘려도 칭찬 이렇게 했다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몇 쌈인데 흘렸냐라고 뭐라고 하죠. 그럼 중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교는 어땠어? 그냥 친구는? 내 애기한테 아이들한테 얘기하기 전에 칭찬 안 하잖아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다 큰 아이들한테 뭐 칭찬 안 해요. 밥 먹을래? 나중에. 그리고 방문을 탁 닫죠. 근데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그랬던 아이가 중학교에 딱 올라가고 변했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아이가 기어 다녔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아이한테 했던 거, 3학년 때 아이한테 했던 거, 5, 6학년 때 아이한테 했던 거. 사실은 기어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아이한테 한 얘기 초등학교 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모는 당황하죠. 그런데 아이도 느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 휴대폰 너 뭐 봤냐? 이렇게 물어보죠. 야 도대체 휴대폰으로 뭐를 그렇게 보는데 그냥 빠져있더라 빠져있어? 아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렸어? 들었냐? 들었냐고 엄마들은 그러죠. 친구 같은 게 괜찮아? 그러면 아이는 그러죠. 내 친구 이름 다 기억해? 정말 그 말이 이렇게 비수가 확 꽂아요. 야 누구랑 만나는데 엄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름 까먹은 거야. 근데 학교 앞에서 누가 친구가 인사를 했는데도 그 친구 이름 까먹은 거예요. 엄마는 친구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했는데 기억을 잘 못해. 야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그런데 왜 물어보냐고 아이는 반문을 하죠. 그래서 중학생들의 방문 닫기는 꼭 부모가 미워한다는 뜻이 부모를 미워해서 방문 닫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학생은 몸도 마음도 빠르게 바뀌고 성장하는데 자기 생각이 생기고 친구의 영향이 커지고 부모의 말보다 또래의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가 가장 많이 선을 넘는 게 뭘까요? 캐묻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랑 만나는데 핸드폰을 뭐 봐? 아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누구랑 있었어? 왜 말을 안 해? 폰 좀 그만 봐?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냐 없냐? 아니 그냥 직구로 물어봐. 숨기는 거 있냐 없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고. 그래놓고 엄마가 얘기하죠. 엄마는 걱정돼서 묻지만 아이는 신문 마치 취조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중학생에게 필요한 선은 뭘까요? 감시선이 아니라 안전한 선. 내 아이의 감시선은 이거일 것 같아요.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네가 뭘 하는지 알아야겠어. 이런 감시선으로 아이는 다가갈 때 안전선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너의 든든한 백이 있잖아. 엄마, 아빠.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완전히 빠져있으라는 게 아니죠. 요즘 중학생들이 뭐를 또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나요? 온라인, 인터넷, 상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체 채팅, SNS, 게임, 짧은 영상,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는 추천, 그다음에 부모 세대가 자라던 환경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알아야 합니다. 단, 몰래 훔쳐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너희 반에는 뭐가 유행해? 말해도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말해줘봐. 다음에 또 물어볼 거잖아. 알았어. 그럼 메모해둘게. 엄마도 찾아볼게. 그 앱은 어떤 것이 좀 재밌어? 엄마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어? 엄마는 잘 모르는데 설명해 줄수 있어? 엄마가 모르는 게 있어? 안 되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접근하면 싸움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거 다 쓸데없다. 폰 때문에 네가 문제야. 아니, 폰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아이는 더 아이의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요즘 최근 디지털 환경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부모의 대화와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죠. 특히 청소년들의 디지털 생활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뭘까요? 네가 혼자 있고 싶은 건 알겠어. 그래서 밥은 먹자. 그래도 밥은 먹고 한번 해볼까? 내가 말안 해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방문이 닫혀도 관계 불은 꺼지지 않게. 그게 중학생 자녀와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요일 오전 9시 천천만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꼬미지 천천만만 구수붕이와 함께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건 차갑게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방문 앞에서 벌컥 열고 들어가는 대신 한번 똑똑똑 멈치 하는 센스. 자녀의 인생 앞에서 대신 결정하는 대신 한번 물어보는 것. 가족 사이에도 그 정도의 예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거창한 말보다 잠깐 시간 될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시간 되니? 시간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시간 될까 듣고 왔습니다. 고등학생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바쁘죠.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바쁘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바쁘고 다 바쁜데요. 고등학교는 정말 아이들의 큰 고민이 있잖아요. 내신도 수능, 수행평가, 생기부, 동아리, 진로, 대학, 아이도 숨가쁘고 부모도 숨가쁘고. 문제는 이 시기에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아주 깊게 박히는 거죠. 그때 그 시기에 아이한테 말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몇 점이야? 이미 이제 중학교 때 부모님들은 내려놓기 시작하죠. 1등급? 아니면 몇개 맞았어?가 초등학교 학교 5, 6학년 때 내려놓지 않았나?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1등급이라던데, 뭐나 뭔 이야기야, 1등급. 그렇게 해서 대학 가겠어? 빚으로 완전히 꽂는 거죠. 네가 지금 웃을 때냐?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고. 말을 안 하니까 지금 또 보고 있다,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미래가 걱정돼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집 아이한테는 너무 이쁘게 말해요. 공부 잘하고 있지? 아,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야, 놀면서 해. 근데 우리 나의 아이 내 자녀한테는 그렇게 그만 놀아라. 그만큼 놀았으면 됐지.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나 다른 집 아이나 다른 집 아이들은 왜 이렇게 참 맨날 공부하는 것 같아. 다른 집 아이는 참안 하면서도 점수는 잘 나와. 근데 아이는 부모가 얘기하는 순간, 아, 나는 점수로 평가받는구나 라는 걸 느낀다고 해요. 나는 성적이 좋아야 사랑받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구나. 나 지금 이만큼 힘든데. 나 숨도 못 쉬게 지금 힘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 수가 없어. 엄마도 힘들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막그 부모님도 사실 힘들어 하는 걸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 자녀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성적표를 보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나마 성적표를 가져다 주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요즘에는 성적표가 핸드폰 그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플로도 확인이 다 돼요. 모의고사, OX, 공과외로 몇번 문제를 맞았고 몇번 문제를 틀렸고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한 아이 보내고 두 아이 보내면, 1번부터는 뭐, 어디 문제가 쉽다, 어렵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몇 점이야 보다는 시험 보고 온 아이한테 많이 피곤하지? 피곤했겠다. 오늘 좀 자고 시작해. 요즘 잠은 자냐? 아, 기숙사에 있는 아이한테는, 잘 하고 있지? 정도? 밥은 먹고 다니냐? 애들 기숙사에 있으면 아침밥 절대 안 먹어요. 엄마는? 부모님은? 열심히 기숙사비는 내죠. 마음은 지금 괜찮아? 아이들 이렇게 지금 햇살 좋은 시기에 밖에 나가서 체육대회는 또 리그전 계속 올라와요. 뛰어놀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고 모의고사 보고 중간고사 보고 조금 있으면 한달 뒤에 기말고사 나와. 스트레스 엄청나죠.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이 비교 속에서 살고 있죠. 학교 안에서의 비교, 학원 안에서의 비교, SNS, DM, 입시 정보의 비교.
그리고 어떤 부모는 정말 컨설팅을 받으면서 여기 컨설팅, 저기 컨설팅, 어우, 또 스피치 학원도 다녀요. 아이들 면접을 봐야 되니까. 자기보다 앞서가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나의 레이더에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순간 아이들은, 아, 포기는 배추에 새는 포기가 아니라 아이들은 금방 나의 현실을, 나의 위치를 직감을 합니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취가 높은 편이라고 해요. 한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 성취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취가 높다라는 말은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과 비례가 될까요? 학생의 학교 소속감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 지표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 한동안 OECD에서 우리 학생들의 자살, 청소년들 자살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한국 자료에서는 학생들의 한국 학교 소속감 관련 지표가 제시되었고, 이런 자료를 아이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와 정서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는 감독관이 아니라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 내가 뭐를 알아서 코치를 하냐고. 근데 감독관은 틀린 것을 잡아내죠. 경기할 때 감독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시험 볼때 감독관은 어때요? 이거 왜 틀렸어? 개요표 짰니? 왜안 지켰어? 또 미뤘지? 이게 감독관 이야기지만 코치는 다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어디서 막힌 것 같아? 이번 주에 하나만 바꾸면 뭐부터 해볼까? 네가 해보고 싶은 방식은 뭐야? 그래, 공부 안 되는데 무슨 과목을 좀 집중해야 할까?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진로 이야기에서 선이 또 필요하죠. 부모가 좀더 오래 살았고 먼저 살고 생활한다라는 이유로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경험을 말해 줄수 있죠. 걱정도 표현하죠. 그런데 최종 선택은 누가 해요? 부모가 가져가면 안 되죠. 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말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선택해. 이것도 무서운 것 같아. 다만 부모로서 걱정되는 점은 말해볼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 대신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좀더 우리의 선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방치가 아니라 존중을 해주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동행을 해보는 거고. 고등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줄수 있는 가장 큰 힘, 정답 대신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선택을 감당할 수 있게 믿어주는 것이 적절한 선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싸우고, 어느 날 서운하고, 그래도 삶은 계속 되고, 관계도 계속됩니다.

네, BTS 음악 듣고 왔습니다. 부모가 자주 넘는 성 고등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주 넘는 선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7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간의 선. 아이 방, 책상, 가방, 일기장, 휴대폰. 어때요? 어릴 때는 부모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이에게도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춘기 이후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이 공간 엄청 소중한 공간이죠. 내가 부모니까 봐도 돼. 오, 큰일 날 소리. 통하지 않아요. 정말 확인이 필요하다면 몰래 보는 것보다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요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확인하고 싶은데 같이 해볼까? 아니면 네가 먼저 얘기할래? 해줄 수 있어? 너의 사생활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너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라고 먼저 요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선이 있죠. 감정의 선. 그게 뭐가 속상한데? 그 정도 울 일이야? 야, 너만 힘드냐? 이 말은 아이의 감정을 작게 만들어요. 아이한테 들어볼 기회를 아예 앗아가는 거죠. 요즘 친구들은 감정 표현을 예전보다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잘 다루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감정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조절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판단보다는 인정이 먼저 해주면 되죠. 인정을.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엄마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 너에게는 안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조금 아좀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 감정, 그 다음 세 번째는 친구 관계의 선. 걔랑 놀지 마라. 걔랑 한 번만 더 붙어 다녔다간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죠. 그 친구 별로야. 딱 보니까 안 좋겠더라. 야, 그 친구. 화장도 진하던데? 아, 치마 너무 짧아. 야, 걔 담배 핀다고 하던데? 허, 부모, 촉이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부모의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화장 진하게 한다고 해서 친구가 자아가 정말 힘들고 못고, 올곧지 않은 친구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면 아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죠. 아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친구랑 있으면 너는 편해? 어떤 부분이 좋아? 그 친구 너를 존중해주니? 아, 그 친구의 어느 부분이 너는 조금 괜찮아?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어때? 아, 존중해주니까 좋아. 이렇게.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부모님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살좀 빼야겠다. 아, 살좀 쪄라. 애모. 몸에 대한 선을 지키지 않아요. 왜? 가족이니까. 야, 그옷안 어울려. 야, 치마 좀 내려. 야, 바지통 너무 조여. 너무 넓어. 야, 그게 어울리다고 생각해? 학생 신분에. 에이, 어머,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는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해, 매장. 이럴 수 있어요. 부모는 무심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청소년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남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몸의 변화가 있고 자기 외모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뭔가에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나의 안전선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가족이란 이유로 계속 외모 비하? 걱정이 있다면서 외모 평가. 근데 건강한 언어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요즘 피곤해 보여. 야, 잠만 자. 잠이나 자. 이런 거보다 요즘 피곤해 보인다. 밥잘못 먹는 것 같아. 걱정이다. 몸이 힘들면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 다섯 번째, 비교의 선이라고 하죠. 누구는 벌써 했대. 야, 졸업하고 임용됐대. 아, 취직 잘 됐다는데? 아, 부모님한테 용돈 준대. 야, 100만 원씩 용돈 주기 쉽지 않지 않냐? 옆집에는 지하길 지가 알아서 다 한다더라? 야, 학원도 안 다니는데 1등급이야? 야, 모의고사 잘 봤다고 엄마 커피 얻어먹었어. 비교는 아이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대부분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비교를 당하고 있죠. 모든 곳곳에서. 부모까지 비교하면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평가받는 곳이 되겠죠. 여섯 번째, 진로에선. 앞으로 뭐가 될래? 부모 세대의 인정과 안정과 자녀 세대의 안정은 달라요. 어떤 부모 자체도 우리 세대에서도 약간씩 다름이 있어요. 딩크족도 있고 이런 다름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더 다를 수 있어요. 평생 한 직장.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한 직업? 한 직업 좋죠. 그런데 아이들은 다재다능해요. 그리고 무궁무진해. 아, 100세 시대? 이제는 120살까지 살수 있어요. 아이들 세대는 더 오래 살겠죠. 직업은 빠르게 바뀌고, 일을 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고, 자기만의 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불안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불안을 이유로 자녀의 길을 부모가 대신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봉인은. 일곱 번째, 성인 자녀의 삶의 선. 어때요? 20대, 30대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많이 넘는 선은 뭘까요? 연애? 결혼? 야, 걔안 돼. 걔 학교 어디 나왔어? 걔 지금 뭐 하고 살아? 걔는 부모님 있어? 자녀는 어떻게 해? 직장, 돈. 그 사람은 안 돼. 결혼을 해야지 않아? 애는 낳아야지. 그 직장 계속 다닐 거니? 돈왜 그렇게 많이 쓰냐? 이 모든 말은 걱정해서 시작하지만 아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인 자녀에게는 삶을 침범하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는 이 한마디를 먼저 붙여야 합니다. 내 생각 말해도 되니? 이말 하나가 부모와 자식의 선을 지켜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이 시간, 꼬미지 천천만만 진행자, 구슬붕이와 함께하고 있는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넘기기 쉬운 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 선을 지키자는 말이 아이에게 관심 끄자는 말은 아니고, 자녀들, 독립하자는 말이 부모 마음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지만 거리를 배워야 하는 관계.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안전하게 지켜야 할 선 이야기를 다시 또 후소 이야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악무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4월 28일 화요일 일상의 쉼터 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이제 4월에 막바지인데 어떤 말로 여러분들 4월의 한 주를 3, 4월을 위로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게 왠지 날씨는 화사한데 약간 몸이 찌뿌둥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른들 말투로. 또 네. 그리고 특별히 힘든 것도 아닌데 약간 몸도 무겁고 왠지 마음도 가라앉은 약간 그런 날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1: 잠자는 거 맞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0: 스님, 마저 인사하시죠.
1: 아, 미랑에서 온 형호입니다.
0: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왜 몸이 움츠리고 막 그러면 네? 왜 사람이 더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그러다 보면 어깨도 처지고 또 목소리에 힘도 없고 또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자세까지 아예 바르지 못해가지고 네, 막 거북목도 오기도 하고 약간 등도 구부져오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금 뭐 새 학기를 맞거나 아니면 새 직장을 맞을 때 그런 기분을 얘기를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자리도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들하고 새 환경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약간 기분이 업되고 막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업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업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힘든 것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기쁜 것도 있었을 테고 아마 이런 그런 작은 변화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1: 네.
0: 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말씀 중에 몸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이게 낮에는 덥다가 밤에는 춥잖아요.
0: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불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되게 추워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겨울 잠바를 입어요. 입고 있는데 낮에는 옷을 내가 세 번 갈아입어요. 새벽에는 겨울 거.
0: 네.
1: 낮에는 여름 거. 네. 이제 저녁이나 이제 좀 따뜻할 때는 네. 봄 거. 세 번을 갈아입는데 이게 참 이 몸이 우리도 이제 새학기 이럴 때 보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 또 날씨에 따라서 우리 몸이 또 긴장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아프지 않나. 또 체질적으로 또 약하신 분들은 또 병이 또 많이 오고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관리 잘 하시고요.
0: 맞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맹맹할 것 같아요.
1: 내표오지 마세요. 제가 목도 있어가지고.
0: 내가 전기장판을 켰는데 조금 날씨도 더운 것 같아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안 켰더니 바로 이렇게 효과가 직방으로 이렇게 다음날 감기가 이렇게 와서 콧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일단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0: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준비하다 보면 그렇죠. 새학기나 그런 걸 준비하다 보면 긴장됐던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약간 풀린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우리가 요즘 막 괜히 지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나만 그런가?
1: 네.
0: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한번 막 물어보고도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데 또 출근하기도 전에 막 출근하기 싫은 그런.
1: 네.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지? 저는 이제 출근 같은 걸 없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하고 또 40분 이제 10시에 하니까 중간에 우리가 시간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그 시간에 이제 일을 다 해놔야 돼요.
0: 그렇죠.
1: 덥기 전에.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에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의 야심을 좀 너무 빼면은 그냥 우리 성현씨처럼 몸살이 나니까 마음의 힘을 조금만 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유연성에
0: 이게 왜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또 봄이잖아요.
1: 네?
0: 봄이니까 졸려요.
1: 아...
0: 밥만 먹고 나면서 졸려요. 아, 왜 그래요 그건 정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충곤증 하잖아요.
1: 그렇죠.
0: 상추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1: 임상추가 나오나요?
0: 상추 나오죠. 사시사철 지금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딸기도 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아니 나는 그쵸? 그냥 심어놔가지고.
0: 아.
1: 먹기에는 아니 좀 작더라고요.
0: 그러니까 하우스 재배.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봄이면 항상 사람들이 아우 자마 저 충곤증 그러면 상추 먹어서 그런가.
1: 아무래도 이런 낮에 잠깐 잘 수 있으면 한 5분 10분이나 존음을 이게 이 말고 잘 수 있다면 건강에도 좋다라고 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0: 근데 이제 저처럼 시간이 어떻게 딱 어디 9시부터나 10시까지 쫙 근무하는 그런 회사들은 솔직히 점심시간이 휴식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복지시설이 막 좋은 데도 있고 조금 열악한 데도 있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쉴 공간이 없으면 그냥 등에 기대고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저 복지시설인 직원 휴식이 있는 데는 거기서 잠깐 자도 좋지만 아닐 때는 계속 일의 연장은 아니지만 편히 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충곤증이나 잠을 잠시 이길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이럴 때는 비타민을
0: 스트레칭?
1: 많이 비타민도 이제 한참 필요할 때니까
0: 맞아요.
1: 저번에
0: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올해를 맞이하고 또 새 학기나 되고 이제 또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의 그런 적응식도 같이 가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의 긴장도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이제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잠도 없다고요. 나이 먹으면 잠도 없어. 한 3, 4시에 깨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참 다 지금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일어나면 손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게요?
1: 휴대폰요.
0: 맞아요. 휴대폰 보면 시계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바로 어디로 갈까요? 아시잖아요,
1: 뭐,
0: 스님.
1: 화장실요?
0: 아니요. 게임이잖아요. 게임 하나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 20, 30분 돼요. 이제 자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일어났더니 또 1시간밖에 안 잤네요. 다시 일어났어요. 아, 또 휴대폰을 만져요. 그럼 이제 다른 게임을 해요. 내 휴대폰에 게임이 3, 4개는 있어요.
1: 이왕이면 돈 내는 걸로 하시죠.
0: 아, 그거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1: 이제
0: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 다양히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좀 그래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먼저, 이제 그것도 불도 꺼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잠을 계속 설치는 것 같아요. 바로 자는 게 아니라 휴대폰 하고 잤다가 다시 또 살짝 일어나면 또 휴대폰 했다가, 그러니까 편하게 못 자는 거죠.
1: 내가 이거 잠자기 전에 휴대폰이든지 TV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하면은 영에 남는다고. 뭔가 한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휴대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에 이제 네이버를 한번 검색을 하거나 내가 자는 동안에 톡 내용을 한번 훑어본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푹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10시인 거예요. 10시 그래서 근데 또 일어나 보면 내가 한 것 없이 그냥 그랬나, 잠도 푹 자지 않고 좀 찌뿌둥하고 그래서 일어나 보면서 이게 내가 참 게을러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생각은 어떤가요?
1: 뭐 게으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많이 써버린 에너지, 지금 마음이겠죠. 우리가 보면 육신도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마음이란 것도 많이 쓰다 보면 좀 안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시키면 또 나약한 게 아니고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살아온 거잖아요.
0: 근데 스님은 아까 말처럼 지침은 나약함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흔적을 말. 보통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스님 말씀을 하면 아 위로가 되는데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게을려서 그런다.
1: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이 뭔가 자꾸 욕구를 채우려고만 해요. 우리가 또 비우는 거를 우리가 패배하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지능법을 배우잖아요.
0: 네네.
1: 우리 옛날에 뭐 우리 청군 백군이라면서 이기는 팀도 있고 지는 팀도 있고.
0: 네.
1: 근데 분명히 이기는 팀도 좋지만 지능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 거기 요즘엔 또 거기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분노 조절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무 좀 못 참아내는 것 같아요, 지는 거를. 우리 마음도, 우리 욕구에 대한 그 어떤 충족하는 것도 조금 모자라게 하면은 나중에 결국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단번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또 너무 많은 거를 무리하다 보면 나쁜 마음도 쓰게 될 거거든요.
0: 이게 저를 위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몸도 휴식을 취하고 좀 마음도 휴식을 취하면 아무래도 다음에는 더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저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완화시켜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헤이즈의 엔드 줄라입니다.

0: 되게 마음이 좀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1: 위로가 됐어요?
0: 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0: 교구들을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 그, 이제, 그렇게 해놓고 가서 수업을 하고 나면 완전히 다 녹초가 되거든요. 녹초가 돼서 와서는 솔직히 좀 누워있어야 마음이 좀, 몸이 개운해져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긴 하지만 거의 한 30명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전달하고 활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에너지를 쏟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면 녹초가 되는데 스님은 어떤 때 몸이 많이 피곤하세요?
1: 아무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니 시도 한 시간만 두 시간 하다 보면은 연불할 때가 있잖아요. 네. 연불하면 한 시간 두 시간을 하다 연불하다 보면 진짜 에너지가 많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커피 한 잔, 달달한 커피 한 잔, 이제 당이 떨어진다고 하죠. 에너지가 이제 내가 또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몸까지는 체질이는 났는데 이제 뭔가 지가 빠진다. 당으로 채운다. 그런 느낌.
0: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처럼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뭔가 나한테 전해지는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좋게 전해지지 않을 때 내 예상하고 달리 제가 저번에 수업을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수업을 했는데 미술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착오가 있었죠. 제 시간에는 아 몇 분까지였다 해가지고 30분까지였다 하고 딱 하고 나서 했는데 시간을 다 안 채웠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클레임을 받았는데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힘도 그렇지만 사람이 이런 성격 갖고 있는 사람 있고 저런 성격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러잖아요.
1: 네, 맞죠.
0: 맞아. 그러면 센터도 좀 분위기가 어르신들이 활발한 분들이 있고 아니면 조금 약간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성격들이 있고 아니면 센터장이 좀 조용한 성격이 있고 아니면 센터장이 좀 활달하고 슬털한 그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서 일을 하니까 의리되는 입장.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맞춰가고 또 그분들에게 조금 맞춰가야 되는 게 약간 힘든 것 같아요.
1: 옛날에 사람이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 마음만 제대로 알아도 도인이라고 많이 말할 정도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의 감정을 채워준다는 거는 어불 성설이거든요. 신들도 사랑, 감정이나 욕구, 욕망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아유, 언니.
0: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와는 다르게 또 이제 우리가 사람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맞춰야 되고, 또 그 환경에 맞춰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다 보면은 조금 힘든 시기도 있고 약간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아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또 그분이 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부족한 점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뭔가 부족한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일하려면 아 여기는 이런 분위기니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런 쓴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고 단소리를 들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 쓴소리를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관심 없으면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피로들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툴툴 털고 일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전해봅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1: 진짜 마음이 아마 마음이 예민해서 아마 어느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쉽게 뭐 요즘에 또 상처도 얇았잖아요. 상처도 얇았고 예민하고 근데 저도 가끔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래 장부의 목숨을 그런지 하나하나 잘잘못을 따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0: 아니, 보면은, 우리, 그냥, 하나하나, 저부터 또,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1: 그쵸.
0: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그런 걸 원한다면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 또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좀 세상이 조금, 편안하지 않을까, 두루뭉실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네, 우리가 저처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하고 얘기로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의 못한 것을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기보다
0: 네.
1: 그래도 얘기할 대상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0: 아,
1: 감사해요.
0: 그럼요.
1: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은 일을 하진 않았더라도, 나를 정말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털고 일어나.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사람이 그런 위로의 말에, 그런 아주 작은 말에 감동을 받고 자신감을 얻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런 일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좀 털고,
0: 네.
1: 한번 다시 저기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내가 이런 일에서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1: 네.
0: 제가 재능 이부하면서
1: 네네.
0: 무료 상담을 내가 해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재능 이부니까.
1: 네네. 네네.
0: 거기서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으면서 딱 느낀 점이 뭐냐면은, 누군가하고 마음속에 있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 친구마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비밀 공개가 됐잖아요. 아,
1: 그쵸.
0: 비밀로 다 됐잖아요.
1: 네네.
0: 발설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모든 걸다 이야기를
1: 그렇죠.
0: 하잖아요. 아,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재능 이부라고 사주 봐준다고 했는데, 아, 와, 보면 내가 이 사람 이야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30분 동안.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내 가슴에 얼마나 문을 닫고 살았나라는 거를, 아, 이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참, 상처 치유가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사주 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1: 상담을.
0: 직업으로, 들어주는 직업으로, 아주 온이 좋았어요, 저도.
1: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고, 그쵸? 그러니까 믿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상대가 필요했던 거야. 들어줄 상대가.
0: 그럼요.
1: 그러더만.
0: 어차피 사주를 보든, 뭐, 신점을 보든, 뭘 하든, 답은 다 자기 안에 있어요.
1: 그쵸?
0: 상대가 이거 50보, 100보냐, 이제, 될까, 안 될까, 되나, 안 되나, 50도 50인데, 그거는 있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은 51%고요. 열심히 안한 사람은 49%입니다.
1: 자, 찔립니다. 악뮤입니다.

0: 이 노래도 방금 나간 노래도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에요. 네, 좀 악뮤 노래들이 좀 잔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1: 그러게요. 네. 네. 소문 낙원이에요.
0: 네. 소문. 자,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1: 네.
0: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느새 이제 우리가 4월인데 막바지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막바지잖아요.
1: 그런 게요. 벌써 오래됐네요.
0: 맞아요. 아이고. 3월을 준비하는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네. 응. 근데 이 생각이 들어. 아니 4월은 왜 이렇게 주중에 쉬는 날이 하나도 없어요.
1: 4월요? 내일 모레 5월 1일. 5월
0: 그건 5월이잖아요, 스님.
1: 아, 그런가요?
0: 예, 4월에 주중에 쉬는 날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나도 없어. 직장인들은 빨간 글씨가 가운데 쉬는 빨간 글씨가 최고의 선물인데. 예.
1: 아니, 이번에는 금, 토, 일, 화요일 아니 쉬네요?
0: 언제요?
1: 5월 1일부터?
0: 지금 4월 얘기하는데요, 스님.
1: 아. 예.
0: 그러다 보니까 4월이 꽤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왜 또 길게 느껴졌냐 하면 네. 3월이 이제 준비하느라고 막 바빴잖아요. 네. 이것저것 모르고
1: 네.
0: 이제 사람도 알아야 되고 또 환경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4월에 이제 다 준비를 3월에 다 준비를 하게 되니까 이제 4월이면
1: 네.
0: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어떤 눈치요?
0: 약간 아까 저게 제가 아까 약간 어디 센터 갈 때 이제 강사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의리라고 했잖아요. 물론 자신감은 있지만
1: 네.
0: 주관하는 자와 주관 받는 자에는 또 다르니까 의리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 네.
0: 직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 대부분 다 의리라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관한다기보다, 주관한 게 그, 약간 서포트하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야 되고.
1: 근데, 왜 자꾸 의리라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의식한 만큼 본인이 갑인데? 우리가 어르신들하고 강의하고 이런 거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끌어가잖아요.
0: 그럼
1: 외적인 거, 뭐, 험전이나 뭐, 이런 거,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어리다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승용 씨만큼 뭐 당당하게 잘하고 있는데, 뭐, 합이고, 어리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들이 만족하면은, 자동으로, 왜 강사님 안 오냐고 따질 수도 있는 거고.
0: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내가 선택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1: 자기 자신을 믿어요.
0: 맞아.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픽스한 게 아니라
1: 네.
0: 업체를 통해서 픽스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거든요. 근데 직장인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마
1: 거의 나는
0: 나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1: 자, 형님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출발할 때 하기 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저는 뭐 눈치는 본기는 봐도 뭐 내가 하는 일에서만 뭐 그렇게 눈치 보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란 존재감이 내 스스로를 믿어야지. 나도 내 스스로도 못 믿는데 남이 나를 믿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승은 씨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눈치 보고 아무리 업체를 통하고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승현 씨 자존감이 넘나는 것 같아. 공이 좀 많이 드시고 방귀 기운이 있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0: 그래서 그런가요? 아 이게 낮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약간 의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 주눅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에 자기 재발을 더 한다든지 어떤 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하는 걸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0: 아 그러면 아까 그게 스님의 말이 도움되는 게 저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와 이렇게 생각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 하늘 수도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구야나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1: 네.
0: 나는 내가 자존감을 높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현장에 투입이 되면
1: 그렇죠.
0: 직장이 들어가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는 두지 뭐 불 끌리고 했어도
1: 그럼요.
0: 그렇죠. 아까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1: 뭐가요? 자존감 높이라고.
0: 불 끈지고 어떻게?
1: 좋아요. 자신을 믿으라고. 왜냐하면은 자신을 못 믿으면은 남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요즘에 자기 예발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요즘 뭐 또 기술적으로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공부할 수 있는 또 자기 예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식으로 만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눈치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놓치고
0: 맞아요.
1: 올리고.
0: 지금까지 잘 적응하고 버티고 또 관계도 잘 만들었고 아마 그런 과정들도 짧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1: 그럼요.
0: 그리고 지금까지 해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조금 이제 인정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1: 야 한마디 할까요?
0: 네.
1: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보고 느끼는 게 많은데 우리 일반 시민이나 우리 학생들 또 오늘날 살아 계시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뭐 노동자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 존경스럽고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구성해서 하나하나 버티고 살아낸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 아니고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승현 씨가 말한 것처럼 뭐 사회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나와 별개로 뭐 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압박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견디고 살아하고 있다는 게 박수 칠 일이에요.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0: 맞아요.
1: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박수 쳐드려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자존감 높아요. 우리가 살아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산다는 게.
0: 그러니까 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1: 아니, 그럼요.
0: 맞아, 다른 사람도 못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인생 못 살아내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돼 있으십니다.

0: 저는 스님 보기에 제가 3월달 하고 4월달 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1: 분위기요.
0: 분위기? 응. 어떤 분위기?
1: 점 뺐다는 거.
0: 근데 이게 잘 안 나와. 이거 오래가요.
1: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0: 뭐 다시 해야 되는가 봐요. 아니 보니까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3월달하고 4월하고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이 그때 그냥 막 각박하고 막 그랬는데 4월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1: 아닐까요?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 우리가 달달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냐 시대 지나는 게 있잖아요. 심리적인 어떤 보상 심리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 우리가 놀러 가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변화하는 것들 몸의 변화, 여름의 변화, 가을의 변화 이러면서 우리가 뭐 인정한 직업 같으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 우리 자영업이나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시간 요구를 약간
0: 체감을 하죠.
1: 그런 것들을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의 힘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한 20분, 거의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5분 전에 도착을 한다거나 이제 패턴들을 아는 거죠.
1: 그렇지.
0: 그 현장에.
1: 잠버리 쓰는 그걸 잠버리라고 하고
0: 그래서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고 여유를 부리고
1: 그러니까.
0: 그런데 차에서는 차는 로켓을 달리고
1: 큰일 나요.
0: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근데 특히 환경은 그렇다 치지만 이제 일에 대해서는 숙달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솔직히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아무리 편하고 그랬어도 내 속을 정말 다 드러내고 했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르거든요.
1: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또 내 편이라고 내 사람이라고는 전부 다 생각을 하지만 뭐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 뭐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건 영원 불면은 없거든요. 영원 불면은 나 자신이 어떤가 도달했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이제 자기 중심만 잡고 가신다면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일들이 없지 않나 싶어요.
0: 맞아요.
1: 사람한테 우리가
0: 기대를 하니까 그러고 있죠.
1: 기대 심리도 있지만 좀 요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너무 뼈 있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직설적으로 좀 맞아요. 요즘에는.
1: 좀 유아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맞아요. 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또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는 되돌아옵니다. 정말. 왜냐? 그걸 반대로 그거를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금 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UI 말을 예쁘게 하면 왜 또 말 예쁘게 하면 봉이 온다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식으로.
0: 예. 맞아 이렇게 우리가 조금 변화 있는 것들이 좀 더 조금 더 덜 예민해지고 또 조금 더 참아내고 또 조금 더 상대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그런 변화들이 온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아마 지나온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조금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태연입니다. 이크엔.

자, 오늘은 서울의 끝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괜히 지쳤던 날도 있었고, 또 이유 없이 힘든 날도 있었고요. 그게 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4월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5월이잖아요. 5월도 가볍게 시작하시는 일상의 쉼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연, 자, 그리고 경호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늘은 놀자입니다. 아 벌써 5월이네요.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를 모르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상상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놀자.

하바나 브라운, We Run the Night.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런던으로 제가 알아들었었거든요. 아예 발음하고 이 소리하고 그런 게 와지만 최근에 그 인기 있는 뭐 짤이라고 하죠. 짤을 보는데 우리나라 노래 이정현의 와를 우리나라 도시들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표현했던 게 나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슈프림.

네, 로비 윌리엄스 슈프림 듣고 왔습니다. 5월달은 행사들이 많죠. 5월 1일 지나갔지만 노동절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정식 공휴일이 됐죠. 노동절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연휴 기간을 오늘 월요일을 월차를 낸다든지 뭐 하신 분은 내일 어린이날까지 연휴를 지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어버이날 있고 스승의날 있고 정말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예전에 참 기뻐한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좀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가지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칠공주의 소중한 사람 낭연 양아의 학교로 안 갔어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엄마 미안해요.
1: 네, 양현장의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왔습니다. 200회가 저번 시간이었는데 늦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네요. 버철 1001. 아, 제가 영어 발음을 잘못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한스밴드입니다. 오락실.

네, 한스밴드 오락실 듣고 왔습니다. 5월 됐는데 어제 저녁까지 좀 추웠죠. 매섭고 비도 오고. 아, 꽃이 만발하면 비가 오거든지 바람이 불던지 해서 꽃비를 좀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벚꽃비가 내리다가 요즘은 하얀 이팝나무 꽃이 꽃비를 내리고 있네요. 아, 이 팝나무가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팝나무나 벚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이 팝나무는 전 세계 희귀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벚꽃나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벚꽃이 왕벚꽃이다 뭐 이야기 나오는데 제주도 온산인 벚꽃과 벚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왕벚꽃 일본에서 개량하는 거죠. 크게 두 종류가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꽃은 잘못 없으니까요. 테이크 나비 무덤 나비 역과 첫사랑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사랑해.

샵 안녕의 헤어 2022였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명확히 자신을 알리는 거였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성을 빼서 쓰기도 하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이름을 짓기도 하죠. 최근에 기린봉을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말하다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나무도 이름 있고 풀도 다 이름이 있다. 그랬더니 막 별로 이렇게 막그 독특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하늘에 있는 별에 한국인 이름 있는 거 아니? 했더니 놀래요. 우리나라 천문학자가 처음 발견한 항성에 자기 이름을 붙인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천문학자가 돼서 눈에 바로 보이는 걸 없는 걸 하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발명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발명품도 그렇고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지을 수가 있는 고난이 있는 게 가장 큰게 이름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창성의 발로잖아요. 장명하는 거. 요즘 장명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My Life, 복별, 그리고 낯속입니다. 인생 뭐 있나.

네, 라스송 인생 뭐 있나 복별의 My Life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OST부터 광고를 한 영화가 있어요. 와일드 씬인가요? 뭐 6월달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강동원, 엄태구, 박지연 이세 배우가 출연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예, 가수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이 했던 것 같은데, 강동원이 혹시 그 H.O.T.의 그 두건 패션하고 엄태구가 랩을 하고, 박지연 배우가 리드 보컬 춤도 추고 하는데 뮤직비디오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룹 이름이 트라이앵글입니다. Love is.

네,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아, 5월 4일 월요일 오후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가정의 달인 만큼 5월의 출발인 만큼 행복하고 좋은 날들이 쭉 이어졌으면 쓰겠습니다. 아, 날이 좋습니다. 가까운 근교 그 아니더라도요. 전주에 사신 분들은 좋은 공원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도시공원 많이 찾아주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네, 클릭비입니다. 카우보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Who are you, man?

0: 감사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필름을 붙여드려요입니다. 오늘도 영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작품을 만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며 배우고 있는 대학생 준PD입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며 놀아볼 것인데요. 전문 평론가처럼 어렵고 무게감 있는 영화 이야기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치 영화밤 불이 켜지고 나서 친구랑 야 아까 그 장면 봤어?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가볍고 익숙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의 숨은 뒷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 캐릭터를 마음껏 추앙하기도 하며 가끔은 진지하게 해석도 해볼 테지만 결국은 즐기기 위해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이 여정이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설렙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분석보다는 공감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 스크린 뒤, 여러분과 영화 사이에 살짝 기대앉은 준PD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는데요. 무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된 벌써 저의 15년째 친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준PD 친구 민친구입니다. 저는 추리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편식 없이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준PD와 함께 즐겨봅니다. 그러던 중 같이 라디오를 해보지 않겠냐는 준PD의 제안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고 나의 해석이 틀리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라디오 출연을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준PD가 부담 없이 누구든 즐기며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어서 이렇게 같이 앉아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자주 다듬다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모두가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화 평론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대학생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좋아요.
0: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파묘입니다. 파묘는 2024년 2월 22일에 개봉한 오컬트 스릴러 영화로 개봉 첫날에 33만 명이라는 관객수를 돌파하고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 최고 1일 관객수 85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여 한국 영화 최초로 오컬트 장르에서 1000만 기록을 세운 작품입니다. 검은 사제들 사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님이 연출했으며 대단한 배우가 대거 출연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풍수사 김상덕 역할을 맡은 최민식 배우, 장희사 역할을 맡은 유해진 배우, 무당 화린과 봉길 역할을 맡은 김고은, 이도현 배우까지 엄청난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영화 파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홍콩 국제영화제,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주목받은 이 작품 파묘는 단순한 오컬트 스릴러를 넘어 한국적 정서를 세계에 알린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묘에 대해서도 약간 들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0: 영화는 비행기 안에서 시작합니다. 무당 화린과 제자 봉길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승무원이 일본어로 와인을 권하자 화림은 괜찮다고 말하며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밝힙니다. 도착한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였는데요. 그들을 맞이한 회계사는 의뢰인의 집안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온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화린과 봉길은 갓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기는 태어난 순간부터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진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화림은 아기를 살펴본 뒤 아버지와 할아버지 역시 같은 증상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1: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저택에 도착한 화린과 봉길을 반기는 남자는 화린과 악수하며 자신을 박지훈이라고 소개합니다. 2층 방 안에서 노인이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내던져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방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은 이런 일이 일상이라는 듯 사람들을 슬쩍 보고 지나갑니다. 의뢰인 박지웅은 형이 정신병원에 있다가 결국 자살했는데 그때부터 자신과 갓 태어난 아들한테 눈 감으면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목을 조리는 병이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장손들 빛을 돌림. 보통 처음에는 유전병을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집태가 문제라면서 이사까지 다니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옆에서 봉길이 그림자를 귀뜸해주자 하림은 이 집에 처음부터 그림자가 보였다며 여기 핏줄들을 누르고 있는 그림자도 조부의 그림자일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묘바람, 보통 산소탈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한마디로 조상 중 누군가가 불편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박지용이 확실한 거냐고 묻자 화림은 100%라며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박지용이 그럼 자신이 뭘 어떻게 하는지 묻자 피식 웃은 화림이 돈 쓰고 사람 써야죠 말합니다.
0: 흙을 치우며 등장하는 직원 김상덕과 장의사 고영근. 어느 산 속에서 후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이 묘 안에 흙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이자 일꾼 중 한 명이 파관이요 하고 크게 소리치고 다른 일꾼들도 복장합니다. 이를 듣고 후손들이 우르르 묘소로 다가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이를 본 영근이 어디 어르신 깨우는데 쳐다보냐고 호통을 치자 후손이 죄송하다며 다들 물러납니다. 상덕과 영근이 관을 열고 영근은 관 속에 손을 넣어 물이 차지 않았음과 유해 상태도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덕은 향긋하다고 평합니다. 영근은 뭘 이렇게 잔뜩 넣어놨냐며 부장되어 있던 금속 물건들을 밖으로 던져내며 금목걸이와 금시계를 은근슬쩍 주머니에 챙기고 금반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영근이 유고를 수습하는 동안 상덕은 김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상덕은 김 회장의 모친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의 묘자리를 전부 내가 다 봐줬으니 집안 사람들이 발복해서 건강하고 사업도 번창했다고 말하며 김 회장도 이를 수긍합니다. 상덕이 이곳은 직원 40년을 하면서 본 명당 중에서 베스트에 들어가니 걱정 말라며 손짓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영근을 부릅니다. 해가 다 저문 저녁 장의사 사무실에서 상덕과 영근이 막걸리와 함께 소고기와 송이버섯을 구워 먹는데요. 영근이 오늘 갔던 장소가 명당은 맞냐며 무덤 자리에 새가 썩은 명당은 아닌 것 같다고 아는 체를 합니다. 상덕은 딱 65점짜리라며 대답하고 이어 씨가 말랐다고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밖에 차소리가 들리고 영근은 밖으로 나가 미국에서 돌아온 화림과 봉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화림은 미국에서 받은 의뢰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친한 의사 소개로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는데 장손들이 깐난애까지 귀신병을 앓고 있다고 전하자 상덕은 빙의는 아니고 하고 대묻고 화림은 딱 보니 묘바람이라고 말합니다.
1: 어느 휴게소 주차장 영근, 봉길, 화림 셋은 화림의 처 앞에 서 있는데요. 그들 맞은편 조금 떨어진 곳에 미국에서 봤던 회계사가 검은 차 옆에 서서 대기 중입니다. 상덕은 그 차 안에서 미국에서 온 의뢰인 박지용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지용이 돈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신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며 묻자 기분이 상한 듯 상덕은 안경을 확 벗으며 들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없는 일로 하자며 수첩과 펜을 정리하는데 지용은 다짜고짜 두 가지만 지켜달라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오늘 모든 일은 전부 비밀로 할 것. 그리고 바로 화장할 것. 관제로. 상덕은 의문 가득한 표정으로 개간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묻는데요. 지윤은 상관없지 않냐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상덕은 답답한 소리 한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화장 절차에 대해 친절히 가르쳐줍니다. 별 반응 없는 지윤을 보다가 상덕은 깊은 함숨과 함께 혀를 하더니 일단 몇 자리 문져봅시다 하고 말합니다. 지용은 부모님도 그렇고 친척들이 반대가 심하여 최대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상덕이 말을 자르고 빗자리 먼저 보자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0: 불안한 음악과 함께 모두 산으로 향하는데요. 상덕은 묘소로 향하는 길에 보국사라는 절을 알리는 표지판을 눈여겨봅니다. 한참을 더 가서 어느 산속 공터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차에서 내리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고 안개가 미약하게 흐르고 있어 뭔가 불길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잠시 뒤 산 정상에 도착한 일행은 묘를 바라보는데 어두컴컴한 숲 아래 볼품없이 방치된 섬찟한 외양의 묘가 보입니다. 상덕은 묘 앞에 흙 맛을 보는데요. 바로 표정을 찌푸리곤 뱉어냅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상덕이 박지용에게 다가와 혹시 이 묘자리를 누가 정해준 건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고 박주용은 당시 유명한 스님이 제일 가는 명당 자리를 찾아줬다고 말하는데요. 상덕이 스님에게 대해 묻자 박주용은 본명이 기순회라는 스님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묘로 돌아와 잠시 생각하는 상덕에게 화림은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보는데 이윽고 상덕은 박주용에게 다가가 이번 일은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산을 내려가 버립니다. 큰 돈이 걸린 일에 상덕이 갑자기 안 하겠다고 내려가 버리자 왜 그러는지 따지기 위해 다들 산을 내려가는데요. 상덕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런데 잘못 손댔다가는 지금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줄초상난다며 다들 알지 않냐며 다그칩니다.
1: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박지용의 호텔방에 화림, 상덕이 마주 앉아있는데요. 상덕은 박지용에게 우리에게 뭐 숨기는 거 있냐며 추궁하자 지용은 약간 당황한 듯 미묘하게 얼굴을 굳혔다가 시선을 피하고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르쇠 합니다. 박지용은 속이는 것이 없다고 말하자 상덕은 한숨을 쉬며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화림이 대살구슬 해보자며 끼어듭니다. 상덕은 소파를 탁 치며 네 그럴 줄 알았다며 허드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고 화림은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냐며 맞받아칩니다. 결국 상덕은 청바옷을 보면 이 호텔 자리가 좋네 라는 말로 동의함을 대신합니다. 얼마 후 박지용의 조부 묘에서 대살국과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때 한국에서 거주하던 지용의 고모가 현장에 찾아와 지켜봅니다. 이어 화림이 부엌할 두 자루와 신발을 두 손에 들고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나타나고 분길은 무당봇을 입은 화림의 흰 컨버스 올스타 끈을 바짝 묶어줍니다. 분길이 북을 치며 경문을 외우고 화림이 조금씩 어깨춤 들썩이며 대살굿을 시작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일꾼들이 마침내 관을 찾아내고 굿은 뭉치게 되는데요. 연근을 수거한 일꾼들에게 소금을 뿌려준 뒤 물바닥에 있는 상대에게 내려갑니다. 관을 밖으로 꺼내고 연근은 관을 그대로 운구차에 싣고 자신들이 화장터로 바로 갈 것이니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0: 그때 땅속에서 머리가 시커먼 털로 뒤덮여 있는 뱀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나와 창민의 다리 사이로 나타나고 그걸 본 창민이 화들짝 놀라 뱀의 허리를 삽으로 냅다 찍어버리자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반토막 납니다. 순간 산 아래에 있던 화림과 봉길이 동시에 귀를 잡고 화림은 뭔가 불길한 듯 구름을 바라보는데 봉길은 귀가 간지러운지 후비적거립니다. 일꾼들의 불안한 표정과 함께 갑자기 돌풍과 먹구름이 몰려들어 일대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산을 내려가던 연근과 상덕은 갑자기 내리는 비에 의아해하는데요. 결국 예고 없는 비로 인해 화장을 미루게 됩니다. 이후 고성 국립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한가운데에 관을 안치한 연근은 관에 묻은 흙을 걸레로 닦아내고 소장은 관째로 일단 여기에 두자고 말하며 습도를 맞추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갑니다. 얼마 뒤 영안실에 검은 드림자가 들이오는데요. 손에는 장도리를 들고 관을 향해 다가오는 남성의 실루엣.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장도리의 누르발이 관과 뚜껑 틈에 박힙니다. 범인은 관리소장이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틈에 돌아와서 관 뚜껑을 열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다 열려갈 때쯤 마침 화림과 봉길이 영안실에 도착하고 봉길이 이 장면을 보고 소리쳐보지만 결국 관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 관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고함을 지르며 화림을 통과하고 화림은 혼절해버립니다. 봉길은 화림을 부축하고 범행 현장을 들킨 소장은 밖으로 도망치는데요. 과연 그 관 속에서 나온 그 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렇게까지 파묘의 줄거리를 약간 설명해보았는데요. 민친구는 파묘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1: 이 파묘가 그때 완전 떴잖아요. 그때 저도 볼까 말까 했는데 그때 시험 기간이라서 좀 미루고 있었어요.
0: 네.
1: 그때 기억나시죠? 저희 갑자기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영화 보러 갈까? 해서 같이 보러 간 거였거든요. 기숙사에 같이 살아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원래 올컬트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그 장지영 교수님의 검의 사지들이라든지 이런 종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장재현 감독님 영화 오컬트 영화 약간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특징이 두 가지의 종교 이렇게 나와요.
0: 네.

0: 연기는 목사 목사?
1: 장의사.
0: 장의사이자 약간 교회를
1: 어,
0: 다니시잖아요.
1: 맞아요.
0: 약간 홀리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 모습과 또 무당,
1: 네.
0: 무속신앙, 그리고 풍수지리까지 약간 완전 짬뽕 돼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그랬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조금 사운드에 집중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지금은 OTT에 풀려있지만, 영화관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운드가 훨씬 빵빵하잖아요. 스피커도 크고 여러 대 있으니까.
0: 그쵸.
1: 그 사운드가 주는 그 긴장감과 그 압박감을 되게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 묘를 산 위에 있는 묘를 발견하게 될때 되게 산 속에 아무도 안올것 같은 산속 위에 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는 곳에 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가 잘 관리되지도 않고 약간 스산하게 주변에 막 여우들도 돌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영화 속에서 그때 그 스산함을 그 사운드로 진짜 잘 표현하셨고 그렇게 잘 인물들과 주변 여우나 주변 고목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스산한 기운의 사운드가 깔리다가 묘를 딱 보여주면서 그 사운드가 딱 끊겨요. 엄청
0: 집중이 잘 된.
1: 엄청 집중을 하게 되고 막더 긴장하게 되고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되게 사운드를 잘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스토리도 이게 총어큰 이야기 덩어리가 6개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걸 또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앞부분만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줄거리로. 전 뒷부분도 진짜 재밌었고, 그 뒤에 막 귀신들도 조금 나오는데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도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저 원래 공포영화 진짜 못 보잖아요. 저
0: 맞아요.
1: 귀신 나오면 그냥 눈 감아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파묘 귀신은 무섭긴 한데 그만큼 몰입력 있고 엄청 볼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안 가리고 봤던 공포영화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공포, 너무 엄청 무서운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무서우실 거예요.
0: 맞아요. 약간 공포를 주기보다는 스토리에 중점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1: 맞아요. 진짜 아무튼 저희 둘은 파묘 되게 재밌게 봤고, 지금 OTT에도 많이 풀려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러닝타임이 엄청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훅갈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저도 파멸을 OTT로 한세번본것 같아요.
1: 헉, 진짜요? 그렇게 많이 봤어요?
0: 아, 저는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라.
1: 맞죠, 맞죠. 노래도 하나 꽂히면 하나만 들으시는 편이시잖아요.
0: 맞아요. 무한반복입니다.
1: 요즘 또 육회 비빔밥에 꽂혀서 밥으로 육회 비빔밥만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0: 아, 제 육회 비빔밥이랑 마라탕이 빠져가지고 그 주식이에요, 그게. 제 주식.
1: 뭐 먹고 있냐고 물어보면 육회 비빔밥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0: 맞아요. 며칠 전에는 그 마라탕으로 점심을 먹고 마라 로제 떡볶이를 저녁으로 먹고 다음날 점심도 마라탕을 먹고.
1: 정말 자극 자극 자극이었네요.
0: 맞아요. 진짜 하나만 빠지면 그건 먹어가지고.
1: 그랬군요. 그래서 또 앞으로 또 빠질 만한 오컬트 영화, 뭐 공포 영화 그런 거 기대되는 거 있나요?
0: 아, 저는 아 요즘에 다시 랑종을 보고 있어요.
1: 오, 오.
0: 랑종도 약간 그 어디였더라? 아무튼 동남아 어떤 나라의 그런 그 나라만의 신앙 이런 거
1: 아,
0: 있잖아요.
1: 어, 네.
0: 그런 느낌인데
1: 아.
0: 그것도 지금 다시 보는데 아, 좀 쉬는 기간이라 원래 계속 돌려봐야 되는데 한 번밖에 정주행을 못 해가지고
1: 번이라도 봤네요, 그래도.
0: 그래도 한번더 보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에스파 I'm happy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으로 컷 다시 찍겠습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빵!
0: 컷 다시 찍겠습니다는 영화의 줄거리를 넘어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의도 등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것저것 비하인드를 많이 찾아왔는데요. 먼저 화면은 CG,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그 후보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유명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호평을 받은 김고은 배우의 대살구 장면 역시 CG화 대역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재현 감독은 현실 판타지에서 CG를 많이 사용하면 발이 뜬다고 표현했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목격한 사람이 많지 않고 현실에서 일어나면 또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속에서 CG가 등장하는 순간 현실에서 빠져나온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CG를 덜하고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 도깨비 불 역시 실제 불과 CG가 섞인 장면이고, 배우들은 그 불이 추운 날 따뜻한 온기를 줘서 좋았다고 해요. CG를 최소화해서 대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 김고은 배우의 대살구 씬에 해당 장면은 스펙타클한 구판을 담기 위해 카메라 4대를 놓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김고은 배우는 그 장면을 위해 사전에 리허설을 진행하고 대살굿을 배우는 등 큰 노력을 했지만 대역을 피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통돼지에게 칼질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돼지에 칼질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손 대역을 썼다고 해요. 이 역시 CG를 활용했다면 대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지만 대역보다는 CG를 최소화하겠다는 감독의 신념으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중간에 장신 귀신이 나오잖아요. 알죠? 그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 역할에도 CG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m 22cm 농구선수 출신의 김병호 씨가 외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배우 김민준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 감독은 이와 관련해 괴수 영화처럼 무섭게 만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실제에 있는 시체처럼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사도 해야 되니까 배우가 필요하긴 했다. 원래 일본 배우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분장도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았다라는 비하인드도 전했다고 합니다. 장 감독은 원래 일본 만화나 소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라, 뱀파이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형적인 귀신인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어 일본 애니미즘을 보면 물체와 혼이 섞여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전쟁광, 칼로 된 정령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그 파뮤에 나오는 장신 귀신도 사물에 깃들려 있는 정령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 애니를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 김민준 선배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 잘 보면 닮았다고 그만아붐을 못 찾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배우에게 부탁했더니 흔쾌히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이 사실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것이 약간 사물에 깃들린 정령을 연기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을 텐데 엄청나게 잘 연구를 해주셨다고 해요. 옛날 사무라이 느낌 자세나 몸짓을 잘 연구해서 연기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묘는 애국 영화로도 유명하잖아요. 파묘의 주인공들 이름이 상덕, 영근, 화림, 봉길인데 이는 모두 대일항쟁기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같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가 연기한 지관 상덕은 김상덕으로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지냈고 광복 이후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장의사 영근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고영근에게서, 김고은 배우가 맡은 무당 화림은 임시정부와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이화림에게서, 이도현 배우가 연기한 봉길은 홍커우 의거를 한 윤봉길에게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파묘 속 숨겨진 이스터에그는 등장인물의 이름뿐만이 아닌데요. 나라를 지킨다는 뜻의 보국에서 유래된 보국사? 그런 보국사를 창건한 스님의 변명 역시 의열당장 김원봉을 연상시키는 원봉입니다. 그리고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고영근이 일하는 곳의 간판 이름은 의열장의사. 그리고 차 등장인물의 차 번호판이 1945-0825-0301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기념일을 암시하는 그런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는 오컬트라 쓰고 항일이라고 읽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조금 많이 애국적인 느낌이 있긴 해요. 왜냐면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썼다는 게, 근데 이게 막 독립운동가의 막 뭐지? 그 밀정?
0: 응?
1: 같은 그런 독립?
0: 독립영화는, 독립운동영화는 아니다?
1: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이름을 쓰는 게 흔치 않을 것 같은데,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쓴 게 참 신기하네요.
0: 맞아요. 저도 참 신기하다고 느꼈고, 장재원 감독님께서 되게 애국심이 넘쳐나시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봉하신 영화들도 다 오컬트 장르의 영화잖아요. 검은 사제들이나
1: 사바나,
0: 다들 그런 장르다 보니까 그게 또 약간 민속 그런 거랑도 연관이 깊고, 또 자세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또 그게 막상 영화를 볼 때 크게 영화 스토리를 해치거나 너무 심해가지고 몰입감을 방해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쵸?
1: 맞아요.
0: 네, 오히려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근데 또 귀신들은 다 일본 귀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파묘에서 나오는 일본 귀신, 그 험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그 귀신은 은어와 참회를 요구해요.
1: 왜 은어와 참회죠?
0: 이게 일본 요괴들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치라고 해요. 은어는 일본인이 친근하게 여기는 가파 정령의 음식이고, 참회는 사라진 고어 마쿠아를 지칭하여 험한 것이 일본 요괴임을 암시하는 장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림이 이를 알지 못해서 은어와 참회를 대령하라 했을 때 은어만 대령하는 등의 어떤 극적 긴장감을 더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참회 과일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과일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1: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회가 영어로 코리안 멜론인가?
0: 맞아요. 우리가 주로 먹는 그 노란색 참회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한국에서만 먹는 과일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참회를 먹긴 했었으나 지금은 거의 재배하지 않고 있고, 현재 아삭하고 그 달콤한 노란색 참회는 한국의 독자적인 품종이라고 합니다.
1: 저도 참회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0: 참회 정말 달콤하잖아요.
1: 맞아요. 여름에
0: 진짜 시원하게.
1: 저는 그 화채에 네. 그 참회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0: 맞아요.
1: 그 엄청 달진 않지만 그 은은한 단맛.
0: 그리고 그 가운데 씨 있는 부분이 진짜 달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약간 메론이나 참외나 오이 같은 류의 음식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안 좋아하면 대부분들이 참외도 안 좋아하시고.
1: 그래요?
0: 네, 참외 안 좋아하면 대부분이 오이도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랬어요. 오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참외 좋아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아니면 가운데 씨 다 긁어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 씨 있는 부분이 진짜 달콤한 건데.
1: 맞아요. 근데 저도 씨 있는 부분을 살짝 걷어내고 먹어요. 왜냐면 씨가 너무 많으면 너무 달아가지고.
0: 그리고 약간 소화도 안 되긴 해요, 씨는.
1: 맞아요.
0: 아주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약간 조그마니까 잘 씹히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맛있다.
1: 맞아요.
0: 참을 먹고 싶어지네. 그리고 이 파묘 영화를 연출하신 장재혁 감독님은 전역 후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여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재학 시절에 단편 영화 인도에서 온 말리를 찍어서 2011년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청자 제작 부분 우수상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단편 영화 12번째 보조사가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컬트 장르의 영화 검은 사제들, 사와하, 파묘 세 편을 연달아 내모으면서 입지를 다졌고, 파묘로는 천만 감독 대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특별한 점은 장재현 감독님이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자료와 문헌들을 읽고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종교적 문화적 레퍼런스를 담아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묘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딴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무려 3년 동안 장의사 직원에게 자문하고 실제 이장에도 약 15차례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작부터 지금까지 장 감독은 오컬트의 진심인 약간 덕후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집념으로 완성된 이런 오컬트 유니버스. 과연 앞으로 나올 영화들은 또 어떤 장르에, 어떤 스토리에 영화들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1: 맞아요.
0: 앞으로도 또 다른 오컬트 영화나 그런 게 나오면은 또 같이 보러 갑시다, 우리.
1: 저는 이 감독님의 영화가 오컬트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아 감독님이 무교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또 종교를 다양하게 섞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종교에 대해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장진우 감독님은 그 개신교예요. 기독교.
0: 어 그래요?
1: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0: 아 기독교인데 너무 많은 그런 전통적인 그런 미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1: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열려있잖아요. 섞는 아, 게.
0: 그쵸. 보국사면은 절이고
1: 검은사대는 또 카톨릭이고 무당도 좀 결이 다르고 또 절도 나고 절은 또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짬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0: 네, 이렇게 속삭이시는 건지 아무튼 약간 종교에 대한 그 호기심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슬기의 28 Reasons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으로 액션 오늘의 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빵!
0: 이코너는 한마디로 TMI를 남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감과 관련이 있는 상식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우리 민친구가 준비했으니까 민친구가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1: 오늘의 액션 상식 시간에는 극 중에 김상덕이 하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하 씨는 풍수지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0: 풍수지리라 함은 이제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물을 보고 대사님수가 풍수지리에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런 것도 맞지만 자세히 말해보자면 일단 풍수지리는 생기가 흩어지고 머무는 현상에서 시작해 음양론, 오행선을 토대로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해가지고 길흉화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풍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0: 네.
1: 우리의 고유한 풍수사상이 있는데 중국에서 도입돼서 신라 말에 도선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널리 보급되고 뿌리를 내게 된 거예요. 고려와 조선의 수도를 정할 때 풍수론이 활발하게 토론되었을 정도로 우리 문화 근저에 뿌리 잡은 사상인데요.
0: 네.
1: 미신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풍수가 근극적으로 찾아내자고 하는 것은 조화된 풍토와 자연 환경이 어우러진 이상향입니다. 풍수의 대상은 지금 현대 지리학과 관심 분야가 유사하는데요. 도읍이나 마을의 자리 잡기, 집터 잡기, 물자리 찾기, 뭐 정원수의 배치, 길래기뿐만 아니라 땅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 즉 풍수의 사상성은 인문주의적 입장과 같습니다. 또한 철저한 윤리성과 인과응보적 토지관은 오늘날의 사회지리학자들의 지역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일치합니다. 이런 면에서 풍수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 발전되어 온 땅에 대한 태도의 체계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살아있는 사람과 땅의 관계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경까지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풍수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풍수의 기본 논리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땅 속에 돌아다니는 생기를 사람이 접함으로써 복을 얻고 화를 피하자는 것인데요. 사람 몸에 혈관이 있고 이 길을 따라 영양분과 산소가 운반되는 것처럼 땅에도 생기의 길이 있다는 게 지금 풍수지리의 기본 논리예요. 산사람은 땅의 생기 위에 얹혀 삶을 영위하며 그 기운을 얻는 반면 죽은 사람은 땅 속에서 직접 생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는 죽은 자가 얻는 생기가 더 크고 확실하다 하고 죽은 자가 얻는 생기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겼는데 이를 동기감은 또는 친자감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성은 산, 수, 방위, 사람 네 가지의 조합으로 형성되고 구체적으로는 간용법, 장풍법, 두수법, 정혈법, 자향론, 국형론, 소주 길흉론 등의 논리 형식을 갖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자면 강룡법은 산의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산을 하나에 이어진 생명으로 보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면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땅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0: 약간 정맥 이런 거, 동맥, 이런 큰 핏줄 같은 느낌인 건가?
1: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영화에서도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끌었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1: 장풍법은 좋은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둘러싸이는지 보는 겁니다. 뒤에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큰 산이 있고 앞에는 너무 높지 않은 산이 있으면 양옆에도 감싸주는 듯 산이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여겼대요. 그렇게 사방일절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 포근한 집처럼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득수법은 물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 물은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천천히 흐르며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거나 한쪽으로 몰아치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열법은 가장 중요한 혈을 찾는 것입니다. 혈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중심의 지점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비로소 좋은 땅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자리를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조금만 어긋나도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풍수지리로 조상 묘 자리를 많이 알아봤잖아요.
0: 맞아요. 요즘도 묘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납골 땅에 그냥 모시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도 요즘 무덤에 이렇게 묘를 만들 때 많이 풍수지리서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렇게 모셔놓는 묘가 있는데 거기도 햇볕이 잘 들고 뭐 앞뒤로 산이 있고 이런 곳을 찾아가지고 지금 옆에 큰 도로가 났는데도 저희는 거기에서 따로 이렇게 이장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다가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직도 풍수지리설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민친구가 설명해준 풍수지리설을 막 들어보니까 아 이거 직업이란 직업이 참 쉽지 않은 직업이구나. 땅의 기운과 땅의 생기를 읽어야 한다는 직업이 진짜 물속 길을 아는 어부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1: 맞아요. 이게 바로 좌향론입니다. 좌향론은 집이나 무덤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단순히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지, 바람은 어떤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편안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극향론은 산과 땅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의 모습이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면 좋은 기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날카롭거나 불안정해 보인다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주 길흉년은 땅이 좋고 나쁜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착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만든다고 믿었고 사람과 땅의 기운이 서로 잘 맞아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풍수지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함께 사용하여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전체적으로 산과 물이 서로 잘 어울리고 주변 환경이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곳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사용해서 좋은 땅을 찾아낸다는 게 아무리 이런 기준들이 다 있더라도 이런 땅을 진짜 찾기가 힘들잖아요.
1: 이 풍수지리를 알아보면서 제일 놀랐던 점이 그 소주 길흉년에서 사람을 본다고 했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이 풍수지리설에서 사람까지 보는지는 몰랐어요.
1: 땅도 좋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의 덕도 중요하다.
0: 그러면은 이제 좋은 땅을 찾기란 진짜 하늘 별따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산도 이뻐야 되고 물도 이쁘게 흘러야 되고 그래서 땅의 생기도 알아봐야 되는데 주변에 누가 사는지까지 중요해.
1: 그렇죠.
0: 진짜 어렵죠.
1: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이 있는 곳은 옛날 왕들이 묻혀있는 그런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이게 우리 조금 오랫동안 가져온 우리 약간 종교적 신념 같은 건데 종교 같은 거잖아요. 풍수지리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많이 사용됐으니까 옛날 사람들도 약간 조사기 덕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장도 묘자리도 되게 좋은 데로 할 건데 또 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0: 근데 진짜로 영화에서 나왔다시피 지금 이 풍수지리설이 나온 지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얼마나
1: 몇 년 아닐걸요?
0: 몇천 년인가?
1: 아까 무슨 고려, 신라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0: 엄청 오래된 그 사람들이 다 풍수지리설을 따라서 좋은 땅만 쫓아서 이제 묘를 만들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가 전에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이드 선생님의 말로는 베트남에서는 묘를 물 근처에 일부러 만든대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랑은 어떤 그런 풍수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묘를 물 근처에 묻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비도 많이 오잖아요. 자주 오는 나라인데 그럼 비 와서 범람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래. 약간 거긴 너무 더운 나라다 보니까 묘를 물 근처에 해놓고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시원하라고. 그냥 밭이나 논 근처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논 한가운데 묘가 하나씩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에.
1: 근데 진짜 다양하잖아요. 우리 이제 장례 문화가.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그 인도에 저는 갠지스강 주위에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갠지스강 이렇게 떠내려가는 게 조금 뭔가 명예스럽다. 아무튼 종교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무슨 시신을 절벽에 걸어놓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참 특이하지 않나요?
0: 되게 특이하네요.
1: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뭔가 그 관짝밈이라고 하죠. 되게 신나게 춤추는.
0: 아, 장례식장에서 완전 춤추는 분위기의 장례식장.
1: 그쵸. 좀
0: 맞죠.
1: 저는 그게 옛날에 제가 무슨 윤리를 배웠을 때
0: 네.
1: 그 장자였나? 거기서 아내가 죽었는데.
0: 맞아, 이제 좀 편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파티를 열었다고.
1: 맞아요. 뭐 뺑기를 쳤다 그랬나, 아무튼 놀았다 그랬나, 춤을 췄다 그랬나, 노래를 불렀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어떻게 보면 저희 관짝 밈이 생겨난 그 나라의 문화에는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뭔가 화투를 치거나,
0: 맞아요. 일부러 막 소리내서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그런 데도 있고, 어디서는 곡을 하고, 뭔지 알죠? 막, 아, 이러는 데도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저희에게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기독교 집안에서는 향초를 이렇게 하는 걸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정말 약간 다양한
1: 맞아요.
0: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다르고, 그럼 종교도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항상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와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됐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1: 맞아요. 그거 막 검은색 옷안 입고,
0: 네,
1: 그래도.
0: 막 급하게 온게더 고마웠다고. 그냥 검정색 옷을 막 차려입고 어디 가서 사서 입지 않아도 그냥 와준 것만으로도 참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뭐 저희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와가지고 명복을 빌어준다? 그럼 그 결혼식도 와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는 좀 저도 장례식에 와가지고 좀 명복을 빌어주는 그럴 때가 더 고마울 것 같아요.
0: 그쵸. 왜냐면 내가 심적으로 더 힘들 때일 거니까. 약간 궁금하기는 해요. 뭔가 아직 조금 철없는 소리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내 장례식장에 누가 와서 또 어떤 얘기로 또 깔깔 웃으면서 나를 그리워해줄까, 나를 기억해줄까, 이런 게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궁금하진 않아요. 전 빠르게 제 장례식을 치르고 싶진 않아서. 나중에, 그거는 제가 한 80년, 한 100년, 한 120년 뒤에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저는 저의 약간 죽음에 대한 로망이라고 얘기해보자면,
0: 로망 있어요?
1: 저는 조금 갑자기 건강하다가 나이만큼 같이 딱잘 살다가 갑자기 죽고 싶어요.
0: 에?
1: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사람들 다 걱정하는데, 아, 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런 거보다는 한 70대? 조금 그렇게 엄청 고령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0: 아, 그러니까 너의 생을 너가 그냥 끝내고 싶을 때 끝내고 싶다는 느낌인 건가?
1: 아니, 그냥 아프지 않고 죽고 싶다. 저는 진짜 아픈 걸 싫어하는 거거든. 싫어가지고.
0: 아, 진짜. 근데 그렇게 너무 갑자기 그렇게 이별하게 되면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슬픔이 배가 되지 않을까?
1: 뭐든
0: 하긴 뭐든 이별은 슬프긴 하지만.
1: 뭐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아프지 않고 아, 잘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0: 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너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정말 다양하고 그 상황이 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1: 맞아.
0: 진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것
1: 근데
0: 같습니다.
1: 제 죽음에 대한 로망은 제 죽음에 대한 로망이니까 뭐 저의 입장이고요.
0: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은
1: 저만의 입장.
0: 네.
1: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아니고 나만.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1: 네.
0: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필름을 붙여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또 만나요.
1: 안녕!

0: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0: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1: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2: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3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김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소풍, 노래, 체육대회 등 참 많은 것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전주에서 김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중화산동에서 감성 꼬마 김밥을 운영 중인 대표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0: 네, 김혜린님.
1: 네.
2: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 꼬마 김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직원 겸 남편으로 있는 박상윤입니다.
0: 네,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는 꼬마 김밥, 그렇죠?
2: 네, 네, 맞습니다. 네.
0: 아, 저 처음에 이제 김혜린님과 저기 연락해서 섭외를 하셨어가지고 네. 함께 일하는 분이 있다고 네. 같이가 되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종업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종업원 겸 남편,
2: 네, 맞습니다.
0: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
2: 네,
0: 네, 아유, 박상윤님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0: 자, 그 김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주 시민 아. 이렇게 소개 말씀 드렸는데 네.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2: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1: 네. 과분한 표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김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가게까지 아. 하게 된 전주 시민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0: 아, 김밥이 너무 좋아서 김밥 네. 식당까지
1: 네.
0: 아니, 얼마나 좋아하면 식당까지 하냔 말입니다. 그렇죠?
1: 네, 살을 못 빼고 있어요.
0: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네,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네. 자, 두 분 라디오 방송 처음이세요?
2: 네.
1: 네네네.
0: 아, 근데 남편분은 저기 어릴 적에 한번 저기
2: 네.
0: 신문 방송?
2: 네.
0: 출연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엿들은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저기 어디에 출연하셨는지?
2: 그 YTN 전북 도민일보 공익광고에서 한번 광고 촬영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0: 공익광고?
2: 네.
0: 공익광고 아무나 나가는 데 아니잖아요.
2: 어떻게 좀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0: 네네.
2: 8살 때인가 한번 찍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희 어릴 때 보면 옛날에 막 우량아 선발대회 있듯이
2: 네.
0: 공익광고도 이제 뭐 모델 선발했을 거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0: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거기에 뽑히셨다는 이야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아, 그만큼 이제 그 나이 7살?
2: 8살 때 초등학교 때
0: 아, 다른 아이들보다는 눈부심이 있었다.
2: 어, 눈이 조금은 덜 부셨던 것 같긴 한데, 예, 동창인 친구의 그 삼촌이 감독이셔가지고,
0: 네.
2: 그 동창을 이제 데리러 왔다가,
0: 아~
2: 친구니까,
0: 네.
2: 이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0: 저희 그 옛날 연예인 뭐, 어떻게 연예인 데뷔했어요? 라고 하면, 친구 따라갔다가 연예인 데뷔했어요? 딱 그 스토리인데요? 그렇잖아요.
2: 과찬이십니다.
0: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
2: 네.
0: 공익 광고를 찍으셨다.
2: 네, 네.
0: 박상윤님 방송 6 경험자.
2: 아, 예, 감사합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시니 좀 어떠세요?
1: 어, 처음이라 긴장을 되게 많이 해서 그
0: 두근두근 쿵쿵.
1: 네, 네. 엄청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풀어져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실내 인테리어는 뭐 별건 네. 없습니다만 마음에 드시나요?
1: 따뜻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카페 온 것 같아요.
0: 어, 온도도 적당한 거죠?
1: 네.
0: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질문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가끔 저기 엽쫓고 해가지고
2: 네.
0: 하나 여쭈려고 했던 게 전화를 드렸을 때, 섭외 전화 드렸을 때
1: 네.
0: 어, 뭐야?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처음 전화 드렸을 때?
1: 아, 저는 어, 요즘 이런 거로도 보이스피싱을 하나? 해가지고 예,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0: 네네.
1: 이거 좀 의심이 된다고.
0: 제 목소리에 신뢰가 네. 그렇게 안 가던가요?
1: 아, 근데 편하게 이제 여기 라디오가 어디 어디 위치에 있고, 어, 뭐 FM 93.5 라디오다. 이렇게 편하게 알려주시고 정확히 알려주셔서 좀 신뢰가 많이 생겼죠.
0: 유튜브 채널도 네. 찾아보시고 하시니까.
1: 예,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장을 좀 풀 겸 간단한 네.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2: 네.
1: 네, 네.
0: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
1: 저는 이제 타 지역에 있다가 전주에 산 지는 13년 정도 됐어요. 아,
0: 네. 토박이가 아니시네요?
1: 네, 아니에요.
0: 어디서 오셨습니까?
1: 저는 군산에서.
0: 군산! 항구의 도시!
2: 네.
0: 네. 그죠? 군산.
2: 짬뽕의 도시.
0: 짬뽕, 네, 어, 유명하잖아요.
2: 예, 예 맞습니다. 네.
0: 어, 상호명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네, 짬뽕 네, 네, 네. 다음에 땡땡당.
2: 아,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0: 빵. 땡땡당. 네. 전주 못지 않는 또 유명한 빵집을 가지고 있는 군산.
2: 예, 네, 예. 맞습니다.
0: 또 박명수의 고향?
2: 맞습니다.
0: 아, 군산에서 오셨구나. 네.
2: 저는 그 예수병원 출생으로 네. 토박입니다.
0: 아, 네. 여기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2: 아, 저 지금요? 네. 그 3학년 4반입니다.
0: 3학년 4반.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혜린 님은 군산에 사시다가 결혼 때문에 네. 혹시 이쪽으로 아니면은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전주 분을 만나서
1: 네.
0: 아, 전주 군산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전주에 지금 10년 넘게 살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상윤님은 이제 33-4년 동안 살고 계시고.
2: 네, 맞습니다.
0: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소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1: 어, 아무래도 어디를 가더라도 맛집이 실패가 없다. 좀 맛있는 음식이 좀 많은 도시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장사하면서도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네. 군산도 그러지 않아요?
1: 어 그러긴 한데 이제 네. 13년 살다 보니까 성인 돼서 네. 이제 맛집의 눈이 좀 띄어져서
0: 네.
1: 좀 일단 전주도 만족스럽고 군산도 맛있는 거 많고
0: 아 중립적인 표현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상윤님은
2: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인심과 맛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인심과 맛의 네. 도시.
2: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은 저희 군산이 처갓댁이시잖아요.
2: 맞습니다.
0: 군산도 자주 가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인심으로 따지면 어디가 조금 더 낫다?
2: 그 장모님 사랑합니다. 전주가 인심이 좋습니다.
0: 예예 예, 예. 저는 군산이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2: 예. 예.
0: 이야. 뭐 객관적이신 거죠?
2: 예 맞습니다.
0: 아, 하지만 군산 시민분들도 인심은 있다.
2: 예. 네, 그 장모님 사랑합니다로 대체했습니다.
0: 네
2: 예.
0: 아유 좋습니다.
2: 네.
0: 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3: 올해 2회째를 맞이한 2025 김천 김밥 축제. 이틀 동안 15만 명이 다녀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김천시 전체 인구 13만 명보다 2만 명이나 많은 숫자인데요. 지난해 방문객 10만 명보다 올해 5만 명이 더 방문하면서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인파가 대거 몰리자 부스별 김밥 구매 가능 기준이 1인당 4줄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천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밥 천국이라는 답변 때문에 김밥 축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 청왕리에 마친 김천 김밥 축제는 지금까지 지역 행사장에서 볼 수 없었던 큰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김혜린, 박상윤님은 전주 시민이자 중화산동에서 꼬마김밥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김밥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두 분이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천에는 김밥 축제가 있네요.
2: 네. 네.
0: 전주나 군산에 그런 게 있던가요?
2: 없습니다.
0: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1: 네, 네. 맞아요.
0: 왜 우리는 김밥 축제가 없을까요?
2: 그 김천은 제가 알기로 네. 그 김밥 천국의 약자를 딴 김천으로 해서 김밥 축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0: 저희가 알고 있는 김밥 땡땡.
2: 네.
0: 거기를 줄여서 김천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 네, 맞습니다.
0: 이야, 신박하네요.
2: 왜냐면 김천은 그거 외에는 이제 딱히 이제 이게 내세울 게 없었는데.
0: 어, 김천 시민분들이 들으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 네.
0: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2: 아, 네.
0: 이대로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밥 축제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죠?
2: 네.
0: 전주 사람들,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김밥 늘 뭐, 예, 가깝게
2: 네.
0: 하고,
2: 네.
0: 맛있게 찾는 먹거리잖아요.
2: 네.
0: 야, 전주 혹시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2: 네.
0: 전주에도 김밥 축제,
2: 네.
0: 한번 딱 하면 좋겠네. 비빔밥 축제 같이.
2: 네, 맞습니다.
0: 김밥도 네. 안에 속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비빔밥의 한 종류일 수도 있잖아.
1: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김밥도, 그죠?
2: 네.
0: 어,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혹시 전주 행정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 하면 좋겠네요.
2: 네.
0: 네. 자,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어, 네,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0: 네.
1: 네.
0: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질문에 대한 답.
1: 네, 그럼요. 그럼.
0: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주제는 바로 김밥 시작하다입니다. 네.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네. 먹거리가 풍성한 시대인데 네. 그 많은 음식 중에 네. 꼬마 김밥을 시그니처로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1: 일단은 지금 그 김밥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일단 누구라도 거부감이 없는 음식이고 네. 그래서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아 이럴 거면은 내가 한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한번 줘보자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아니, 음식에 네. 좀 이렇게 어렸을 네. 때부터 좀 취미가 있었던 거예요?
1: 네네네.
0: 아, 집안의 내력이신가요? 아니면은?
1: 아니, 저 혼자 그냥 맛있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0: 네네.
1: 그냥 유튜브 보면서 이것도 만들어 보고, 막 광장시장도 가보고.
0: 네네.
1: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아, 전주에는 꼬마김밥집이 많이 없네?
0: 그래요. 맞아요. 그러네요.
1: 예.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0: 셰프의 기질이 네. 있으셨던 거네요.
1: 네, 그렇죠? 저 혼자만의
0: 이런 발언에 대해 네. 남편분이자 종업원인 네. 상윤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 요리를 어떤 방면을 해도 한 번만 보고 따라해도 정말 맛있게 잘 해줘가지고
0: 네네.
2: 제가 와이프 만든 동안 15kg 찐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요? 아니, 예. 지금도 날씬해 보이진 않으셨는데?
2: 원래는 뼈밖에 없었습니다.
0: 아 그래요? 혜리님 네. 만나고 나서 이렇게 네. 튼튼해지셨다?
2: 네.
0: 아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이 최고인 네.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결혼한 뭐 십몇 년차 됐습니다마는
2: 네.
0: 사랑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요리 잘해주는 아내 만나는 거
2: 맞습니다.
0: 제가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아내는 싫어하더라고요. 왜 남편도 요리해줄 수 있는데 왜 아내한테만 그러냐로 잔소리 먹거든요.
2: 네.
0: 성윤님 어떠세요? 해드립니까? 혜리님한테도?
2: 아, 저는 그 제가 해주고 싶어도
0: 네.
2: 그 남편을 이렇게 내조하고 이런 거에 하나가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0: 네네.
2: 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행복한 예. 상윤님.
2: 예, 예.
0: 네, 좋습니다. 꼬마김밥. 참, 전주에 꼬마김밥집 많이 없어요, 그렇죠?
1: 네네네. 많이, 처음엔 많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한두 개씩 생겨나기도 했는데,
0: 네. 여전히.
1: 동마다, 예, 네, 큰 김밥집보다는 조금은 더.
0: 그러니까요. 저도 네. 돌아다니면서 꼬마김밥 메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좀 차별화된 메뉴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0: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 네.
0: 김밥, 참 친근한 먹거리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한 먹거리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여러 브랜드가 많고 네.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바라봐도 김밥집들 많이 있어서
1: 네.
0: 그 오픈하실 때 식당 매장 오픈하실 때 걱정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1: 네, 걱정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요. 뭐 경쟁하는 상권이나 뭐 우여곡절 등이 좀 아무래도 처음 장사다 보니까
0: 아, 그전까지는 네. 장사 경험은 없으셨고
1: 네네 없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0: 네.
1: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뭐 메뉴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 홍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자신감이 좀 있으셨어요? 아, 김밥으로 뛰어들 거야. 이 뭔가 자신감, 뭔가 신호가 있어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내 입맛에 맞으면 손님도 맛있다.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어릴 때 차려서 그런지
0: 네네.
1: 약간 패기로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0: 아, 혜린님 나의 입맛과 내가 뭐 건강한 음식이면
1: 에이.
0: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1: 그렇죠.
0: 그럼 상윤님도 같이 시작하셨나요? 저기 꼬마김밥 네. 오픈하실 때?
1: 아, 이제 원래는 제가 네. 혼자 운영을 했다가
0: 네네.
1: 이제 점점 손님도 훨씬 많아지고
0: 오.
1: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0: 이야.
1: 그래서 이제 원래 하던 본업을 이제 그만두고
0: 아, 정말?
1: 저희를 도와주게 됐죠.
0: 그 정도로 네. 잘 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1: 이제 많이 와주시고
2: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입소문 네. 많이 내주시고 해서 네.
0: 아니 상윤님 이거 그쵸. 본업을 접으면서까지
2: 네.
0: 아내가 하시는 곳을 도와야겠다라는 맘먹기가
2: 네.
0: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아내분은 혜리님은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이고
2: 네.
0: 그럼 그때 상윤님은 자영업 쪽이셨어요? 아니면 회사 쪽이셨어요?
2: 저는 원래 그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럼 이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2: 네.
0: 나는 이 일을 꾸준히 해야지 혹시 아내가 좀 이렇게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 네.
0: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2: 네.
0: 근데 어떻게 그걸 접고 함께하게 되셨어요?
2: 그 저희 가정의 그 행복을 위해서
0: 네.
2: 네. 저는 그냥 가정행, 우선 가장이다 보니까 네.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도 제가 의지만 있으면 그 일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0: 아, 다시 또 해도?
2: 네.
0: 그럼 지금 당장 아내 쪽 일이 급하고 바쁘시니까
2: 네.
0: 내가 도와주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신 거잖아요.
2: 네, 그랬었습니다.
0: 이야. 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함께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은?
1: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오픈해서요. 아. 지금 5년 차.
0: 5년 차?
2: 네.
0: 이야. 네. 지금도 잘 되고 계시는 거죠?
1: 네. 네. 입소문이 좀 많이 나서.
0: 네네.
1: 그래도 한번 드셨던 분들은 또 다시 계속 찾아주시고. 또 그분 통해서 또 입소문으로 퍼져서 또 오시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아무리 네. 이게 뭐 유튜브다,
1: 네네.
0: 그다음에 인터넷이다, 뭐 네. 깨톡이다라고 해도
2: 네.
0: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주변에서 저희 뭐 지인들이 어디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아, 여기 맛있어 한번 가보라고 하면
1: 네.
0: 그게 좀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네. 어디 인터넷만 검색해서 보는, 댓글 보는 것보다는.
2: 네.
0: 그러니까 입소문이 여전히 음식에서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2: 네.
0: 야, 잘 되고 계시다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럼 또 이거 여쭤볼게요. 일반 김밥과 꼬마 김밥의 차이라는 게 이게 크기에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네네. 꼬마 김밥이라는 따로 정의가 있습니까?
1: 이제 일반 큰 김밥은 한 줄로 든든하게 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꼬마 김밥은 크기가 작아서 한 입에 먹기 편하고
0: 네네.
1: 또 이제 저희가 종류가 7가지가 있거든요.
0: 와우.
1: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맛을 다양하게

0: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통째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먹을 때는 꼬마김밥이 편하긴 해요. 네. 그렇죠?
2: 맞아요.
0: 네. 그러면 그 1부의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0: 오픈 전부터 뭐 어렸을 때부터 요리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2: 네.
0: 그리고 오픈 후에도 배니까는 메뉴가 4가지였는데 뭐 3가지를 더 개발해서 7가지 정도 더 뭐 추가로 하고 계실 정도면 참 연구가적인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면 맛있는 김밥을 만들기 위해
2: 네.
0: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리 학원을 다닌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1: 네.
0: 집안에 비밀 레시피가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좀 어떤 노력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저희의 일단 그 레시피에도 있고요.
0: 네, 공개할 수 없는.
1: 네, 그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예, 일단 예, 예.
0: 진짜 땀이 들어가나요?
1: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땀은 다른 분들의 땀과 다른 술이 있기 때문에
0: 예.
1: 네, 고유 성분이 있잖아요.
0: 좋은 비유네요.
1: 네, 예. 네. 저희 땀이 들어가서 맛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식을 함으로써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는 맛을 그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하루 종일 저기 김밥만 드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1: 아, 그 소문.
0: 아침, 점심, 저녁.
1: 네, 맞습니다.
0: 괜찮으세요?
1: 네, 맞습니다.
0: 워낙 맛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이야, 그만큼 김밥을 사랑하시는군요.
1: 네.
0: 하지만 레시피는 알려드릴 수 없다.
1: 네, 그 땀과 정성인 것 같습니다.
0: 아, 땀과 정성.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저희도 이제 밥, 맛집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인분들이랑 다니다 보면.
1: 네.
0: 어느 순간.
1: 네.
0: 주방장이 바뀌거나
1: 네네.
0: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1: 네.
0: 바뀐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맞습니다.
0: 아, 손님들은 요즘 냉정하잖아요.
1: 네.
0: 아무 얘기도 않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초심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두 분은 정말 그 초심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상윤님의 말씀이 맞나요? 혜리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2: 아니요. 맞아요. 그 특별한 곳 보다는 기본에 집중하는 거.
0: 아,
2: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좋은 말씀이네요. 네. 기본에 충실하기.
2: 네.
0: 요즘 막 특별한 걸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섞기도 하고 너무 과하게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네. 되는 경우가
1: 네.
0: 많은데
1: 네.
0: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감사합니다.
2: 오리지널.
0: 김밥에 네. 너무 뭐 많은 게 들어가면 어 이게 김밥인가?
2: 네.
0: 그 본연의 맛 있잖아요. 김밥 본연의 맛까지 네.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1: 네.
0: 손이 안 가더라고요.
1: 네.
2: 맞아요.
0: 아, 기본에 충실한 꼬마 김밥.
2: 네.
0: 그렇죠?
2: 네.
0: 중화산동에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대략 어디 근처라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간접홍보.
1: 토탈 사우나 앞에
0: 아,
1: 있습니다.
0: 그 유명한 사우나 근처
1: 네.
0: 중화산동. 네.
1: 전국에 하나 있습니다.
0: 1층 아니면 2층에?
1: 1층에 1층. 있습니다.
0: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화산동 땡땡 사우나 앞에.
1: 네, 맞습니다.
0: 1층.
1: 아, 예.
0: 네, 땡땡 꼬마김밥.
1: 네, 맞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이러려고 저희 방송하는 거잖아요.
1: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0: 자, 첫 번째 주제 김밥 시작하다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관련하여 못한 말씀 있을까요?
1: 뭐 저희는 일단 전국에 하나 있고요. 체인점도 아니고요. 저희는 오픈 직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장이 바뀐 적도 없고
0: 오.
1: 네, 계속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직원들이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0: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하고 계시는
1: 네 맞습니다.
0: 땡땡 꼬마김밥
1: 네.
0: 중화산동
1: 네.
0: 땡땡 사우나 앞 1층
1: 네.
0: 네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신청해 주신 노래에 있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밥 하면 이 노래죠. 무슨 노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1: 아, 이거는 제가 추천드린 노래인데 네. 이제 김밥 얘기하면은 이 노래 빼면은 서운할 것 같아서 네. 네, 추천해봤습니다.
0: 공명과 노래가 네. 공명과 네. 노래가 어떻게 되죠?
2: 아, 자두의 아, 네. 김밥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자두가 좋으세요? 김밥이 좋으세요? 뜬금없다. 그렇죠?
1: 자두김밥 좋아합니다.
0: 자두도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0: 자두 맛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0: 괜히 제가 농담 한번 던져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자,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주제는 꼬마 김밥 매력입니다. 김밥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꼬마 김밥을 두 분이 요리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집 꼬마 김밥의 매력은 이것이다. 소개해 주세요.
1: 아무래도 한 방앗간에서 짜온 그 맛있는 참기름 냄새?
0: 오, 이거가 직접 짜오시는?
1: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진짜 딱 짠 거 확인하고 네, 거기서 공수해온 거를 쓰거든요.
0: 아, 그 방앗간이어야만 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0: 야, 섬세하다.
1: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꼬마김밥 슬로건이 이제 한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마성의 꼬마김밥이다.
0: 네.
1: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내고 있어요.
0: 이야, 마성의 꼬마김밥이다. 네. 자, 매력. 자, 상윤님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매력 많이 홍보해 주셔야죠.
2: 근데 매력은 이게 꼬마김밥 보니까 꼬마김밥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 충무김밥이라고.
0: 맞아요.
2: 네, 그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길고 더 뚱뚱하고요.
0: 아~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마김밥이면 양이 적을 것이다, 배가 안 부를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0: 그쪽 충무는 작잖아요, 좀.
2: 네, 맞습니다. 근데 충무김밥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채무침 맞아요. 이런 거 오뎅볶음 같이 먹잖아요.
0: 에이.
2: 근데 저희는 그런 김밥이 아니고 그 좀 이렇게 드셔도 네. 충분히 배가 부르시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0: 아, 좋은 지적 포인트시다.
2: 네.
0: 그러니까 궁금했고 저는 이제 꼬마김밥이라고 하길래 충무 그쪽 계열인 줄 알았어요.
2: 아. 네, 맞습니다.
0: 아, 같지 않다.
2: 아, 전혀 다른 김밥입니다.
0: 아, 청취자분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2: 네.
0: 저희가 아는 그런 충무김밥 쪽 계열이 아니고
2: 네.
0: 그것보다 크고
2: 네.
0: 길이도 좀 있고
2: 네.
0: 속도 좀 다양하고
2: 네 맞습니다.
0: 맛있는
2: 네 맞습니다.
0: 아, 예.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2: 네.
0: 혜리님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죠.
1: 아, 네.
0: 마성도 좋았지만
2: 큰 김밥은 이게 어른 김밥이라고 치면 저희는 청소년 5명 정도가 모여서 꼬마 김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2: 청소년 김밥.
0: 아,
2: 네, 네.
0: 그렇다고 청소년한테만 파는 건 아니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아,
2: 네, 네, 네. 양을 말씀드렸을 때요.
0: 네, 아유, 좋은 표현이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맛있는 꼬마 김밥.
2: 네.
0: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손님들이 또 많이 찾는 그 꼬마 김밥 메뉴가 탑3가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0: 조금 전에 이제 혜리님이 원래 꼬마 김밥 네 가지였는데.
2: 네.
0: 개발을 하셔가지고 세 가지를 더 만들어서
2: 네.
0: 무려 일곱 가지나 된다.
2: 네.
0: 꼬마김밥이.
2: 네, 맞습니다.
0: 야, 어마어마합니다.
2: 네.
0: 이 중에 세 가지만 꼽으라면 참 아쉽긴 한데 다 맛있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탑3 좋아하니까
1: 네.
0: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1: 손님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메뉴 세 개는 이제 기본 감성 꼬마김밥이랑 그리고 와사비 꼬마김밥이랑 와사비 참치 꼬마 김밥이랑 그리고 땡초 참치 꼬마 김밥 이 세 개를
0: 세 가지
1: 찾으세요.
0: 네. 그럼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꼬마 김밥이냐, 감성 꼬마 네. 김밥은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까?
1: 이제 안에 계란, 단무지, 당근 세 가지만
0: 세 가지만
1: 들어갔어요. 네.
0: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1: 네네.
0: 그게 1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1: 일단은 담백하면서도 안에 뭔가 막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그 세 개의 조합이 잘 융화가 돼서 손님들도 다른 종류 막 드셔보시다가 결국엔 기본이 가장 베스트더라.
0: 앞서 하셔서. 말씀하신 기본에 네. 충실한 김밥.
1: 네네네.
0: 야, 그렇구나. 당근, 그다음에 계란, 그다음에 또
1: 단무지.
0: 네. 세 가지에다 이제 밥 양념 저기 뭡니까 간도 네. 중요하잖아요.
1: 네.
0: 초밥 같이.
2: 네.
0: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2: 네, 맞습니다.
0: 간은 누가 맞추십니까?
2: 둘이 같이 하는데요.
0: 네.
2: 이제 그 밥뿐만 아니라 계란, 단무지, 당근에도 다
0: 아~
2: 아까 말씀드린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0: 아, 그것도 네. 좀 맛이 좀 가미되기도 하니까.
2: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아, 거기다 참기름 아까 말씀하신
2: 네.
0: 최고의 참기름.
2: 네.
0: 아, 그게 1위.
2: 네.
0: 자, 2위는 아까 저기 예.
1: 와사비, 참치, 꼬막김밥이요.
0: 와사비, 참치.
1: 네, 네, 네.
0: 와사비와 참치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1: 예, 맞아요.
0: 또 어떤
1: 그래서 뭐 와사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시고요.
0: 저 개인적으로 와사비 네. 좋아해서
1: 아,
0: 와사비의 네. 그 매콤하면서 뭡니까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2: 예, 네,
0: 그걸 맞아요. 좋아해서.
1: 네, 알싸하다고 해야 되나?
0: 네, 알싸한 맛.
1: 네. 네. 가져왔어요. 제가 싸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땡초 참치 꼬막김밥은 이제 와사비 대신에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0: 아 그래서 땡초예요?
1: 예 맞아요.
0: 아~ 네.
1: 그래서 매콤하면서도 이제 좀 개운하게 먹고 싶을 때 그때 찾아주시더라고요.
0: 아 저는 땡초가 그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땡초인지 그걸 몰랐습니다.
1: 아
0: 와사비는 또 와사비 특유의 맛이 있는 거고 청양고추는 네. 또 청양고추 특유의 맛이 있는 거니까
1: 예.
0: 다르긴 하겠네요.
2: 네.
0: 어떻게 보면 매콤한 게 2, 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 네.
0: 그래도 기본은 그 잠성 꼬막김밥
2: 네.
0: 기본에 충실한 거다.
2: 네.
0: 그 참치김밥에 저희 그 뭡니까 이제 돈은 비싸게 들겠지만
1: 네.
0: 마그로라고 하나요? 초밥? 초밥에다가 참치 올리는 거
2: 네.
0: 진짜 저기 참치 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2: 네.
0: 그러려나요?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죠.
1: 회 가져오시면 말아드립니다.
0: 손님이 가져오면
1: 네.
0: 메뉴로 이제 만들고 있진 않지만 가져오시면
1: 네.
0: 회 뜬 것만 가져오시면 이제 안에 말아서
1: 네. 그럼요.
0: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서
2: 네.
0: 네 좋습니다. 답 3. 자 그러면 그 김밥은 뭐니 뭐니 해도 잘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네.
0: 저도 뭐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랑 만들 때 늘 실패하곤 하거든요.
2: 네.
0: 쉬워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2: 네.
0: 예, 그래서 나만의 김밥 말기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 이게 꼬막김밥이 생각보다 좀 예민한 음식이라서 밥을 조금만 더 많이 넣어도 이게 터지기도 하고
0: 아.
1: 맛이 변하고 너무 조금 넣어도 그 안에 들어간 재료가 튀기 때문에 또 그 맛이 좀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없고 좀 적당히 맛이 적정 양을 좀 깔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저희 보면 초밥왕 만화 보면 그 일본 초밥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 네.
0: 밥을 이렇게 손으로 딱 했는데
1: 네.
0: 정확히 그 계량했더니 나오는 거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이 정도로 꼬막김밥도 그 밥알 용량이라고 합니까? 무게?
2: 네. 네.
0: 그게 중요한 거네요.
2: 네.
1: 네, 그렇죠.
0: 손수 하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기계로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2: 맞습니다. 네.
0: 그럼 이렇게 한 줌 딱 해가지고
2: 네.
0: 아, 200몇 그램 해가지고 딱
2: 네.
0: 해서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야. 두 분 다 거의 비슷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더 잘하시고,
0: 저는
2: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0: 네.
2: 9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90%. 아직 100%는 안 되고.
2: 네, 혼나고 있습니다, 많이. 아,
1: 저 눈 감고 쌉니다.
0: 이야, 눈 감고 이렇게. 아, 나중에 이거 재밌겠다. 한번 이렇게 네. 한 줌 딱 했을 때. 계량해 봐가지고
1: 생활의 달인
0: 일정한 생활의 달인네.
2: 네.
0: 그런데 나오시면 또 이제 광고가 되니까 홍보가 되니까.
2: 네네네. 네, 네.
0: 이야 그만큼 김밥 말기 잘하려면 그 밥알.
2: 네.
0: 그 무게가 중요하다.
2: 네 맞습니다. 네,
0: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 그러면 2부에 이제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꼬막김밥만 말씀드렸는데
1: 네.
0: 검색해 보니까 이제 꼬막김밥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이는.
2: 네 맞습니다. 네.
0: 꼬막김밥에 추천하는 메뉴 어떤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 네. 그 일단 제육볶음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0: 제육볶음?
2: 네, 불맛 제육볶음이라고.
0: 아 불맛?
2: 네.
0: 이야.
2: 잘 판매되고 있고요. 떡볶이도 저희는 떡볶이 쫄면 제육볶음은
0: 네.
2: 소스를 다 직접 만듭니다.
0: 아 진짜로?
2: 네. 기성품을 쓰지 않고
0: 아.
2: 저희가 한번 만들 때 100인분씩 제조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2: 감사합니다.
0: 되게 소스 같은 거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것들
2: 네.
0: 그냥 사서 쓰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2: 네.
0: 근데 이걸 직접 소스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제육볶음, 떡볶이, 그다음에 쫄면의
2: 네.
0: 소스는 네. 두 분이 직접 만들고 있다.
2: 네, 맞습니다.
0: 비법은 공개할 수 없고.
2: 그 땀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네, 네.
0: 땀과 정성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2: 네네.
0: 박상윤님. 아, 그렇구나. 먹어보고 싶습니다, 필이.
2: 네.
0: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육볶음은 저는 꼬막김밥, 김밥집 하면 왠지 이제 제육볶음 제가 연상이 안 되잖아요.
2: 근데 네.
0: 그 검색해 보니까 네. 제육볶음 이렇게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 네네.
0: 댓글들도 좋게 달려 있고 그래서 네. 어? 꼬마 김밥집인데 제육볶음을 하신다고?
2: 네.
0: 좀 의아해했거든요.
2: 네네.
0: 제육볶음을 시도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1: 제가 전주에 이제 유명한 김밥쌈
0: 네, 거기 있잖아요.
2: 네네네네네.
0: 중앙시장에도 네네네네네. 있고 뭐 몇 군데 있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1: 제가 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먹자.
0: 예.
1: 네, 그렇게 해서
0: 혜린님이 내가 직접 먹고 싶다.
1: 네.
0: 거기도 맛있긴 하지만 또 매번 갈 수 없고 네. 가격도 올랐어요.
2: 네.
0: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2: 아, 저는
0: 1인분에 좀 들으시면 또 뭐할지 모르겠어요. 좀 비싼 예. 거 아닌가 싶을 예, 정도로 예. 네.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니까.
2: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걸 내가 셀프로.
2: 네.
1: 아,
0: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2: 네.
0: 제육볶음.
2: 네.
0: 먹고 싶습니다.
2: 네.
0: 네.
2: 아, 김치볶음밥도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0: 김치볶음밥도 그 소스 들어가나요?
2: 네, 맞습니다.
0: 이야, 마법의 소스구나.
2: 예, 맞습니다.
0: 그 청소년들 하면 김밥, 아니, 김밥이란다. 김치볶음밥 좋아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저희 아이도 이제 중학생 아이는 김치볶음밥 환장해요.
2: 아, 네, 네.
0: 자기가 막 직접 만들어도 먹어요.
2: 네, 네.
0: 청소년들한테는 김치볶음밥만 한 게 없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아,
0: 두 분이 하시는 네. 땡땡 꼬마 김밥 가면은 네. 김치볶음밥도 먹을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0: 땡땡 사우나, 중원한동 땡땡 사우나 앞에 있는 1층.
2: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2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식당 운영하시면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손님, 저런 손님도 계시고
2: 네.
0: 또 메뉴에 관련된 것도 있으시고 이제 두 분 네. 뭐 운영하면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2: 네.
0: 한번 소개해 줄 만한 에피소드 있으시나요?
2: 아, 그 앞전에 어떤 할머니 손님이 오셔가지고
0: 네.
2: 여기 혹시 그 꼬마 말고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김밥은 없냐?
0: 아, 순수하다.
2: 네.
0: 순수하다.
2: 네.
0: 할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2: 그래가지고
0: 네.
2: 아, 한번 드셔보셔야 된다. 이게 김밥 사이즈가 꼬마인 거지.
0: 네.
2: 그 꼬마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파는 김밥이 아니고 다 드실 수 있는 김밥입니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0: 저 순간 울컥했어요. 그 할머니들의 감성 있잖아.
2: 네, 네.
0: 요즘 시대 이제 그런 감성 사라지고 있잖아요.
2: 네.
0: 할머니가 꼬마들이 먹는 거 말고
2: 네.
0: 어른들이 먹는 김밥이세요라는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좀 울컥하게 만든다.
2: 그러네요. 네. 또 있는데 말씀해주세요.
0: 네, 말씀해 주세요.
2: 그 이제 어떤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셔서 아우 젊은이들이 김밥에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어 이러시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꼬막은 관리가 힘들지 않아? 그래서 에? 꼬막 김밥이어야 돼. 그러니까 꼬막을 넣어야 되니까 김밥에다가 그 제철이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아 할머니 저희 꼬마 김밥이에요라고 한 일화가 있습니다.
0: 꼬막으로 아셨구나.
2: 네네 맞습니다. 네.
0: 간판을 어떻게 두신 거예요 대체?
1: 좀 지워졌어요.
0: 먼지가 이렇게 기역자로 좀 붙였을까? 아 그래도 순수하다.
2: 네 맞습니다.
0: 꼬마 김밥.
2: 네
0: 발음상 그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꼬마 김밥 어때요?
1: 가져오시면 말아드립니다.
0: 꼬막 비빔밥도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제철.
2: 네 맞습니다.
0: 전라남도 가면은 꼬막 김밥 한다고 하시는데.
2: 네 맞습니다.
0: 아 김밥 꼬막 김밥에 그 꼬막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혜린님이라면 뭐든지 다 해내실 것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1: 가져오시면 참치든 꼬막이든 다 사드립니다.
0: 차별화된 김밥집 네. 재료만 갖고 오시면 뭐든 말아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0: 이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야 이색적인데요.
2: 네. 네.
0: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실 때
2: 네.
0: 실제로 이렇게 말아드리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야, 참 에피소드 재밌고 순수하네요.
2: 네.
0: 풋풋하고.
1: 맞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할머니 두 분이.
2: 네.
0: 이야, 여전히 아직 살아있어요, 그죠? 우리의 감정은 살아있어, 순수해.
2: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꼬마 김밥의 매력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2: 그 사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0: 아유 말씀해주세요. 네.
2: 그래서 이제 그 참치 와사비 김밥을 파는데요, 저희가
0: 네.
2: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그 참치와 사비 김밥에서 사비가 뭐냐? 그래서 이제 아 와사비 김밥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0: 참치 와사비인데 참치와 사비?
2: 예 맞습니다.
0: 이야 신박하다.
2: 예
0: 사비성이라고
2: 예.
0: 부여 공주가면.
2: 아, 네.
0: 사비성이라고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0: 예. 네, 그 백제 그 성.
2: 네.
0: 사비성이라고 크게 잘 해놨거든요.
2: 네.
0: 참치와 사비. 아, 그렇게, 아, 재밌다.
2: 저는 그 할머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아, 세 분 다 할머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전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잘못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아니, 뭐, 그런 것도 몰라라고 왜곡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순수함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어, 그렇죠.
0: 지금 시대에 이렇게 빨리 변하는, 급변하는 시대에 그런 네. 순수한 유머, 재미,
2: 네, 맞습니다.
0: 웃음 얼마나 좋아요.
2: 네.
0: 참치와 사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 네.
0: 네. 할머니들과 인연이 깊으시네요.
2: 맞습니다.
0: 할머니 손님들도 혹시 많으신가요?
2: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0: 나중에 출연하실 때는 이제 할아버지 에피소드로 한번.
2: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두 번째 신청해 주신 곡은 무슨 노래죠?
2: Welcome to the show, 데이식스입니다.
1: 예, 우리 그 참치 해체쇼 하잖아요.
2: 네.
1: 김밥쇼.
2: 네, 맞습니다.
1: 꼬마 김밥쇼.
2: 네. 네.
1: 두 분이 아시는 매장에 가면
2: 네.
1: 꼬마 김밥쇼를 볼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곡 신청하신 거 아니세요?
2: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지칠 때 이런 신나는 힘찬 노래를 듣고 싶어서
1: 네.
2: 저희가 가끔 듣는 노래인데 네. 기운이 나는 노래여서 청취자분들도 다 기운 나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선곡했습니다.
1: 이야, 젊은 감각을 또 유지하고 계시네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실과 앞으로의 이야기.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집 아이들도 김밥 좋아하는데 편식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안 먹는 재료가 있으면 꼭 하나씩 빼요. 그래서 네. 이러지 마. 그러니까 다그쳐도 이게 쉽게 안 반기더라고요. 그 편식이.
2: 네.
1: 그래서 혹시 김밥 이제 뭐 손님들 드실 때
2: 네.
1: 아 이건 진짜 아니다. 혹시 뭐 그런 행동이나 좀 바람이 좀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손님분들 중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손님은 한 분도 안 오셔서 아직까지는
1: 오, 네네.
2: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는 사실을 대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네.
2: 그 김밥은 식자재를 뜨겁게 보관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뜨거운 밥으로 갓 지은 밥으로 김밥을 싸도 재료들이 차갑기 때문에 김밥은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2: 왜냐하면 김밥을 식재료를 뜨겁게 보관하게 되면 금방 상해버려서 김밥은 특히 식중독에 예민한 음식이라서
1: 그렇죠.
2: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어느 김밥집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김밥집을 가도 똑 마찬가지인 사실인데 김밥이라는 걸 싸면 매장에서 드시면 김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1: 그렇죠.
2: 김이 바삭바삭하다는 건 잘 이렇게 이빨로 잘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포장이나 배달로 하게 되셨을 때 한 시간 정도 후에 드시게 되면 김이 질겨지다고 느끼시고 왜 눅눅하냐 하시는 손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싼 오랫동안 싼 걸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김밥집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어서
1: 네네.
2: 전주에 계신 전국에 계신 김밥집 사장님들 다 제가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포장이나 배달을 하게 되면 꼬마 김밥이든 큰 김밥이든 김은 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짜장면 시켜 드실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면이 늘어나죠.
2: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랑. 그것까지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요즘 워낙 배달을 많이 하니까
2: 네.
1: 그렇잖아요. 또 먼 곳에서 시키면 아무래도
2: 네.
1: 그렇죠. 짜장면 면이 불고 늘어나듯이
2: 네, 맞습니다.
1: 김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2: 네.
1: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맛집은 여러분 저기 그 찾아가서
2: 네.
1: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2: 아,
1: 그렇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 뭐 배달도 좀 많이 드십니다만.
2: 네.
1: 그렇죠. 본연의 맛은 뭐 매장에서.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참 즐겁게 일하고 계시나요, 두 분?
2: 네.
1: 저 지금 방송 이제 40분 넘게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네. 즐겁게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2: 감사합니다.
1: 해피하게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 때 분명히,
2: 네.
1: 분명히 또 있으시잖아요.
2: 네.
1: 어떨 때 좀 힘드세요?
3: 이제 가끔 너무 급하게 재촉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1: 빨리빨리?
3: 저도 이제 같이 마음이 급해져서 좀 이렇게 잘 못 싸다 보면
1: 집중을 못 하겠는 거.
3: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더 맛있게 해드릴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3: 네.
1: 빨리빨리.
3: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있잖아요. 빨리빨리라는 거.
2: 네.
1: 근데 모든 음식, 근데 김밥은 인스턴트가 아니잖아요. 3분 컵라면이 아니잖아.
2: 네.
1: 손으로 만들어서
2: 네.
1: 건강한 먹거리잖아요.
2: 네.
1: 그럼 당연히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줘야
2: 네.
1: 제대로 된 맛있는 김밥이 완성되는데
2: 네.
1: 그럼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혹시 맛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건 안 돼.
2: 다음 생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상님도 맞나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2: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종류가 하나다 보면 바쁜 시간에 미리 싸놓고 오시면 바로 드리면 저희도 편한데 저희 가게의 원칙은 주문 즉시 조리합니다.
1: 아, 신선한 그러다, 맛을
2: 네,
1: 위해서.
2: 네, 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김의 눅눅함도 고려해서 저희는 주문 즉시 조리하다 보니까 밀려 들어왔을 때는 조금 대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면.
1: 그렇죠. 아니, 네. 맛집 가면 되게 네. 저희는 주문 즉시 조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네. 딱 써 있는 네. 데가 많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그거 하나 딱 해두셨나요 혹시?
3: 아니요.
1: 해야겠네요. 한번 해두세요. 네. 저희는 주문 즉시 조리하기 때문에 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으면은 네. 신뢰도 가고 네. 해놨는데 뭐라고 하면은 네. 뭐 그때도 예. 뭐라고 못하겠지만 네. 아 그만큼 신선과 맛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 네.
1: 이야 가장 음식점에 중요한 게 그 신뢰도인데 네. 정말 맛과 신뢰도가 높은 네. 땡땡 꼬마 김밥
2: 네.
1: 중화산동 땡땡 사운 앞에
2: 네.
1: 몇 층이다?
2: 1층입니다.
1: 1층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행동, 그, 원동력.
2: 네.
1: 그건 무엇일까요, 두 분께?
3: 이제 사실 5년 정도 되기도 했고, 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밥 드셨을 때, 이거 진짜 맛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해주시고, 하는 거가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아요.
1: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년째 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장사가 잘 되신다는 것은 그만큼 네. 이제 전주 시민분들에게 맛과 신뢰 보장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 네.
1: 상윤님도 혹시 뭐 운동력?
2: 아, 그 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힘입어 맛있다고 하시고 나서 다음에 포장하러 또 오셨을 때 그때 저 기억하시냐 네, 하시면서 또 오셨을 때 저는 맛있다는 말 100마디보다 두 번째 재방문이 모든 걸 다 그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제 방문율이 중요하죠.
2: 네, 네. 그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통장의 잔고와 함께 그러잖아요. 예, 재방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뭐 통장의 잔고도 많이 쌓여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2026년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두 분 혹시 뭐가 있을까요?
3: 일단 전주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김밥집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1: 감성이 충만한 꼬마 김밥집.
2: 네,
3: 그렇죠.
1: 네, 상윤님은?
2: 저도 사장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그 다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1: 아 전주 63만 인구가 된 전주 시민분들.
2: 네, 취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다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저희가 이제 꼬마 김밥만 말씀드려서 이제 김밥으로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여러 가지 메뉴도 많이 있고
2: 네.
1: 낮에도 이제 저기 술 한잔 할 수 있는
2: 네.
1: 그렇잖아요.
2: 네.
1: 제육볶음과 함께
2: 네.
1: 쫄면 떡볶이와 함께
2: 네.
1: 그러면 맥주와 또 떡볶이 쫄면 또 은근히 맞아요, 진짜.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런 걸 좀 즐기시는 분들
2: 네.
1: 낮 시간에도
2: 네.
1: 방문해 주십사 그런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김밥을 사랑하는 김혜린, 박상윤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취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취할 시간인데 방송이니까 혹시 준비해 왔는데 이 말만은 좀 전하고 가고 싶다는 그런 멘트가 있으실까요?
3: 사랑하는 가족들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게 된 것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1: 맞습니다. 가족이 최고죠. 군산 시민분들도 앞으로 전주에 있는 땡땡 꼬마김밥
3: 네.
1: 많이 드시러
3: 네.
1: 올 수 있도록 더 지금보다 네. 유명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1: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김혜린, 박상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배부름을 위해 먹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소크라테스. 920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전주이야기 받을 진행자 홍주환입니다. 오늘은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준비했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OST 음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우.

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진행자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란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 입합나무 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입합나무 축제는 어제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얀 입합나무 꽃잎이 소복히 쌓여서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의 길이었습니다. 축제는 어제 끝났으나 입합나무 꽃잎과 그 향기는 아직도 가득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4월 29일에 시작되어서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57개국 237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 프로축구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고요. 특별히 이벤트로 전북현대의 지난 4월과 또 5월에 준비된 다양한 행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이제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축구는요, 지난 토요일 전주에서 제주군요. 제주에서 열린 K리그 11라운드 전북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북이 2-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기 내용을 우리 정경구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지금 차 안에서 전화 받으셨다고요?
1: 네, 네.
0: 네, 네. 네, 오늘도 출근하시는군요. 강의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전북이 이제 포항전 3-2로 이긴 이후에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연속해서 2-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제주와의 그 인연이 좋지 않은, 뭐 좋지 않다라고 표현보다는 제주에서 경기를 하면은 전북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요?
1: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적인 측면을 봐도 네. 전북이 그 2023년에 4월 이후에 3년 만에 승리를 하잖아요. 또 제주
0: 네.
1: 원정에서.
0: 네네네.
1: 제주 원정에서 승리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0: 네.
1: 제주 원정의 길도 그렇고 또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특히 또 전북이 이 2연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 연승을 했고 네. 또 승수를 쌓았고
0: 네.
1: 또 2위로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데 좋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제주와의 경기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1: 사실 그 제주가 최근에 보여준 그 경기력들을 보면 4-4-2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블록과 블록들을 형성을 잘 하거든요.
0: 네.
1: 이 어려움 속에서 전북이 또 승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0: 네.
1: 특히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이날 시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제주가 훨씬 많은 슈팅을 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렇다는 것은 전북이 그 득점하면서 실점하지 않는 그런 네. 단단함도 보여줬고 또 그리고 골 결정력에 대한 집중력이 아마 K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북현대가 이제 선수 선발 구성을 보니까 이 정청용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이었고 또 제주가 4-4-2 포메이션이었는데 이 포메이션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팀의 차이가?
1: 사실 그 정정용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4-2-3-1의 포메이션은 스트라이커 좌우를 명확하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뭐 티아고나 모타 같은 선수들을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하려면 네. 결국 측면에 있는 공간들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측면에 이용하는 그 연계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을 때 이 4-2-3-1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지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0: 네.
1: 그런 것들이 분명한 거고요.
0: 네.
1: 자,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는 4-4-2 포메이션이에요.
0: 네.
1: 이 4-4-2 포메이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줄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미들이나 측면 자원들이 크게 포지션의 변동이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는 견고하게 블록과 블록을 잘 이용하면서 견고하게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약간적인 측면을 보지만은 단순하지만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0: 네.
1: 그런 형태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전북은 전술적 유연성이 발휘됐다. 그리고 또 특히 중원과 측면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1: 글쎄요, 뭐 선수들의 구성들은 전북이 특별히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 그런 그 팀의 그 성격을 좀 보여주는데
0: 네.
1: 이날 보였을 때는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그 최우진하고 이상면 선수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오버랩이라든지 공간의 침투 능력들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전술적인 유연성 또 아니면 또 새로운 로테이션 자원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포백에 대한 이야기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양쪽 풀백에 고참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잠깐 빠지면서 최우진과 이상민 선수가 돌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대 선수들의 어떤 좀 젊은이들로 바꾸는 테스트 관계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1: 사실 뭐 프로 축구가 베스트 11만 가지고는 리그를 다 완주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 대체 자원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사실 이제 경기 라운드가 더해질수록 어느 팀이 더 많이 보유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플랜 또 경기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꾸준하게 매 라운드 보일 수 있으려면 그런 대체 자원들의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0: 알겠습니다.
1: 전북은 이상민이나 최우진 같은 선수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반과 후반에 양 팀 간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1: 전반전 초반에는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팀들이 전북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전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드필드에 굉장히 그 상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탈압박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 강상윤이라든지 김진규.
0: 그렇죠.
1: 이런 선수들 또 오베르다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통해서 상대의 탈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0: 네.
1: 이 제주가 굉장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4-2 포메이션에서 간격이나 또 블록 싸움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또 득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김진규가
0: 네. 37골. 네. 네.
1: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을 봤고 후반에 같은 경우는 제주의 그런 그 강한 그 공격이 굉장히 좀 당황했고 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을 잘 견뎌냈다는 거. 이 추진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또 티아고가 추가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2-0으로 마쳤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0: 경기가 빡빡하게 좀 쪼이는 맛이 있었습니다만은 슈팅은 참 그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슈팅이 다 골로 연결이 돼서 팬들로부터는 아주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전북 현대가 득점한 두 골의 상황을 교수님께서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1: 사실 그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그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조희재가 그 오른쪽 공간을 침투하는 이상명을 향해서 롱볼을 시도를 하는데
0: 네.
1: 그 공간은 굉장히 타이밍 있게 잘 움직였고 그런데
0: 네.
1: 여기서 이상민 선수가 패스 한 번에 이정준 선수한테 패스가 잘못 갔거든요. 패스 미스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 티아고가 그쪽에 라인을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 볼이 또 운이 좋게 티아고에 떨어졌고
0: 네.
1: 티아고가 백힐로 볼을 끄집어내면서 이동준에게 연결했고
0: 네.
1: 이동준이 들어오는 김진규한테 연결을 했는데 이때 김진규가 인사이드로 완벽하게 골대를 보고 슈팅한 게 득점을 만들어준 완전히 팀적으로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플레이로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 첫 골에서 그 패스들이 그림같이 네. 이루어지면서 또 부드럽게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김진규의 슈팅 또한 너무나 부드럽게 슛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한 예술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참 좋은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후반 두 번째 골도 얘기 좀 해주시죠.
1: 사실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주가 이제 그 상대의 압박 강도도 높고 라인을 또 굉장히 올리면서 제주 전북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상황 잘 견뎠잖아요. 그렇죠. 수비나 미들라인 네.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시 또 그날도 강상민 선수의 부지런함이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상대의 그 실수를 강상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했고 티아고가 90분에 출전했단 말이죠.
0: 그렇죠. 불과 몇 분 안 됐어요.
1: 네, 들어오자마자 전북이 강한 면이 그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장면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또 전북의 또 하나의 강점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그 두 번째 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 저처럼 쉽게 골이 들어가는 모습을 팬들이 본다면 축구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경기를 보는 동안에 자 앞에서 이제 양쪽 사이드에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명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상명 선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 경기에서 잠깐 나왔고 두 번째 경기에는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왔는데 어때요? 경기를 보시고 이상명 선수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1: 사실 이 선수가 전북에 오기 전에 K2에서 경기를 충분히 했던 선수였고요. 네. 그 측면에서 미래가 밝았던 선수를 전북에 잘 영입을 해왔고 네. 그동안 김태환은 또 김태현이라고 하는 양쪽 측면에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해줬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선수들이 잘 보이질 않았단 말이죠.
0: 네, 네.
1: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자기 몫을 충분히 잘해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앞으로도 전북이 리그를 끌어가면서 이 선수들의 경기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정용현 감독이 이 선수를 선택하는데 불안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최우진 선수도 초반부터 자주 여러 번 나왔고 이상민 선수는 최근에 나왔고 그전엔 또 김하준 선수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의 그런 어떤 흐름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네. 내일 12라운드가 광주 FC와 이 경기가 전주에서 있어요. 전주성에서요. 어떻게 네네. 예상하십니까?
1: 뭐 최근 광주가 너무 안 좋고요.
0: 그렇죠.
1: 체크하기도 뭐, 하고 대량 실점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0: 네.
1: 여기다 전북은 홈이잖아요.
0: 네.
1: 지금 아마 포항전, 제주전, 광주전 3연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량 득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이제 안양에 가서 안양과의 경기를 하는데 안양과 경기를 또 어떻게 평가를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뭐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광주를 이기고 3연승을 했을 때는 팀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0: 네.
1: 또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도 있게 되고 안양도 충분히 어려운 경기이지만은 네. 막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0: 3월 18일 4라운드 안양전에서 전북현대가 이제 2-1로 이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올 시즌에.
1: 네.
0: 그래서 근데 그때 경기를 보니까 안양도 그렇게 쉽사리 무너질 팀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팀 순위 7위하고 있거든요.
1: 네네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둘 다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전북이 이제 1위 서울, 2위 전북현대, 3위 울산현대, 4위 강원, 5위 대전, 6위 포항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이 두 경기 그러니까 광주 FC와 그다음에 안양은 그 외에 7위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팬들이 좀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을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멀리 가 계십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 계시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 거리입니다만은 이제 전화로는 가까우니까 평상시 말씀하신 자세요. 네, 네. 양구가 그 저 휴전선하고 가깝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시설이 돼 있어요? 야구장 시설이 잘 돼 있어요?
2: 야구장 시설도 잘 돼 있고요.
1: 네.
2: 네, 저희 팀 이제 출전한 팀이 많기 때문에
1: 네.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좀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변형시켜서 또 시합도 하고 그러는군요.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1: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유소년 야구니까 가능하겠군요, 그게.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얘기하죠. 지난주 네. NC와의 원정 3연전 기아가 그다음에 KT와의 광주에서 3연전 경기를 했는데 그 6경기 결과를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땠습니까?
2: 네. 네. NC와의 1차전 경기는요.
1: 네.
2: 4대5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1: 네.
2: 연승 흐름은 끊어졌었어요.
1: 네.
2: 1차전 경기는 10회 연장 9대4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1: 네.
2: 그러나 3차전 경기는 2대7로 패하면서 NC와의 경기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1: 네네.
2: 이어서 주말 리그 1위 팀인 KT와의 경기가 광주에서 치러졌었죠.
1: 네.
2: 상대의 전적은 3패를 기록 중이었었고요.
1: 네.
2: 1차전에서는 3대4 한점차 패배였습니다.
1: 네.
2: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유지는 했지만
1: 네.
2: 승부수에서 미세한 균열이 결과로 이어지면서
1: 네.
2: KT전 4연패 그림자가 길게 그려졌었습니다.
1: 네.
2: 2차전은 완전히 다른 결이었는데요. 6대0 완봉승으로 투타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1: 네.
2: 흐름을 단숨에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단독 5위 자리로 지켜내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3차전에서
1: 네.
2: 다시 3대6으로 무너지며 결국 위닝 시리즈를 KT에 헌납했습니다.
1: 네, 네.
2: 지난주까지 기아는
1: 네.
2: 32경기를 소화했어요.
1: 네.
2: 14승 1무 16패로
1: 네.
2: 승률 4.6푼 7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네네. 그래서 이제 5위 공동 5위예요. NC 네, 기아 맞습니다. 두산이 공동 5위인데 지난주 한 주 6번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 네, 네. 네 맞습니다.
1: 1위가 KT, 2위가 LG, 3위가 SSG, 4위가 삼성, 5위가 NC 기아 두산이고요. 롯데 한화 키움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2: 네.
1: 네, 네. 1위와 5위와의 게임 차는 6게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6.5게임 차이. 그래서 뭐 실망하실 것도 없고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구는 말이죠. 네. 자, 1차전 NC와의 경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NC와의 1차전 경기에서 3회 초까지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NC와의 1차전 경기 초반 흐름만 놓고 보면
1: 네.
2: 분명히 기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 네.
2: 3회까지는 완벽했는데
1: 네.
2: 나성범의 2회 우중월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어왔고요.
1: 네.
2: 이어 김도영의 4월 장애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단숨에 경기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여전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경기는 가져간다는 그림이 보였던 경기였는데
1: 네.
2: 이날 에이스 선발 내일은 6이닝 8피안타
1: 네.
2: 5실점으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 네.
2: 중반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2: 결국 힘부처였던 7회에서 흐름을 다시 가져올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 네.
2: 2사 이후에 만든

0: 있고 또 KT와의 3차전에서 나와서 던졌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구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스피드, 볼의 스피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짧게 말씀하실 거 들어간다면.
1: 지금 메인 선수는 저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0: 그래요?
1: 보면 초반에는 좋았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메인 선수가 지금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기를 바랄 뿐이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피드 하면 그 묵직한 볼이 없어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제구력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자, 7회가 이날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한 점을 뒤진 상황에서 기아 공격이 시작되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2이닝 그 초반 상황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선두 타자 박재현이 안타로 출루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김우령의 희생버터로 1사 2루를 만들면서 동점으로 갈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잘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김선빈이 물러난 이후에도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2사 1루를 만들었었고요. 여기에서 타석에 나성범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이닝의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졌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NC는 여기서 투수를 바꾸죠. 승부수를 겁니다.
1: 그렇죠. 네. 김지로를 투입하면서 나성범과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고요. 초반에는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투수 쪽으로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었는데, 체인지업이 연속으로 코스 뒤로 빠지면서 순식간에 2사 2, 3루가 됐고요. 특히 두 번째 공에서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면서 사실상 동점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이 장면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아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0: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여기에서 보면 포수 안진열의 빠른 판단이 있었고,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어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윙이 인정되면서 나성범은 삼진 처리가 됐고, 홈으로 들어온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한 장면으로 이닝이 그대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판정 하나가 공격 전개 전체를 바꿔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심판이 스윙으로 판단을 했다면 낫아웃이 성립이 되면서 포수가 1루 송구를 선택해야 하는 흐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이 가능하고요. 타자 주자였던 나성범 선수도 1루에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수 있죠. 즉 단순히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득점 여부와 주자 상황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요. 볼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스윙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흐름이 끊겼다는 점에서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결국 이 장면 하나가 경기 전체를 바꾸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동점으로 갈수 있었던 흐름이 한순간에 끊겼고, 그 여파로 본인까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7회 한 장면이 이날 경기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0: 야구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예요. 경기를 보다 보면은 선수의 판단,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인정을 심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뒤섞여지면 말이죠. 정말 그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1: 야구의 의미가 그런 거죠. 경우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
0: 자, 2차전 경기로 넘어가죠. NC와의 2차전 경기 결과는 기아가 역전승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번 흐름이 바뀐 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요.
1: 네, 맞습니다. 정말 경기는 흐름이 몇 차례 크게 흔들린 경기였죠. 초반에는 NC 쪽으로 완전히 흐름이 기울었었는데, 1회 박건우의 투런 홈런, 그리고 2회 천재환의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기아가 0대3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요. 이효리 선수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면서 초반 흐름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반대로 기아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4회 김호령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

0: 흐름을 만들었고,
1: 네.
0: 5회에는 한진수와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1: 네.
0: 나오면서, 승훈식 간의 3-3 동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0: 특히 이 장면은 하위 타선에서 나온 장타였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0: 이 경기 흐름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데,
1: 네.
0: 6회 수비에서 2루수 데일 타구, 데일의 선수가, 타구 펀단 뉴스가 나오면서, 실점이 이어졌고요.
1: 네.
0: 다시 3-4로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1: 네.
0: 다만,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1: 네.
0: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8회 기아가 다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1: 네.
0: 볼넷과 안타, 타구를 묶어서 만루 기회를 만든 뒤, 한준수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4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0: 펀치아웃이 만들어낸 점수라는 점에서 팀 전체 집중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결국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1: 네.
0: 10회 공격에서 한준수 선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1: 네.
0: 박재현 선수의 적시타 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1: 네.
0: 이후 김호령 선수의 3점 홈런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세기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타이닝의 경기를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1: 네네.
0: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경기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1: 네.
0: 중반의 흐름을 되찾은 뒤에 후반과 연장에서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져온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네. 이 경기에서 최고의 1등 공신 감독님 누구로 평가하십니까? 1등 공신
0: 정영 선수죠.
1: 누구요?
0: 정영 선수.
1: 아 투수?
0: 네.
1: 아니면 저는 타자 중에
0: 아,
1: 저는 박재현 선수라고 봐요.
0: 박재현 선수가 10회, 맞죠.
1: 10회
0: 타자는
1: 예. 네. 그 신인 선수가 맞아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친 것이 그냥 적시타가 돼가지고 역전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김호령의 네 김호령의 3점 홈런, 김두영의 솔로 홈런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한 거죠. 자 네. 이제 정혜영 선수 앞에서 우리 저 감독님 말씀하셨으니까 8회 9회를 네. 책임지면서. 올해 첫 승을 기록했어요.
0: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던 선수였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0: 그랬는데
1: 네.
0: 네. 이날 정영 선수는 2이닝 무실점.
1: 네.
0: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 볼넷 없이 던지면서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1: 네.
0: 결과도 좋았지만 내용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2이닝을 맡으면서 볼넷 없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가져갔고
1: 네.
0: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1: 네.
0: 특히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구간 8, 9회를 책임지면서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1: 네.
0: 이어준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타선이 연장전에서 부담 없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8, 9회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아로 봐서는 아주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날 홈런이 무려 5개 나왔어요. 김우령 선수가 네. 멀티 홈런을 치면서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0: 네, 홈런이 5개 나온 경기였는데
1: 네.
0: 특히 김우령 선수는 6타수 3안타,
1: 네.
0: 4타점,
1: 네.
0: 멀티 홈런을 기록했어요.
1: 네.
0: 첫 번째 홈런은 추격의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해줬고
1: 네.
0: 두 번째 홈런은 3런 홈런인데 135m짜리 홈런이었거든요.
1: 네.
0: 이 홈런은 승부를 결정짓는 세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1: 네.
0: 여기 한준수 선수의 홈런과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은 끌려가던 경기를 단숨에 원점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1: 네.
0: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또 연장전에서는 김도영 선수의 시즌 10호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0: 팀 타선이
1: 네.
0: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고요.
1: 네.
0: 전체적으로 보면
1: 네.
0: 이날은 특정 한 선수보다는 타선 전체가
1: 네.
0: 흐름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서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자, 저 테이블 세터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박재현 선수와 함께 상위 타선들이 힘을 냈단 말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선수도 3안타 경기를 하면서 꾸준히 출루를 해줬고
1: 네.
0: 특히 연장 10회 1자 1루에서 나온 역전 2루타는 이날 경기의 결승타였거든요.
1: 네.
0: 김보령 선수가 폭발력을 보여줬다면
1: 네.
0: 박재현 선수는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김호령 선수의 결정력 그리고 박재현 선수의 연결 능력이 함께 맞물리면서 공격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고요.
1: 네.
0: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날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김도영 선수가 이제 NC와 2차전 경기에서 연장 10회 쐐기 홈런을 쳤는데 리그 최초 올해 올 시즌이죠. 10호 네네, 홈런 그렇습니다. 고지를 올라섰습니다.
0: 이날은 상황과 기록
1: 네.
0: 두 가지 모두 의미가 큽니다.
1: 네.
0: 연장 10회 2사 3볼 1스트라이크 히팅 카운트에서 슬라이드를 정확히 공략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한 방을 만들어냈었고요.
1: 네.
0: 이 홈런으로 10호 홈런 시즌 10호 홈런이죠.
1: 네.
0: 리그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홈런을 도달했었습니다.
1: 네. 자, 이제 김도영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 또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3차전 NC와의 3차전 경기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네. 그 3차전 경기가 보면은
0: 네. 네, 네.
1: 그 기아 타이거즈가 NC와의 3연전 경기에서 2대 7로 패하면서 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여기서 루징이란 말은 3연전 경기에서 이긴 경기보다 패한 경기가 많을 때 루징 시리즈라고 루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팬들이 새로운 용어라서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경기 흐름은 어땠었나요?
0: 네, 이날 경기는
1: 네.
0: 선발과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네.
0: 먼저 선발 올러 선수는 5이닝 89구를 던지면서 5피안타,
1: 네.
0: 2볼넷, 1사사구, 3진 5개, 4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0: 1회 리드오프 홈런으로 선취점을 내준 이후에 중반까지는 안정감을 찾아갔지만 5회 2사 이후 연속 출루와 주자 관리에서 흔들리면서
1: 네.
0: 추가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0: 이후 불편에서는 최지민 선수와 한재중 선수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1: 네.
0: 추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1: 네.
0: 실제로 6회 김도영 선수의 출루 이후에 나성범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2대 4까지 달아붙으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흐름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8회 홍민규 선수가 1이닝 4피안타 3실점을 허용하면서
1: 네.
0: 점수차가 벌어졌고
1: 네.
0: 이 장면에서 추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어요.
1: 네.
0: 여기에 타선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네.
0: 3안타가 6개에 그쳤고 김도영 네. 2안타, 나성범 2안타, 오선우 1안타, 김규성 1안타로 일부 선수들에게만 생산이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날 경기는 선발의 5회 2사 후의 실점,
1: 네.
0: 불펜의 8회 추가 실점,
1: 네.
0: 그리고 타선의 침묵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엎을 것 같으면서도 엎지 못했고 또 역전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역전을 당한 또 좋은 찬스에서는 득점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NC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KT와의 3연전 얘기를 하죠. KT와 1차전, 시즌 4차전 경기가 되는 건데 3대 4로 패했단 말이에요.
0: 네, 이날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 보면
1: 네.
0: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결국 한 끗을 넘지 못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1: 네.
0: 양현종 선수가 4이닝 5피안타 2실점
1: 네.
0: 본래 4개를 기록을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1: 네.
0: 경기 자체도 힘들게 흘러갔었고
1: 네.
0: 하지만 3회 수비에서 한 장면이 있었죠.
1: 네.
0: 외야에서 잘 막아낸 이후에 내야 연결 과정에서 과감한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1: 네.
0: 이 장면이 단순 1점이 아니라
1: 네.
0: 경기의 흐름을 KT 쪽으로 넘겨주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1: 네, 네, 네.
0: 타선은 전체적으로 답답했어요.
1: 네.
0: 상대 선발 고용표의 투구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겼었습니다.
1: 네.
0: 김우경, 김도영, 김선빈 세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1: 네.
0: 기아 타선은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기록하면서 타선 전체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점수는 냈지만 압박을 주는 공격은 나오지 않았다.
1: 네.
0: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기아가 끈질기게 따라붙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6회 김도영 적시타 그리고 8회에는 밀어내기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고
1: 네.
0: 여기까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분위기였는데
1: 네, 네.
0: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1: 네.
0: 8회 말 연타 만루, 타자는 5번 타자 나성범. 많은 기아 팬들이 최소 1점을 내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1: 네.
0: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추가점을 내지 못하고 병살차로 끝나면서
1: 네.
0: 흐름을 완전히 끊겼습니다.
1: 네.
0: 아, 사실 이 한 타석에서 이날 경기의 승부가 갈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어, 1위를 넘긴 KT는 최원준의 블랙과 김현수의 안타로
1: 네.
0: 흐름을 만들어서 보냈었고요.
1: 네.
0: 1자 1루로 해서 장성호의 적시타로 역전하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1: 네.
0: 반면 9회 말 공격에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지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 한번 얘기하죠. KT 2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네. 저 감독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그 KT와 네. 2차전 경기 기아가 6-0으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사실 KT전에서 네. 전패를 하고 오다가 이제 첫 승을 하는 거예요. 6-0으로.
0: 네, 네, 맞습니다.
1: 기분 좋은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말씀하시죠. 경기 네. 흐름.
0: 2차전 경기는 초반과 중반, 후반의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나는 경기였습니다.
1: 네.
0: 먼저 초반인데 기아가 기회는 계속 만들었었어요.
1: 네.
0: 박재현 선수가 출루를 하고
1: 네.
0: 김선배 선수 볼넷으로 연결되면서 득점권 상황은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0: 점수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1: 네.
0: 마운드였습니다. 황동화 선수가 4회 2사까지 퍼펙트에 가까운 투구를 하면서 기아 타선을 완전히 묶어놨었거든요.
1: 네.
0: 경기 흐름 자체를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거죠.
1: 네.
0: 그리고 결국 중반 5회 기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박지현 대일 선수가 연속 안타 이후에
1: 네.
0: 김선민 선수가 우익선상 2루타를 터뜨리면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1: 네.
0: 이게 이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0: 여기서 끝이 아니라 6회 추가점이 이어지는데요.
1: 네.
0: 한승훈 선수의 데뷔 첫 안타가 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1: 네.
0: 이 선수가 군산중 전주고 출신입니다.
1: 네.
0: 그리고 김태훈 선수의 희상 플라이까지 나오면서 점수 차가 4-0으로 벌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5회 결정적으로 박재현 선수의 투런 홈런.
1: 네.
0: 이 한 방으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마운드에서는 황동화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줬고요.
1: 네.
0: 이에 올라온 김태형 선수까지 2이닝을 깔끔하게 책임을 지면서
1: 네.
0: 완벽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날 경기는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중반에 집중력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후반에는 투타 모두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 네. 자, 그런데요. 그 한승현 선수가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0: 네네네.
1: 네. 어쩐지 좀 정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첫 안타가 참 타점하면서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황동화 선수 투수 잘 던졌잖아요. 짧게 얘기하고 3차전 얘기로 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7이닝 무실점 한 얘기 말이죠.
0: 네네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7이닝 4피 안타 8타 3진 무실점 무사적으로 시즌 2승을 기록했고요.
1: 네.
0: 현재 9경기 2승 2홀드 ERA 5.96을 기록 중이고요.
1: 네.
0: 포심 최고 140km의 슬라이더,
1: 네.
0: 포크볼, 커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1: 네.
0: KT 타선을 완전히 제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특히 4회 2사까지 퍼펙트, 5회까지 단 1피 안타로 경기 흐름 자체를 가져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예, 황도환 선수가 살아남으로써 앞으로 기아로 봐서는 투수진들이 부상 선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0: 네네.
1: 자, 3차전 얘기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차전. 3차전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간단하게.
0: 네, KT와 3차전 경기는요,
1: 네.
0: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초반은 분명 기아의 몫이었어요.
1: 네.
0: 김도영이 1회 말 역전 3점 홈런이 터지면서 11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1: 네.
0: 이 한 방으로 경기의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1: 네.
0: 타격성과 장타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었거든요.
1: 네, 네.
0: 하지만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 네.
0: 선발 제임스 레일이 중반 들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5회 초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었습니다.
1: 네.
0: 기아 입장에서 이 5회초는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무너뜨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선두 타자 이후 최원중과 장성우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5이닝 출발부터 흔들렸습니다.
1: 네.
0: 특히 최원준에게 2루 3루 도루를 연달아 허용하면서 마운드의 제임스 네일은 투구 템포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타자를 상대하기보다 주자와의 싸움이 끌려 들어간 전형적인 흐름이 이탈 상황이었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독님. 여기까지 하고 네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패한 거죠, 뭐. 네. 자, 끝으로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안내 좀 하시죠. 한화의 경기가 주중에 있고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한화 9위예요. 그다음에 주말에 8위인 롯데와의 경기, 원정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적어도 3분의 2는 이겨야 되지 않아요?
0: 네, 이번 주 일주는 흐름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주중에는 광주 홈에서 리그 9위 한화와 이글스와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0: 순위상으로는 기아가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지만
1: 네.
0: 하위권 팀들로 부담 없이 맞붙는 특성이 있는 만큼
1: 네.
0: 초반 기사 대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홈경기인 만큼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타선이 초반 득점 지원을 해주는 정서적인 경기 운영이 요구되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주말에는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서 네. 8위 롯데와 롯데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을 갖습니다.
1: 네.
0: 사실 원정은 특유의 분위기와 흐름 싸움이 강한 구장인 만큼
1: 네.
0: 경기 초반 흐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
1: 네.
0: 특히 롯데 역시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라
1: 네.
0: 단순한 순위 이상의 접전 상황이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경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와서 기아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음질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했어요. 약간 그 좀 울림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25분이 넘었어요. 우리 김백천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연대 홍보 담당자이신 조남건 책임 매니저를 연결해서 전북현대 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1: 말씀하세요.
2: 전북현대 홍보를 맡고 있는 조남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제주에 갔다 오시고 이겨서 기분 좋으시겠네.
2: 아, 네. 오랜만에 제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5월 5일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는데 홈 경기 얘기부터 해보죠. 상대가 광주 FC인데 이 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 홈 경기는 이제 22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배정받아서
1: 네.
2: 어린이와 가족 팬분들을 오랜만에 전주성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1: 네.
2: 올해는 가족 모두가 즐기는 축구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띌까요?
2: 가장 큰 포인트는 이날 경기가 어린이날 펼쳐지기 때문에
1: 네.
2: 어린이 중심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2: 첫 번째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1,000원 티켓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2: 이 같은 경우는 ENS석 일반석 그리고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1: 네.
2: 두 번째로 가족 단위로 관람 환경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1: 네.
2: 어린이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디즈니 토이스토리 콘셉트로 포토존과 미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봇 마스코트와 콜라보레이션 한 부분에 있어서 또봇 그 인형탈이 와서 퍼포먼스와 시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네.
2: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는데요.
2: 네, 경기 전에 이제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해서 경기장에 일찍 오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이제 전북현대 요즘 그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축구도 중요하지만 전주성에 놀러 간다라는 느낌도 주어질 것 같아요.
2: 네, 물론 이제 축구가 주된 매개체는 맞고요.
1: 네.
2: 다만 이제 축구 경기 외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제 즐길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진행되는 이제 행사 내용 좀 말씀드리겠는데 시드 바이 패트 행사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시드 바이 펫은 반려동물과 함께 친환경 CSR 프로그램입니다.
1: 네.
2: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환경 보호 활동과 결합된 참여형 이벤트였고요.
1: 네.
2: 임실군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오수애견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오수에서 함께 네. 산책하면서
1: 네.
2: 꽃씨를 뿌리는 본의 산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1: 네.
2: 향후 오수 천변의 아름다운 꽃길로 물들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선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꽃씨를 뿌리는 행사였군요. 그러니까. 네.
2: 네. 그 강아지한테 그 키트를 채워가지고요.
1: 네.
2: 그 안에 들어있는 꽃씨가 걸어다닐 때 조금씩 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해서.
1: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참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행사가.
2: 네, 팬분들이 단순히 이제 참여를 넘어서 그 반려 동물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의 문화 그리고 환경 의식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겠죠?
2: 네, 이 행사를 운영했던 담당자 말에 따르면요.
1: 네네.
2: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CSR 활동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5월 17일 김천 상무전 이후에 진행되는 저서드 하프 행사인데 그리고 잔나비 공연 소식이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그, 기존 축구는 이제 전반, 후반 이렇게 끝나지만,
1: 네.
2: 전북현대는 경기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고자,
1: 네.
2: 서드 하프를 기획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러면.
2: K리그, 네. 최초로 시도이기 때문에
1: 네.
2: 전무경제 팬들과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바로 공연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
2: 네, 맞습니다.
1: 네.
2: 보통은 하프타임에 약 두세 곡 부르는 게 일반적 가수 초청 행사였잖아요.
1: 네네.
2: 네. 이날은 경기 종료 후에
1: 네.
2: 전주성에 그대로 이제 콘서트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1: 네.
2: 잔나비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5월의 밤에 굉장히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럼 무대가 그라운드의 센터 서클 한복판이 되는 건가요?
2: 무대가 사실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네, 잔디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1: 네.
2: 잔나비 그 두 분께서
1: 네.
2: 그라운드를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네. 공연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 시간이 대략 몇 분이에요? 한 시간은 넘겠죠?
2: 더 서드 하프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계획된 건 45분이지만
1: 네.
2: 뭐 가수가 뭐 인사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곡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2: 약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1: 네.
2: 생각이 됩니다.
1: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뿐만 아니라 전북연대가 이제 음악 팬들도 그라운드로 초대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2: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서드 하프를 기획한 의도인데요.
1: 네.
2: 축구 팬분들은 전주성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1: 네.
2: 음악 팬분들은 전주성으로 신규 유입되는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1: 네,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날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다른 경기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2: 네, 5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도로 잔나비가 초청이 되는데요.
1: 네.
2: 향후에도 더 서드 하프는 지속적으로 계획이 될 거고요. 올해는 아마 몇 번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된 건 없지만
1: 네네.
2: 일단 첫 번째 초청으로 잔나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서드 하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이렇게 기대를 해보냐면요. 2008년도 9월에 조용필 콘서트를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2: 네.
1: 그래서 그때 15,000명의 관중이 오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그런 공연을 보셨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넓은 데에서 또 전북연대가 그 오디오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하고 경기 끝나고 한번 관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합니다.
2: 네, 저희가 또 기존 조명이나 음향은 사실 콘서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명하고
1: 네.
2: 그다음에 음향 이런 부분도
1: 네.
2: 그날 경기 안에서 좀 추가적으로
1: 네.
2: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정말 환영합니다. 네네. 자 최근에 스카이박스도 새롭게 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2: 네.
1: 그 무신사 스탠다드 룸이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무신사 스탠다드와 협업을 해서요 브랜드 네. 룸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1: 네네. 그러면은 일반 스카이박스 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기존의 스카이박스와는 다르게요.
1: 네.
2: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브랜드 네. 감성 인테리어, 쾌적한 관람 환경,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1: 네.
2: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무신사 뷰티라고 해서 새로 출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오시면은 경험해 볼 수 있는
1: 네.
2: 그런 코스메틱들 그다음에 퍼퓸류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경기장이 전주성이 이제 그 축구의 역사를 하는 박물관 그런 전시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하고 또 스카이박스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그러는데 점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느껴지는 기분인데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축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1: 네.
2: 경험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2: 또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서 즐길 거리를 많이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 소식 말고 이제 축구 얘기 한번 하죠. 이 꼼빠뇨 안드레이 꼼빠뇨 선수가 있잖아요.
2: 네, 네.
1: 네. 하도 이제 경기장에 나타나지가 않고 뭐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팬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꼼파뇨 선수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 네, 작년 시즌 더블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꼼파뇨 선수가 작년 하반기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은 사실 보실 수가 없으셨었는데요.
1: 네.
2: 꼼파뇨 선수는 하반기에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이제 무릎 복합적인 부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1: 네.
2: 현재 아시다시피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네.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복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2: 네,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네.
2: 회복 경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증이 없다고 하고요.
1: 네.
2: 그리고 개인 재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상을 당한 부위가 좀 반대편 다리와 비해서 밸런스가 좀 아직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볼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밸런스를 위해서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2: 네,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자,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북현대가 단순한 성적을 쫓고 있는 구단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 네네.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단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그 제주 경기에서 말이죠. TV 네네. 중계를 저도 봤는데 관중에 몇 명이 오셨어요? 전라북도 팬들이, 전북 팬들이.
2: 네, 총 유료 관중은 8,700여 명 정도였고요.
1: 네.
2: 그날은 약 제주 원정 경기에 1,400분께서 제주까지 와주셔서 이야. 응원해 주셨습니다.
1: 네네. 아니, 보통 그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그 버스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행기표를 네. 자기들이 자 왕복 비행기표 다 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 네, 이번은 특별히 근로자의 날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었기 때문에
1: 네네네. 네,
2: 저희 또한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1: 네네.
2: 이렇게 1,400여 분께서 오실 거라고 사실 큰 기대를 못했었는데
1: 네.
2: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1: 네.
2: 아마 선수단이 더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팬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선수도 또 2대0으로 이기면서 그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전북현대 모터스의 조남건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방송일은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월은 1년 중에 가장 화창하다는데요. 사실 우리 어른들 지갑은 가장 가물어가는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바로 뒤에 어버이날이 붙어 있어서 가만 생각해보면 참 묘한 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선물 사주느라 정신없다가 문득 뒤돌아보면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신 거죠. 며칠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요. 아이가 제일 비싼 로봇을 고르는데 아버지는 속으로 아 이번 달 생활비 타격이 좀 크겠는데 하면서 아이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보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녹아내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작년에 돌아가신 본인 아버지가 생각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수십 년 전 당신도 가난한 형편의 아들인 자기 손을 잡고 시장통 장난감 가게를 서성였을 그 마음을 생각한 거죠. 아들에게 로봇을 사주는 손은 아버지의 손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가슴은 아들의 가슴이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흐르는데 우리는 늘 앞만 보고 가느라 그 물길에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잊고 살잖아요. 5월은 아마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나라에서 정한 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웃음 뒤에 가려진 부모님의 주름을 한 번쯤은 들여다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5월의 첫 번째 화요일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ELO가 노래한 블루버드였습니다. 오늘 6시 특별한 저녁에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곡이었습니다. 음악과 사연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6시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과 음악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동화책을 아이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예쁜 노래였어요. The Best Day, 테일러 스위프트가 노래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생애 최고의 날은 의외로 거창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차에 태워서 드라이브 시켜주고, 또 같이 과자 먹으면서 웃어주던 그런 평범한 날들. 그러고 보면은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뭐 어디를 꼭 가야 되고, 비싼 선물을 뭘 해줘야 막 고민하잖아요. 엄마들, 아빠들 보면은. 진짜 소중했던 기억은 비싼 장난감도 아니고 대단한 효도가 필요했던 것도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잖아요.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최고의 베스트 데이. 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볼튼이 노래하는 A Love So Beautiful.

The O'Cruise Boys가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는 후렴구에 나오는 그 저음 파트, 베이스 파트라고 그러죠. 리차드 스테판의 그 저음이 아주 매력적이어서요. 한때는 그 따라했던 기억이 나요. 뭐 움파파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제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요.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컨트리 넘버입니다. 디 오크리지 보이스의 엘바이라를 들었습니다. 움베르토 도치가 노래합니다. 글로리아를 들어봅니다.

움베르토 도치가 노래했습니다. 글로리아 우리 귀에 많이 익은 그런 멜로디였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였죠. 더 울프 오브 웰 스트리트 보신 분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에 나왔던 곡인데요. 주인공 일행이 그 호화 요트를 타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침몰하기 직전에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런 판국에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 곡이 흘러나옵니다. 화면에서는 경쾌하게 막 슬로우 모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보는 이에게는 아주 묘한 그 쾌감 같은 거를 느끼게 해주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만이 할수 있는 그 블랙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장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보통은 감독들이 장면을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넣죠. 스콜세지는 안 그래요. 이 양반은 아예 대본을 처음부터 이렇게 쓸 때부터 여기에 이 노래를 틀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정한답니다. 그래서 음악의 그 BPM에 맞춰서 배우들의 움직임을 설계를 합니다. 역시 음악을 장면에 이렇게 녹여내는 니들 드롭의 대가다운 발상이죠. 가장 그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스콜세지 감독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만이 아는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갈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만의 독창적인 감각에 공감을 하죠. 자, 오늘 움베르토 도치가 노래한 글로리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 영화에 나왔던 곡을 들어봤습니다.

0: 블랭크 오션의 아메리칸 웨딩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6년인가요? 블론드라는 명반을 하나 툭 던져놓고는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뭐 중간에 싱글도 몇 개 내고 코첼라 헤드라이너로 서기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타죠. 샤리가 나올 정도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력적인 친구예요. 근데 또 플랭크 오션이니까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원래 진짜 천재들은 영감이 오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거든요.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내놓질 않는 고집. 뭐 그게 또 멋스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텔 캘리포니아의 그 기타 연주는 변함없이 또 항상 들어도 뭐 그대로 이렇게 그 느낌을 그대로 선사하잖아요. 거기에 플랭크 오션의 아주 멋진 보이스가 같이 곁들여지니까요. 아주 멋진 곡이 되었습니다. 플랭크 오션이 노래한 아메리칸 웨딩을 들었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프랑스와 펠드가 노래한 매직 블루바드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매직 블루바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늘 약간 혀를 좀 굴려봤습니다. 매직 블루바드 이렇게 영어식으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랬어요. 매직 블루바드 뭐 이렇게 제가 뭐 정확한 발음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 곡이. 당시에 그 프랑스의 그래미라고 불리는 빅투아르 드라 뮤지크 후보에도 오르고 아주 대단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들으셨던 곡이 셜리 바세이의 Don't Cry Our Lord라는 곡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닐세다카가 노래한 You Mean Everything to Me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청해서 들었던 기억들 갖고 계시죠? 올드 팬분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추억의 가수 닐세다카가 지난 2월 27일에 86세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끔 해외 통신을 통해서 그 부고 소식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어느 시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듯 뭐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인생은 결국 긴 여행의 끝에 각자의 별로 돌아가는 거지만은 별 하나가 유독 그 밝게 깜빡이다가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마음이 좀 공허함보다는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고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슬픈 안부 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그 전설적인 록밴드 트래픽의 기타리스트 데이브 메이슨의 부고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은 4월 19일 79에 그만의 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트래픽 그룹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가수가 스티브 윈우드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스티브 윈우드의 그늘에 가려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데이브 메이슨의 음악적인 견해 차이로 뭐 밴드를 뭐 여러 번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또 다시 재결합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어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죠. 솔로로 활동하면서 화려한 그 세션 활동 중에 남긴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릭 크립톤의 곡이나 뭐 지미 핸드릭스하고도 함께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연주했고 롤링스톤스 그리고 플리트우드 맥 뭐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들이 많죠. 오늘 데이브 메이슨의 As Sad and Deep As You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51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한 7,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롤링스톤스의 곡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데이브 메이슨입니다.

데이브 메이슨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별 노래예요. 데뷔 앨범이었는데 앨범 LP가 아주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대리석 문이라고 해야 하나? 마블링 컬러 LP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LP 음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참여한 곡 중에 한 곡도 들어볼까요? 롤링스톤스와 함께했던 곡 스트리트 파이팅 맨을 들어보죠. 요즘 뭐 미국 격동기를 겪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근데 68년에도 반전 시위로 엄청난 그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이. 제목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거리의 투사라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68년도에는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상징적인 인물인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되기도 하고 또 미국 전역 한 100여 곳 이상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6월에는 또 유력했던 대선 후보였던 케네디 사건이 또 일어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저항의 물결이 생겨났던 6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그 시대적 배경에 에너지를 담았던 곡이 바로 스트리트 파이팅 맨이죠. 여기에 그 메이슨의 쉰나이라는 인도 악기가 들어가요. 마치 거리의 그 사일렌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데이브 메이슨의 독특한 음악적인 시도가 보이는 곡 스트리트 파이팅 맨 롤링스톤스의 곡 오늘 시간에 끝곡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화요일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유 없이 발걸음이 느려지는 날이 있습니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싶은 그런 날 말이에요. 오늘이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일상은 늘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죠.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야 비로소 들리고 보이는 것들, 음악은 그런 순간을 조금 더 오래 머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조금은 천천히 여유롭게 함께 걸어보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끝난 저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것. 이 노래는 그런 감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Time after time, I tell myself that I'm so lucky to be loving you.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참 행운이라고요. The passing years will show you've kept my love so young, so new.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당신은 내 사랑을 늘 처음처럼, 새것처럼 지켜주었다는 것을 라는 가사의 이 곡은 1947년 발표된 재즈 스탠다드로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목소리를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노래죠.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정을 들려주고 있는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섬세하고 쓸쓸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챗 베이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Time after time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챗 베이커의 Time After Time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조용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곡은 재즈의 대명사이자 사치모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루이 암스트롱의 대표곡 중 하나인 블루베리 힐입니다. 1940년대에 처음 발표된 이 곡은 여러 뮤지션들이 리메이크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949년에 발표된 루이 암스트롱의 버전은 특유의 낙천적이고 따뜻한 정서가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곡의 도입부부터 흘러나오는 암스트롱의 정겨운 목소리와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트럼펫 선율은 제목처럼 어느 고즈넉한 언덕 위에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잡한 기교보다는 진심 어린 감정의 전달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한때의 사랑이 지나간 뒤에도 그 기억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을 그린 노래입니다. 사랑이 가장 빛났던 시간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순간과 그 뒤에 남겨둔 여운이 이 곡 안에서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루이 암스트롱의 블루베리 힐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블루베리 힐이었습니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음색이 트럼펫 소리와 어우러져서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부드러운 감성의 두 곡을 함께 준비했어요. 먼저 만나보실 로렌 로즈는 현대적인 감각과 고전적인 재즈의 우아함을 동시에 갖춘 보컬리스트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로 들어볼 I Should Care는 1944년에 만들어진 곡으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우지 못한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노래합니다. 특히 I should care, I should go around weeping. 나는 아파해야 했는데, 눈물 흘려야 하는데, but I should care, and I don't care. 그래야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아요 라는 가사처럼 울어야 마땅하고 잠도 못 이룰 만큼 그리워야 하는데 왜 이리 담담할까라고 자문하는 역설적인 고백의 곡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그래미 수상에 빛나는 프로듀서이자 보컬리스트인 스티브 타이렐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명곡인 I've Got a Crush on You를 연륜 있고 감미로운 스타일로 재해석했는데요. 앞선 곡이 이별 뒤에 복잡한 심경을 담았다면 이어지는 곡은 사랑에 푹 빠진 설렘을 노래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켜 줍니다. 로렌 로즈의 I Should Care 그리고 시빌 타이러리 부리는 I've Got a Crush on You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로렌 로즈의 I Should Care 그리고 스티브 타이럴의 I've Got a Crush on You였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로렌 로즈의 섬세한 고백 뒤에 달콤한 설렘을 전해주는 스티브 타이럴의 목소리가 이어져서 마치 한 편의 짧은 로맨스 영화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선택과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 My Way입니다. 이 곡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후회보다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되짚어보는 내용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온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69년에 발표된 이 곡은 프랑스 곡을 바탕으로 폴 앵카가 영어 가사를 붙여 완성한 작품인데요. 우리에게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대표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I've lived a life that's full. 나의 삶은 충만했었습니다.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난 인생의 긴 여행을 했어요.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삶의 여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라는 가사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온 삶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클래식한 재즈 보컬 스타일로 현대적으로 풀어낸 Seth MacFarlane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Seth MacFarlane의 My Way 함께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Seth MacFarlane의 My Way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받아들이며 그 삶을 끝까지 걸어온 사람의 이야기를 닮은 명곡이죠.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Lake Street Dive Band의 보컬로 잘 알려진 레이첼 프라이스의 솔로 앨범 The Good Hours에 수록된 Stairway to the Stars입니다. 이 곡은 1930년대에 탄생한 고전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왔는데요. 레이첼 프라이스는 그녀 특유의 깊고 풍부한 음색을 통해서 현대적이고도 우아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사를 음미해보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에게 닿고 싶어하는 낭만적인 상상이 가득해요. Let's build a stairway to the stars. 우리 별들로 가는 계단을 만들어요. And climb the stairway to the stars. 그 별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요. We'd love to guide us. 사랑이 우리를 인도할 테니까요. 라는 가사처럼 별을 향해 계단을 쌓고 그 위를 함께 오르자는 고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도 꿈처럼 이루어질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밤공기를 닮은 레이첼 프라이스의 목소리로 Stairway to the Stars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레이첼 프라이스의 Stairway to the Stars 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을 소리로 옮겨놓은 듯한 감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레이첼 프라이스의 절제되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이 차분한 악기 선율과 어우러져서 노래가 끝난 뒤에도 긴 여운이 언덕 위의 별빛처럼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호주 재즈 씬의 실력파 그룹 제이크 메이슨 트리오와 보컬리스트 케이트 세베라노가 호흡을 맞춘 Stop Searching for Love입니다. 2026년 초에 발표된 이 곡은 1960년대 소울 재즈의 따뜻한 감성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스란히 담아냈는데요.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성배를 찾듯 사랑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주변을 둘러보니 내가 찾던 왕자는 바로 곁에 있던 당신이었다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치열했던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안식처에 대한 감사가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제이크 메이슨 트리오의 Stop Searching for Love 들으실게요.

0: stop.
1: 들으신 곡은 Jake Mason Trio의 Stop Searching for Love였습니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긴 여운으로 남는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곡은 영국의 재즈 신동에서 이제는 거장의 반열에 오른 아티스트 제이미 컬럼의 대표작입니다. 2003년 전 세계적인 재즈 붐을 일으켰던 앨범 20-something에 수록된 All at Sea인데요. 재즈와 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감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제목인 All at Sea는 바다 한가운데처럼 고요한 곳에서 홀로 사색에 잠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제이미 컬럼이 실제로 휴가를 떠났을 때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이 곡은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마주한 고요함과 그 속에서 피어오르는 묘한 고립감을 잔잔한 피아노 선율에 담아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청춘의 방황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듯한 선율이 매력적인 제이미 컬럼의 All at Sea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제이미 컬럼의 All at Sea였습니다. 낮게 읊조리는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멜로디 속에 담긴 서로 다른 낭만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곡은 대한민국의 보컬리스트 남예지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입니다. 1970년대 대중가요의 고전을 재즈로 재해석한 이 곡은 원래는 프랑스의 샹송을 번안한 곡으로 배인숙님이 불렀었는데요. 남예지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정 표현이 더해져서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영화 라라랜드에서 두 주인공의 꿈과 사랑을 상징했던 City of Stars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이면에 감춰진 막막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담고 있는 곡이죠. 특히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별들의 도시여, 나를 위해 반짝이나요?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별들의 도시여,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군요. 라는 가사는 수많은 별빛 중 나를 위한 빛이 있을지 묻는 청춘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남예지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과 에마 스톤이 함께 부른 City of Stars 두 곡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남예지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과 에마 스톤의 City of Stars 였습니다. 익숙한 옛 노래가 주는 편안한 위로를 이어서 별이 쏟아지는 도시의 밤거리를 걷는 듯한 여운이 이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곡이 가진 서정적인 분위기가 맞물리며 서늘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현대 재즈 피아노의 서정성을 정립한 거장 빌 에반스의 가장 내밀한 고백과도 같은 곡입니다. 1958년 앨범 Everybody Digs 빌 에반스에 수록된 Peace, Peace인데요. 사실 이 곡은 계획된 녹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다른 곡의 도입부를 연습하던 중 왼손에 반복되는 코드 패턴에 매료된 빌 에반스가 즉흥적으로 그 위에 선율을 쌓아 올리며 단 한 번의 녹음으로 완성한 우연히 만든 걸작이라 합니다. 왼손의 잔잔한 울림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오른손에 선율을 듣고 있으면 제목 그대로 깊은 평화와 고요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곡입니다.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도 연주자의 진솔한 호흡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빌 에반스가 건네는 평온한 선율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빌 에반스의 Peace, Peace 들으실게요.

0: 들으신 곡은 빌 에반스의 Peace, Peace였습니다. 단순함 속에 깃든 깊은 울림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 그야말로 영혼을 정화해주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김수영의 재즈여행과 함께한 이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러도 괜찮은 순간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서두르느라 스쳐 지나갔던 것들 사이에서 잠시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들, 그 순간을 오늘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풍경들은 늘 그 자리에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걸음을 늦추고 싶어지는 날, 저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a!
1: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관련형 물론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조금만 더 배려해주세요. 건강한 영월, 금연으로 함께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영월군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자작나무의 사계절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보연 아트센터에서는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갤러리 뿌띠팔레 영월에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양화가 신혜원의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작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그린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봄의 연두빛과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낙엽과 겨울의 설경 속에서도 끝내 제빛을 놓지 않고 있는 자작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김보연 아트센터와...
2: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3: 아니, 몰라.
2: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3: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2: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3: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4: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0: 심상치 않은 나날들입니다. 지구는 매일매일 뜨거워지는데 어쩌다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도대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환율도 뛰었고 곧 물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들은 차량 5부제를 넘어 2부제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무려 디젤 차를 끌고 출근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주유소를 찾는 일이 걱정되면서도 아마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몸과 이 도시를 위해 자전거 생활화가 필요하다. 걸으면 좋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지금 내 일상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전주의 길 위를 자전거와 함께 살아오는 길벗 PD와 함께 말이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컨셉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자전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과 자전거를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잘 안 될까를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종의 대담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제작하고 계시는 길벗 PD님은 자전거 애호가이고 또 생태도시를 위한 도시활동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탄감자라고 하는 자전거 동호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길을 정말 응원하는데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일상에서 그 실천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게 나의 현실 혹은 또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뼈아프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입니다. 디디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주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1: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젠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도시학이 이제 2년 다가오면서도 네. 아직 제대로 한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비로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0: 기대가 되시는군요.
1: 제가 그 오프닝 하시는 동안 네. 그 화면으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타고 왔던 그 이동 모습을 화면에 그 담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탄감자 챌린지라고 네. 자전거를 가깝게 하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매일 좀 자전거를 타고 보물찾기라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네. 다음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 준비를 위해서 보물을 좀 숨겨두고 오는 이동길이거든요. 복장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전거 탈 때 입는 복장이기도 네. 하고 제가 평소에 요즘 특히 요즘 실제 이러고 출근해서 갈아입고 근무하고 퇴근할 땐 다시 이 복장으로 퇴근하는 복장입니다.
0: 아, 네. 네.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좀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그 연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입함나무 지금 활짝 펴 있고
0: 네, 알고 있습니다.
1: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신 도로가 그 백제도로 사대부고에서 여기 공동체 라디오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입함나무 터널 사이로 제가 왔고 여기가 비교적 그 괜찮은 자전거 길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을 달려왔고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 계절의 변화나 날씨 또는 그 여러 가지 기운을 포함하는 그 내 주변의 환경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딱 밀폐되어 있잖아요. 공기 자체도 차단되어 있고 비가 와도 전혀 그 방해받지 않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거는 그 이를테면 날씨를 비롯해서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 체감이 된다는 거죠.
0: 오늘 질문 진짜 많은데,
1: 네.
0: 아, 네.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네.
0: 지금 전주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혹시 그 지금 아까 전에 저희 그 사전에 얘기했는데
1: 뭐 분담률 같은 네, 얘기를 했죠.
0: 교통수단 네. 분담률에서 네. 전주시 자전거 분담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기도 하는데 교통수상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네.
1: 그 통계청에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그 주된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
0: 네.
1: 이렇게 물어봐서
0: 네네.
1: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응답한 수치고 이게 전주의 경우에 한 1.7% 정도 이게 한 2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진
0: 네.
1: 않습니다.
0: 2% 정도네요.
1: 네.
0: 네.
1: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개는 비슷할 겁니다.
0: 네.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좀 봤는데 뭐 자전거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는 세종시도 뭐 3% 안 되고 약간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1: 네.
0: 그럼 저희가 뭐 자전거 도시 얘기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전주에서. 한 10년 전부터 그 생태 도시 관련해서
1: 크게는 두 번에 걸쳐서
0: 네.
1: 25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었고 이건 전임 김한주 시장 때
0: 네.
1: 첫 번째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10년쯤 전에 김승수 시장에 의해서 한 2018년 정도,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렇게 두 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좀 뭔가 실제로,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1: 네.
0: 뭘 했냐 이런 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1: 네.
0: 실제로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체감하시나요?
1: 노력하거나 투자된 거와 별개로
0: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1: 그게 구현이 됐는가
0: 네.
1: 이 질문이죠.
0: 네.
1: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수송 분담률로도
0: 네.
1: 전혀 변함없고 20년 전에도 오히려 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한 학년에 7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500명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0: 그때는 이제
1: 학생들?
0: 자가용이 네.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이니까.
1: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가 훨씬 더 오히려 더 많았었는데 자전거 도시 자전거 도로 정책을 펼치면서 그 나아졌다고 보진 어렵죠.
0: 네. 알겠어요. 자 네. 그러면은 네, 정책 얘기 이따 또 할 거니까
1: 네.
0: 일상의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1: 네.
0: 일단 저는
1: 네.
0: 제가 진짜 너무 자전거를 타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 이게 피디님도 자주 보고
1: 네.
0: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1: 네.
0: 그게 보면 저의 현실을 보면 이제 직장인들은 어쨌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근데 퇴근 시간은 의외로 규칙적이지 않아요. 6시에 정말 칼퇴를 딱 할 수 있는 직장인이 저는 생각보다
1: 네.
0: 많지 않다고
1: 그렇죠.
0: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뭐 이런저런 야근을 하거나 하고 나면
1: 네.
0: 7시, 8시, 길게 하면 9시,
1: 네.
0: 10시까지도 가는데
1: 네.
0: 그 시간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나? 우리의 도로
1: 네.
0: 상황이라든지
1: 네.
0: 기본적으로 내 체력이라든지 그런
1: 네.
0: 게 실제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도 끌고 왔다가 나중에 갈 때는 도저히 이제 자전거 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도 짐이 되고 뭐 택시를 타게 된다든지 뭐 오히려 그렇게 짐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주에서 그런 다음 질문이랑 좀 엮어서 한 번에 얘기할게요.
1: 그렇죠.
0: 그리고 출근할 때 피디님 네. 출근을 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잖아요.
1: 네.
0: 몇 분 정도 걸리세요?
1: 빠르게는 한 15분, 조금 돌아서 가면 30분 이 정도. 네.
0: 많이 멀진 않은가 봐요. 집에서 회사까지가.
1: 7km, 멀리 가면 한 10km.
0: 그리고 이제
1: 자동차로 갔을 때 한 15분 정도.
0: 비슷하네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주 서늘한 가을이나 모르겠지만
1: 네, 네.
0: 출근하고 나면 또 땀이 나잖아요.
1: 네.
0: 그 회사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또 할 수 있는 설비가 아예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대부분 회사가
1: 그렇죠.
0: 그럴 건데
1: 네,
0: 뭐
1: 네.
0: 사우나를 갈 수도 없고
1: 네.
0: 또 땀을 흘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뭔가
1: 만만치 않은 네, 여러 가지
0: 몸을 움직여서 출퇴근을 한다는 게 좀
1: 네.
0: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거는 직장 문화라든지 전체 도시의 노동 현장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 여기서 뭐제 이상적인 이야기, 제 머릿속의 이야기 또는 남의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0: 네.
1: 저의 실제 제가 하는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시간으로 한 15분, 30분 이 정도 하고
0: 네.
1: 거리로는 한 5에서 10km 사이가 되거든요. 요즘은 5월 초잖아요. 요즘은 그 목표가 땀을 안 나고 가서 좀 세수 정도만 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요. 근데 땀이 나요.
0: 그러겠죠.
1: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애매한 시점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땀이 비 오듯이 나거든요. 계절상.
0: 네.
1: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모드를 바꿉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기왕 땀날 거, 좀더땀 나게끔 한 15km에서 20km 정도, 시간으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이동을 마치고 직장에 가서 샤워를 합니다. 제 직장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0: 좋네요.
1: 제가 지금 실제 상황을 계절과
0: 네.
1: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0: 샤워
1: 거고,
0: 시설이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군요.
1: 제 상황이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0: 네네.
1: 드리는 거고,
0: 네.
1: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동 거리가 긴 거예요. 5km가 넘어서면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통계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정립된 데이터인데, 자전거가 가장 유리한 시간에 대비해서 자전거가 제일 유리한 이동 거리가 2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 아래는 도보와 자전거가 큰 차이 없고, 그 다음에 2km에서 5km 사이는 자전거가 월등하게 앞서고, 5km가 넘어서면 자동차가 유리해지는, 이게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정립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만큼 이제 권장되는 거리는 한 5km 이내라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많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0: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없고 한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건데,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까 어느 정도 타냐고 했는데, 거꾸로 아까 1.7%라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그 숫자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만 정도 돼요. 3만에서 4만. 전주 시민 3만에서 4만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요.
0: 근데 그거는, 이거 이제 뭐좀 다른, 곁다른
1: 네.
0: 얘기인데, 출퇴근을 하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1: 아니,
0: 전체
1: 그러니까,
0: 전주 시민으로 하기보다는,
1: 이동수단이잖아요.
0: 네네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탄다는
1: 막 그렇죠.
0: 말씀이시죠?
1: 그게
0: 아.
1: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0: 네네네.
1: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뒷얘기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시청에 가면 예산 중에 주차장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0: 네.
1: 시청 안에 그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그 인근에 민영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시청 직원들이 차를 대게 하는 용도예요. 이 용도의 예산이 연간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 예산의 명목이 뭐냐면 시청 직원들의 출퇴근 장려 수당이에요.
0: 출퇴근 장려
1: 장려를
0: 수당이라면
1: 위해서,
0: 차를 안 타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1: 아니,
0: 네.
1: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0: 네.
1: 자동차 주차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10억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온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연간 10억
0: 아,
1: 원이나.
0: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촉진하는
1: 그렇죠.
0: 정책이라는
1: 네.
0: 얘기네요.
1: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
0: 맞아요.
1: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동해라.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될 예산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0: 네.
1: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청 안에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비용이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걸 안 하고 이 고쳐야 될 것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자전거 정책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0: 그런데 네. 이거는 그 차량비 지원하는 거 한 달에 네. 최대 비과세 20만 원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네. 하면 네. 이거는 약간 아예 목적이 달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환경 관련된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유류비를 쓰고 차량이란 네. 걸 굴려서 네. 회사에 오는 사람들의 비용을 약간 보전해 주기 위한 대책이니까
1: 그러면 그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0: 그렇네요. 대중교통비 지원도 저, 해줘야 되겠네. 네. 그렇네요.
1: 오히려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장치를 통해서 그 전환시켜야 되죠.
0: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어쨌든 정책이 소득 보전을 하거나 네. 뭐 어쨌든 교통비 지출에 그럼요.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정책을 네. 고민해야 된다.
1: 네.
0: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이거 이제 요새 제가 AI 없이 살 수 없는 네, 네. 사람이 돼서 네. 그 다른 나라라든지 뭐 이런 네.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 이용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대화를 해봤거든요.
1: 네.
0: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주 4일 일하고 오후 5시에 칼퇴하고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로를 잘 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애초에 노동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 그 외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이제 이런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일과에 들어가는 거니까
1: 네.
0: 노동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출근을 하는 시간이 9시 이전이고
1: 네.
0: 퇴근을 6시 이후에 불규칙하게 퇴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자전거라고 하는 노출된 교통수단을 타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게 되게 연관돼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감축과 또 이게 연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뭐 자전거나 이동, 교통 이게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진화나 시스템의 발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일제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0: 네.
1: 4일제를 모색하는 단계일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면.
0: 아, 네덜란드가? 네, 네, 아, 네. 네. 네.
1: 아직 4일제로 전환된 그 경우는 아닐 거고 그 일부 시도를 하거나 실험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0: 저희도 지금 네. 정부에서
1: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주 4.5일제 뭐 해서 뭐 4일제 네, 네. 이렇게 가자고 얘기는 네, 하고 있으니까.
1: 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좀 보태고자 한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갔다 왔고 한 3일 동안 머물러 본 형편에서 네덜란드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조금 그 일교 시간이라고 하죠. 해가 뜨고 지는 시간 네. 이게 좀 우리와 달라서 일찍 시작돼요. 한 6시면 시작이 되더라고 이동이. 그래가지고 6시가 넘으면 인적이 끊기고 그거에는 환경 풍토 자체가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라는 그게 좀 정착이 돼 있어요.
0: 네 맞아요.
1: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좀 얘기를 들 수 있는 게 물론 그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또 그 소득 수준도 높고 그 여러 가지 그 이동에서 아까 말한 샤워 시설을 포함한 또 그 문화적으로도 비를 맞고 가서 이렇게 아까 복장도 얘기하셨지만 비를 네. 맞고 와서 털털 털고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그런 것들이 아, 이 사람 오늘 비 왔는데 이 사람 자전거 타왔네 라고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에서 정착된 결과가 그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갔을 때 한 겨울은 아니고 한 2월 말쯤 됐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갔을 때보다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는데 장갑도 안 끼고
0: 네.
1: 그다음에 스커트 입고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그 날씨에 네. 꽁꽁 동이매고 네, 그리고 네. 웬만하면 자전거 안 타는 시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마침 비도 오고 눈도 했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자체가 놀러 왔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비 이 날씨에도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자전거를 대하는 아예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1: 그냥 마인드가 있고
0: 그냥 걷는 것처럼 아니라 익숙한
1: 그냥 그 네.
0: 우리가
1: 자동으로
0: 아니,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고
1: 그렇죠.
0: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1: 자동으로
0: 자전거가 네. 예를 들면 특별한 교통 수단인 게 아니라 네. 그냥 걷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네. 약간 네. 이런.

0: 할때 헬멧 안 쓰면
1: 그렇죠.
0: 걸리잖아요. 과태료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1: 아, 과태료 매기게 돼 있는데 네. 그 실제 부과하진 않아요. 작동하지 않는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해진 않았죠.
0: 결과겠죠. 결과
1: 다 문제를 풀고 아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무슨 또 그 장치를 고안하게 돼요.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많이 개발이 되게 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복장이 달라진 거.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할 때는 좀 늦어도 또 이렇게 와서 그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허용될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0: 맞아요.
1: 네.
0: 저희 우리나라는
1: 네.
0: 그 출퇴근 그 저희는 사는 지문 찍거든요.
1: 네.
0: 그 출퇴근 기록이 막 자동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막 1분 늦느냐 아니냐 가지고 네. 엄청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칼같이 관리되는 어떤 여러 가지 네. 회사 노동 시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네. 이런 문화 자체가 오히려 또 이런 다양한 선택들을 좀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1: 그쵸.
0: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네. 인간적이지 않아.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네. 전문적인 얘기? 아까 말했던 교통분담률 얘기를 네. 좀 네. 다른 도시까지 좀 확장해서 해봐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네. 전주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2% 정도고 네. 자가용 분담률이 55%.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전 같은 데가 55, 56 정도 되고 오히려 서울이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45% 네. 그리고 자가용이 20%대래요. 제일 네. 낮대요. 네. 전국에서. 네. 아무래도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네.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얘기를 또 해보면 세종시는 전주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5%가 자가용 분담률인데 여기는 애초에 계획도시니까 네. 자전거를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아예 쫙 깔았다는 거죠. 초반부터. 그렇죠. 근데 자전거가 3%대가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인프라 문제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를 깐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잘 되어 놓은 세종시 예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아주 그냥 치명적인 게는 아닐 수 있다.
1: 예.
0: 네, 인프라의 문제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종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직주 근접 얘기가 나왔어요. 직장과 주거가 네. 멀다.
1: 네.
0: 거기 있는 대부분이 공무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세종에 살지 않고 서울로 대전이나, 출퇴근, 네, 대종이, 대전이나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출퇴근해 버리니까,
1: 네.
0: 그러니까 결국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리고
1: 네.
0: 자전거 탈 일이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전주는 그러면 직주 근접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1: 직주 근접 문제도 반드시 존재하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0: 한 시간이 짧은 거죠.
1: 그렇죠.
0: 두 시간이 아마 저는 걷는 시간 포함하면.
1: 그 직주 근접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좀 사정이 다르겠죠. 서울은 워낙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고.
0: 그렇죠. 차가 너무 막히니까.
1: 비용으로도.
0: 제시간에 출퇴근할 수가 없어요.
1: 비용으로도 차를 얻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전주는 웬만한 거리는 따지고 보면 30분이면 버스를 통해서
0: 네.
1: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승용차도 시내 안에서는 뭐 15분에서
0: 맞아요,
1: 30분
0: 맞아요.
1: 이 정도 사이 차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자전거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예요. 지형과
0: 네.
1: 그다음에 그 범위 이것을 따졌을 때 그 얘기를 드린 거고 방금 얘기했듯이
0: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1: 그렇죠.
0: 제일
1: 네.
0: 좋다.
1: 네. 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도로를 깔게 되면 타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라는 식의 접근이 여태까지 있어 온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0: 네.
1: 결코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전거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타던 사람들이 탈 리가 없고
0: 네.
1: 이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이게 맞물려서 한꺼번에 그리고 방향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0: 네.
1: 전환되게끔 설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전주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넓게 보자면 도시계획 그리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될 수 없는 일을 해온 거야. 이 자전거로 전환되는 게 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늘겠지라는 막연한
0: 네.
1: 그 단편적인 접근을 해서
0: 네네.
1: 아니 그 지금 거꾸로 따져보자고 전주 안에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BRT를 공사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0: 네.
1: BRT를 놓는다고 사람들이 자전거 버스를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버스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절대. 왜냐하면 놓고 BRT를 노선을 아무리 그 보충을 한다고 해도 전주란 범위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이 시간적 차이에서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걸로만은 그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부과되고 병행돼야 될 종합적인 그 플랜이 필요한 거고, 이를테면 파리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파리가 자전거 도시로 전환을 하는 가장 그 최근에 그 가장 혁신적인 사례인데, 그 중에 하나가 SUV에 해당하는데, SUV에 시간당 주차 요금을 시간당 3만 원씩 받아요.
0: 주차 요금을요?
1: 네. 그러면 그 6시간이면 얼마?
0: 아, 공공 주차장이요?
1: 네. 6시간이면 어떻게 되냐면 3, 6, 8,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6시간 이상은 주차를 할 수도 없어요. 네. 그 마지노선은 6시간이고 이게 무슨 걸 뜻하는 거냐면 차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0: 네.
1: 굳이 다니고 가지고 다닐 네. 거면 비용을 이만큼 내야 돼. 왜냐하면 실제 그 도로나 그 주차장이라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자전거 파리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서 전주로 치자면 백제대로라고 그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파리 시내 한 복판 리볼리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샌드강 옆에 나란히 따르는 시청이 있고 르브르가 있고 저기 샹젤리제가 있고 이 도로예요. 파리 시민장이잖아요. 여기에 기존에 6개 차로가 있는데 여기에 2개 차로 빼놓고 4개 차로를 자전거한테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는 가지고 다닐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달고 시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파리 시내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통과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파리의 명확한 방향이고 선언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다 담겨 있는 거죠.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주차 정책, 또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 밖에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가게끔 하는 이 방향이 그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하나 하면 조금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전환하지 않는다고.
0: 이를테면 네. 교통수단 도시의 교통수단이 바뀐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네. 개인으로 돌아가면 한 시민의 교통수단이 자가용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바뀐다고 네.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일상의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굉장히
0: 근데
1: 큰 변화.
0: 그런데 아까 네. 얘기하신 그 네. 파리처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 복잡한 도시 안에 공간을 차지하는 데 비용을 부과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주차비 3시간에 뭐 3만 원 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면 어쨌든 되게 푸시해서 네.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네. 계속 만들면서 네. 또 그 외에 그럼 그 대체하는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익을 주는 거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네. 흐름이 좀 생각이 났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로 인해 유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약간 네.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큰 반발에 부딪혔는데 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환경이 나쁘고 뭐 도시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죄책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당한 계속 어떤 그 푸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그거에 아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익이 돼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동시에 병행이
1: 그렇죠.
0: 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럼 저는 사실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처럼 뭐 도로 하나 뭐 잠깐 일부 깔아놓고 네, 네, 네. 자전거 타세요 이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진짜 대중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그럼요.
0: 예, 네, 완전 그냥 네. 무료로 하든지 네.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료를 그냥 네, 네. 직장인들에게 네. 한 달에 몇만 원씩 얼마 주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네. 유인할 수 있는
1: 네.
0: 그러니까 그렇죠. 뭐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니라 자가용 이용 사람들이 오늘 자가용 탈까? 자전거 네. 탈까 걸어갈까 버스 탈까 하다가 이게 더 유익하니까 나한테 유리하니까 네. 이용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식의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1: 그럼요.
0: 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그럼요. 자, 그 파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주차 요금.
0: 네.
1: 그다음에 차로를 전환하는
0: 그 얘기만
1: 거?
0: 들었을 때 약간 숨이 턱 막혔어요.
1: 그렇죠. 그렇게 자 이게 파리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네. 파리 시민들이 환영했을까요?
0: 처음에 진짜 싫어했겠죠.
1: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리가 이 이달고 시장이 그 정점을 찍긴 했지만 오늘날에 파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온 거고 분명한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네. 우리가 이제 차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가야 합니다. 라고 심지어는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출신인데 그 전에 이제 여러 정파가 있잖아요. 저쪽 우파 정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우파 정부의 시장이 시작을 하고 그 뒤로 시장이 세 번인가 바뀌고 네 번째 시장이 이달고 시장이거든요. 정파도 다르고 시장도 달라졌지만 이 방향을 쭉 설계를 해왔어요.
0: 네. 그 단계 단계마다 있는 정치적 어떤 선택도 있었네요. 네.
1: 단계
0: 네.
1: 단계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것이고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도시가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파리의 그 대중교통 파업이 굉장히 잦거든요.
0: 네.
1: 버스가 멈춰버려요.
0: 네, 그렇죠.
1: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
0: 그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그거 욕할 텐데 그렇죠. 파업하는 사람들인데 파리는 지지한다고.
1: 그 지탱해 준다기보다 그냥 우리도 하는데 저 사람들도 할 수 있게
0: 견뎌준다 뭐 이런
1: 그렇게 하잖아요. 그 버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 사람들은 자동차 비율이 원래도 좀 낮았어요. 근데 대중교통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 버스가 멈춰버려.
0: 자전거 타야죠.
1: 그래서 타게 됐어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꽤 주기적으로 큰 규모의 그 대중교통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아 이게 그렇다면 방법은 자전거밖에 없구나라고 눈을 돌리게 된 거야. 시민들 자체가. 전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버스 파업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는 또 이어지는데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0: 네.
1: 코로나를 세계적인 위기, 보건의 위기로 대했잖아요. 파리는 이 상황을 자전거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었어요.
0: 그 전부터 준비를 타기가 어려워지니까
1: 그 전부터 준비를 차근 해왔다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이때 그 스톱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차가 달리지 않는 도로에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 긴급하게 그 코로나 패스트라는 이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0: 네.
1: 명분이 있잖아. 어차피 놀고 있는 도로에 자전거라도 가게 하자. 그게 이제 기존에 그 설계되었던 계획과 연관이 되면서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0: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전주시의 행정은 생각해보면 진짜 도시교통 뭐 자가용 감축하고 자전거 늘리고 약간 생태도시화 하는데 진짜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1: 그냥
0: 드네요.
1: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0: 네, 진짜.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네. 그렇네요.
1: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고 해야 될 것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0: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좀 정리해보면
1: 네.
0: 지금까지 얘기한 게 봐요.
1: 네.
0: 어떤 칼퇴근, 네. 노동시간의 문제,
1: 네.
0: 직주 근접, 직과 네. 직장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문제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포함해서 도시 환경적인 종합정책이나 정치적 선택 같은 그런 직장 내 샤워시설, 무관소, 날씨, 지형 여러 가지
1: 네.
0: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런 걸 꼽으면 엄청 많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갖춰져야지 사실은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같은 게
1: 네.
0: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1: 네.
0: 전주는 이 중에서 뭐 좀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리적인 조건은 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1: 애초 네. 가능성이 크다.
0: 네, 면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
1: 그 의미로서만 존재하지.
0: 네.
1: 네.
0: 나머지는
1: 아무것도 없어요.
0: 10년 안에 될까요? 네. 10년?
1: 지금부터 이제 제 본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지금 파리를 주로 네덜란드 파리를 들어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0: 네.
1: 뭐 거기에 중요한 힌트는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어디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거 참 좋더라. 이렇게
0: 벤치마킹.
1: 단편적으로 이 조각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해볼까? 늘 그런 식이야.
0: 그렇죠.
1: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리에서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 파리 한 폭판을 그렇게 바꾸는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윤석열이라고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거를 차곡차곡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공감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아까 파업이라든가 기후 얘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준비하고 끌어온 거죠. 이걸 바꿔야 하는 거고 도시를 바꿀 결심을 용감하게 제안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래 바꾸자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막 또 어디서 짧은 뭔가를 배워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그거 안 해도 돼. 의미 없어. 돈만 날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통정책 하는데 말 나왔으니까 그 얘기하잖아.
0: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다울마당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0: 10년쯤 전에.
1: 네. 네. 그게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어떤
0: 시민 커뮤 거버넌스를 위한 공론장이었죠.
1: 공론이란 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저도 이제 관여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 그다음에 뭐 경찰관, 교통경찰, 그다음에 또 관련된 뭐 연구자 몇 명 해서 한 20명 모아놔서 거기서 결정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0: 아,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요?
1: 막상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제 공사가 일주일 후에 시작이 돼요. 그 국장급 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0: 네.
1: 라고 해서 없던 일이 돼버려요.
0: 네.
1: 이게 보여요.
0: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1: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0: 아니,
1: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려면 충분하게 아니 부서마다도 다 의견 내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진짜 간다 갑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실컷 여기에서 조용히 밀시해서 뭔가 만들어서 할 것처럼
0: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해봐요. 이제 네. 풍남문 광장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에서 사실 가장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네.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하면 네. 뭐 인구 밀도와 상관없이 그런 데를 만약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옥마을은 이제 뭐 지금 뭐 주말만 통제를 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1: 그것도 그게 허물어졌어요.
0: 예를 들면,
1: 주말 통제도.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를 해서 뭐 일방 통행으로 만들고 하는 정책들을 할 때 상인들이 가장 저는 반대하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네.
0: 자기들도 일단 여러 가지 차를 들락날락 거리기 네. 불편하고 당연히 손님들도 차 불편하면 여기까지 안 걸어와 이런 불신들이 꽉 차있고 도시재생도 네. 마찬가지였고
1: 네.
0: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 줄 건가에 대한 네.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1: 네.
0: 불편 사항 듣고 원칙을 얘기하고
1: 네.
0: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해서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대안을 바로바로 네. 제시해주는 네. 그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네. 단체장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 네. 그러면은.
1: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한옥마을과 풍남문을 네. 연결시켜 얘기하면
0: 네.
1: 애초에 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걸 통제하면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0: 네.
1: 근데 그렇게 해야 이 곳이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려와도 자유롭게 방치해도 될 만큼 안전하고 좋은 공간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런 얘기를 아예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을 하게 하면 주민들이 아, 그 다시 차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과정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0: 그러고 네. 나서 또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제 밀어주고. 결국 또 원상복귀 되네. 점점 불씨는 높아지고.
1: 그러면 또 엉터리만 되는 거야.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 위에 차들이 다니는.
0: 저희 시간 너무 많이 네. 초과됐는데 일단 네. 좀 광고를 한번 하고 네. 다시 그럼 나머지 얘기해볼게요. 네. 오늘 음악은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0: 항상 저희는 이렇게
1: 해봐야
0: 다음번에도 네. 좀 세부 주제로 다뤄보면 좋을 것
1: 그렇죠.
0: 같고
1: 네.
0: 이제 길버님의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 나왔던 이런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데 네. 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또 그런 선택을 실제로 저처럼 아직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결단을 해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1: 뭐 가감 없이 그 제 그대로를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3월 중순부터 네. 11월 중순까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자전거를 주로 타요. 조금 게을러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짧아지긴 하죠. 한 뭐 두 달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0: 네.
1: 근데 이제 그 겨울에는 멈춰서요. 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0: 겨울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1: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0: 네.
1: 아까 그 원래 순서에 좀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네덜란드 갔을 때 아까 그 복장 얘기했잖아요.
0: 네, 네, 네.
1: 우리를 맞았던 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이라는 민간 단체 그 실무자의 복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그 미니스커트에
0: 네.
1: 이렇게 입으시셨더라고.
0: 자전거 대사관.
1: 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 오늘 그 출퇴근 복장이 이거였냐고.
0: 네.
1: 그렇대. 그 위에 외투만 같이.
0: 그렇네요. 트렌치 코트나 딱
1: 입으면. 네.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운 날 굉장히 손도 시려운데 네. 이 사람들 네. 장갑도 네. 안 끼고 타고 다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추운 날 걱정이 없고 이렇게 한데 타고 싶겠어요? 만약에 다른 유혹이 있으면 옆에서 차가 있다든지
0: 네네,
1: 또 다른
0: 있죠.
1: 선택이 있다면 그 약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택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해서 정착이 된 현재인 거지.
0: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습관이잖아요.
0: 습관.
1: 근데 제가 습관으로서 자리 잡기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선 집에 그 한 원래 두 대 있다가 한 대는 지금 처분을 했는데
0: 네.
1: 차가 있는데
0: 네.
1: 내가 차를 놔두고 이 추운 날 이 비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겠어요? 네,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고
0: 그렇죠.
1: 더군다나 좋지도 않아 길이 길이 조금이라도
0: 맞아요.
1: 좋아지면 훨씬 그 지금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다니겠는데 그 전쟁판에서 하고 그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어떠겠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만약에 그 전반적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기 좀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은 거꾸로 된 게 공유 주차장 만들어 놓고 공유 주차장은 안 되고 그 옆에다 옆에다 된다니까.
0: 전 진짜 아니 공용 주차장이 한 네. 50m 걸어가면 있는데 네, 네. 그거를 길에다가 돼요.
1: 안 되는...
0: 저도 그런 거 보고 열받아요. 진짜.
1: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과 현재 법적
0: 전
1: 틀
0: 단속을
1: 내에서도.
0: 진짜 안 한다고
1: 그러니까
0: 생각해요.
1: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이건 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거론한 도시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하면 당연히 우리도 되는 거예요.
0: 정치적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1: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합의를 통한 도시의 변화.
0: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자전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예를 들면 뭐 일회용품을 쓰는 거 너무 네. 쉽고 간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환경에 나쁘다는 거 알아.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어떤 네. 것들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에서 늘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네. 일회용품 써버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문제도 결국에는
1: 방금 예를 들었을 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그 플라스틱 용기나 모든 거기에 그 용기 값을 붙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자판기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하나당 몇 센트씩인가 네, 네, 네, 네. 꽤 큰 돈이
0: 보증금이 돌아오는 네, 네,
1: 돌아오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 독일 사람들이 환경 마인드가 좋아서일까요? 아니
0: 저희도 그거 하다가 약간 네. 다 흐지부지 돼요.
1: 그러니까요. 저항이 생기니까
0: 맞아요.
1: 그런
0: 그런 걸 좀 못 네. 이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결국 이것도 하다 말 거야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시민들한테 생겨요.
1: 바꿀 생각을 했는가 결심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0: 그래요.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할 얘기가 많아지고 저도 제가 뭐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아 더 고민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네. 조그마한 좀 실마리들이 찾아질 수 있겠다는 네, 네, 네.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그 마지막으로 시간 이미 좀 초과했지만
1: 네, 알아서 편집하면 돼요. 네.
0: 아, 오늘 녹화 방송입니다.
1: 네.
0: 전주가 이제 진짜 자전거 도시가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처럼 자가용을 하루도 포기하지 못하는 보통의 일반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세요.
1: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0: 짧게.
1: 같은데 네.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문제 때문에 기자 한 분이 리포팅을 하면서 자전거를 직접 그 기린대로에 놓았던 자전거를 타보고
0: 네.
1: 그 한 멘트가 있어요.
0: 네.
1: 직접 타보니까
0: 네.
1: 차로 차가 다니는 옆에서 타는 게 위험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뭐가 맞냐 위험하겠죠 당연히. 한 번도 자전거를 그 타보진 적이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차가 옆에 다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거꾸로, 그분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인가? 아니에요. 면허를 딴다고 해서 자동차를 몰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0: 아니죠.
1: 거기에는 여러 가지.
0: 노하우가
1: 생기고,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가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탄감자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
0: 네.
1: 이 취지는 뭐냐면,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출퇴근 시내가 인정해지고 막 이럴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그 친해지고
0: 네.
1: 친해져가지고 뭐 한 달 동안의 이벤트처럼 접하는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일상으로 조금이나마 접어든다면
0: 네.
1: 예를 들면 내가 한 번씩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점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를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한 그런 거 하지 말고.
0: 그런데 저 오늘 지금 네.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1: 네.
0: 자전거 얘기만 지금 한 시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사실은
1: 네.
0: 3년 넘게 묵혀두고 있는 자전거가 집에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지금 타이어에 바람이 네. 다 빠지고 네. 먼지가 쌓여서 얘 네. 쟤를 버릴까 말까 맨날 네. 고민하고 네. 있는 자전거가 네. 있는데
1: 네.
0: 쟤를 그냥 한번 좀 닦아서
1: 그럼.
0: 바람은 채워놔봐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1: 제가,
0: 얘기하는 것만으로.
1: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자전거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어떤
0: 네.
1: 자전거 사야 되냐.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혹시 있으면
0: 네.
1: 그거를 타고 타다가 좀 재미가 붙이고 좀 더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선택하는 거다. 절대 자전거부터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기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는 안 타고 말아요.
0: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만 했는데 좀 더 관심이 생겼다.
1: 네.
0: 얘기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그 얘기를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도시, 생태 도시. 그 말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저 도로만 바꿔서 되는 것도 거창한 캠페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리하고 비싸고 빠른 자동차의 핸들을 하루 이틀 내려놓아도 괜찮을 일상의 여유, 거리와 주변 환경을 둘러볼 만한 넉넉한 마음과 공간의 여유, 무엇보다 긴 시선으로 도시를 정말 바꿔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함께해야만 한다는 걸 오늘 대화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덕이와 길버 PD가 함께한 도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5월 5일 104회 어린이날이죠. 국립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우리 꿈나무들 행복한 웃음소리가 듣는 우리 어른이 행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각자의 길에서 건강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0: 학을 본 가시나무새.
1: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지난주 화요일부터 출판사 문학동네의 정사령작 설자은 금성에 오다. 죄송합니다. 설자은 금성에 돌아오다.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만나고 계시죠. 자은은 항해중 아내와 딸과 동행한 상인이 두 여인을 폭행한다고 의심을 하던 중 두 여인이 사라지고 두 여인과 같이 탄 상인이 죽음을 맞는 걸 보게 됩니다. 본선의 부사가 자은에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34쪽부터 들으시겠습니다. 폐는 곧 마전도를 떠났고 자은은 선전과 목인군을 도움을 받아 우이사람 예운의 시신을 살폈다. 우이라면 어디더라? 웅진. 웅진입니다. 자은이 중얼거린 말에 목인군과 선장이 동시에 대답했다. 웅진의 예시라 뭔가 생각날 듯 말 듯한데. 인군이 찌푸리며 덧붙였다. 찌푸리고 있을 때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 묘한 관상이었다. 자은은 죽은 자의 목부터 그 아래로 손길을 옮겼다. 이게 뭐지? 예은의 소매 안쪽에서 뭔가 만져졌다. 막대 끝에 둥근 게 달린 단단한 물체가 꿰매져 봉해져 있었다. 죽인 자가 가져가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는 물건인지 몰라도 뜯어봐야겠소. 선장이 작은 칼을 건넸고 다시 소용을 다할 옷도 아니기에 자은은 대범하게 뜯었다. 손을 넣어 잡았을 때부터 보통 물건은 아니다 싶었는데 꺼내어보니 진주 머리 장식이었다. 둥글고 흠없는 진주는 자은이 살면서 봐온 중 가장 커다란 것이었고 구경하던 여럿이 동시에 숨삼키는 소리를 낼 정도였다. 이런 머리 장식은 왕비의 머리에서나 볼 수 있겠는데. 떨어뜨리기라도 할까 손이 떨렸는데 인군이 손을 내밀기에 넘겨주었다. 백제의 세공이야. 인군이 흘낏 보더니 화가 냈다. 어떻게 바로 와오? 당초 무늬가 구름을 닮은 데다 여기 진주를 물고 있는 죄임수 부분이 정교한 것이 백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요즘은 어디서든 다 잘 만드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신라가 따라오려면 100년은 멀었어. 백제가 망한 나라긴 해도 물건 하나는 최고로 만들었지. 다소 오만한 발언이었지만 누반 박사가 되려고 해왔다니 참작해서 들어야겠다고 자은은 생각했다. 이거 값이 꽤 나가겠는데요. 시장에서 사고 팔 만한 물건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선장이 말했다. 이 정도 거대한 진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건 왕경에서도 한 손에 들지 않을까? 그 정도인가? 인군이 묻자 자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매를 꿰매 숨길 만큼 귀한 물건이었다. 달 같은 진주를 두고 갔다면 살인자의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고 봐도 좋을 듯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리 값나가는 물건은 아닐 것이다. 동행한 일꾼들이 사라진 게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도망갈 곳도 없고 곧바로 의심을 사기 쉬운데 그랬을 것 같지 않았다. 진주 머리 장식 외에 몸에서 다른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속으로 사과하며 옷을 벗겨보자 몸의 앞면에는 시반이 보였고 뒷면에는 그것과 별개로 둥근 멍이 있었다. 뒤에서 올라타 목을 조르며 무릎이나 발로 누른 모양이었다. 땅 위에서라면 옷에 신발자국이 남았을지 모르는데 아쉽게도 해상생활 며칠 만에 흙먼지는 모두 날아가고 누구의 발자국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인곤이 죽은 자의 손가락을 만져보았다. 손가락까지 굳었으니 한밤중에 죽은 것이 틀림없어. 일단 두고 가판 아래로 내려가지. 짐들을 하나하나 뒤지자 머리 장식만큼은 아니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정과 은정도 괴짝으로 나왔다. 이 자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 금성을 통째로 살 생각이었나? 기가 질리는 부유함이었다. 한 번의 항해에 이렇듯 전 재산을 걸다니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여러 배에 나누어 보내기도 불안하긴 했겠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나 보군. 어느새 자은과 인구는 서로 말을 놓고 있었다. 누명을 쓸까 두려워 다른 이들은 물러나 있기만 했는데 인구는 그렇지 않았다. 더 잃을 게 없는 자의 가벼움일지도 모르겠다고 자은은 생각했다. 부유한 상인이 죽고 그 가족은 바다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보안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당은포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듣기로는 길어야 사흘이라던데. 자은은 입술을 깨물었고 인고는 송곳으로 미를 뜯었다. 서로가 그러는 모습을 보았지만 모르는 척했다. 죽은 자를 똑바로 눕히고 간단히 봉에 두었을 때 심각한 얼굴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황마상인, 비단상인, 약재상인이 자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우린 그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은은 무슨 말인가 싶어 약재상인을 바라보았다. 바다를 건너는 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노련한 배가 있고 미친 배가 있고. 아니, 잠깐. 그럼 난 어느 쪽이요? 선장이 끼어들었다. 그쪽은 둘 다에 속하지. 미치기만 한 것보다는 낫군. 선장은 쉽게 물러섰다. 어쨌든 저 정도 물건을 다루는 자를 지금껏 우리 셋 중 누구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몇 대 되지 않는 배가 주로 사신단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데 말입니다. 따로 움직일 때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간 이 일을 해왔다면 당연히 한 번쯤은 마주쳤어야 해요. 게다가 그 사람, 비단 상인이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생각에 잠겨 말했다. 금성의 큰 시장 동시에 대해 말할 때 완전히 틀렸어요. 상인이 금성을 드나들었는데 동시를 모른다?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랑 이야기하다가 들통났지.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는지 곧 입을 꾹 다물고 어울리지 않더군요. 직접 가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이야기로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은은 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로 그랬으리라 고개를 끄덕이고 알려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상인이 아닌가? 문서도 거짓으로 꾸민 걸까? 자은이 다시 예은의 문서를 펼쳤다. 만약 그랬다면 위험한 짓이었을 겁니다. 선장이 말했다. 들켰다가는 목을 베일 텐데요. 특히나 사신당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런 짓을 하면 구렁텅이에 제 발로 달려드는 거죠. 그거야 자은이 장 안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문서를 목숨처럼 품었다. 혹 젖을까, 해질까, 몇 급으로 감싸서 늘 손다는 곳에 두었다. 문서가 기능한다는 것은 곧 나라가 기능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단순히 금성의 발을 딛는 거라면 지어내고 꾸며낸 핑으로 어찌저찌 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 성하는 사고도 좋게 남을 보화를 가지고 그게 목적일 리는 없지 않나. 인근과 자은과 추측을 나누었다. 성 하나를 살 수 있을 보화. 성은 살 수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것을 셀 수 있겠지. 뭐가 있어, 그런 게. 관직. 에이, 신라의 오랜 가문들도 넘쳐나는데. 왕경의 관직은 무리더라도 옛 기반인 웅진 쪽을 노렸다면 가능했을 거요. 특히 이런 시절엔 사람이 늘 모자라고. 이런 시절? 뭐라 해야 하나? 나라의 틀을 새로 짜 다지는 시절? 아, 그런 시절인가? 내 쪽은 전해들은 게 없다 보니. 죽은 자가 사려했던 게 관직이라면 문서는 진짜여야겠군. 인군이 끄덕였다. 바다 위에서는 알 수 없으니 일단은 그렇다 하고 다음을 살핍세. 인군과 자은은 함께 생각의 고리를 짚어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각자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꿈속에서 부르던 노래가 깨어나는 순간에도 입술에 남아 이어질 때가 있다. 어쩌면 그 노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잠이 물러난 걸지도 모르지만 그날 새벽 자은이 깨어날 때가 그랬다. 단번에 눈을 떴고 입술은 가사를 기억하며 달싹이고 있었다. 달 같은 진주를 네 머리에 꽂았다. 내 머리에 꽂았다. 그러자 먼저 일어난 인군이 바로 뒷부분에 받아 불렀다. 삼촌 궁녀의 머리에 보름달이 떴다 졌다 하였네. 자네는 노래 전체를 아는가? 나는 한두 구절밖에 알지 못하네. 백제인에게 그 쓸쓸한 노래에 대해 묻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니었다. 자은은 인곤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치는지 보고 싶었지만 새벽 빛이 어두웠다. 짧은 노래네. 어린아이들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인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었다. 현인이 아직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용왕이 보낸 빛나는 보물, 금구름으로 귀히 받쳐 노래가 뛰어난 이에게 주겠다. 춤이 최고인 이에게 주겠다. 차라리 우리를 슬퍼하며 기릴 이에게 주시지요. 저희가 좋겠네. 어리고 여린이. 달 같은 진주를 내 머리에 꽂았다. 내 머리에 꽂았다. 삼백 궁녀의 머리에 보름달이 떴다 졌다 하였네. 노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듣기 나쁘지는 않았다. 가사로 언제쯤 지어졌을지 추측할 수 있었다. 거의 30년을 살아남은 노래였다. 300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은이 작게 코웃음을 쳤다. 300이든 3000이든 입에 붙은 숫자지. 어쨌든 오늘 발견한 진주가 노래 속의 그 진주일까? 인구는 자은보다 노래 가사에 관대했다. 이어진 물음은 자은의 것이기도 했다. 오이의 예시라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자은의 말에 인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도 기억해냈군. 백제의 마지막 왕을 소정방에게 넘긴 것은 예군. 예식진 형제였지. 그 형제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 솔직히 자은에겐 관심밖이었다. 인곤은 들은 소문에 대한 불명확한 기억을 짚어나갔다. 백제 출신들 사이에선 말들이 떠돌았지. 형제 모두 승승장구해서 당의 조정에서 장군직을 받았나, 뭐 그랬을 텐데. 형인 예군 쪽은 아마 사신으로 외에도 갔을걸. 아직 살아있을까? 죽었을 나이 아닌가? 나이로 가늠하면 예우는 그들의 손아래 형제일까? 자식일까? 조카나 사촌, 그보다 더 먼 친척일 수도 있지. 영달을 노렸던 것만큼은 그 집안 사람답군. 영달을 노렸다. 장은은 질문만 사슬처럼 늘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왜 당에서 벼슬할 생각을 접고 돌아가려 했을까? 가봐야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있을 리 없는데. 요즘 장안 전국도 심상치 않지 않나? 흑치상지도 곧 아슬아슬해질 거라는 소문이 있어. 사만 출신들, 당에 자리 잡았다 해도 기반이 흔들리기 쉽지. 공로의 기억이 희미해지자마자 그런 흐름을 잃고 돌아가려 했다. 미안하게 되었지만 백제 출신들을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네. 자네를 포함하여. 왜? 만약에 보화를 훔칠 셈이었다면 배에 타기 전에 훔쳤을 거야. 아니면 배에서 내린 다음이나. 그거야, 그렇지. 예원을 마음먹고 죽이려고 했어도 육지에서가 훨씬 쉬웠을 테고. 그것도 그렇지. 계획한 게 아니었다면 우연히 같은 배에 탔을 때 얼굴을 알아본 거야. 죽이려던 게 아니라 그저 시비를 걸렸다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 니놈 집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내 가족 누구가 옹진성에서 죽었다. 너만 배가 부르게 잘 살았구나. 한 대 쳐주려다가 일이 과해져 버린 거지. 배에 놀린 칼로 치지 않은 건 그리 설명할 수 있겠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인고는 별로 납득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선원들과 객들 중에 백제 출신은 16명이었다. 그 중에 예시 집안 사람을 알아볼 만큼 나이가 있는 사람은 폭을 넓혀 줄여도 7이었다. 따로따로 뱃집으로 불러 주궁해 보았지만 격하게든 심드렁하게든 믿을 만한 태도로 살인은

0: 그리고는 나라가 계속 바뀌지 않았소. 결국 내 나라는 무치 아니라 바다라 여기며 산다오. 웅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은은 일곱 명에게 더 캐물을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1: 어쩌면 나라나 출신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네.
0: 목인고는 내심 그러길 바란다는 듯 말했다.
1: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주먹다짐이었을 수도 있지. 엎치락 뒤치락 때리다가 목을 콱 졸라버린 거라면.
0: 그랬으면 시끄러웠겠지. 선장이 애초에 술은 얼마 못 실게 했는데. 그런 유의 일이었으면 여자들은 왜 없앴나. 갑판에서 예운을 죽인 다음 여자들을 갑판 아래에서 끌어냈다고. 그 와중에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았고.
1: 자네, 그 딸 쪽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지? 네네, 그렇게 쳐다보더니만.
0: 인군이 자은의 심중을 꿰뚫었다. 자은은 서로 묶여있던 문열을 잊을 수 없었다. 안개 낀 밤에 바다에 던져졌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맞서기는 어려웠다 해도 왜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둘 다 그 시점에 이미 혼절한 상태였단 말인가. 예운처럼 목이 졸려 죽어 있었나.
1: 배를 돌려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되살릴 순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말게.
0: 그렇게 말하는 인군의 뒤로 선장이 지나갔다. 육지에서 걷는 것처럼 편안한 걸음걸이였다. 자은은 선장을 쫓아갔다. 이 배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겠소? 선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자은을 바라보았다. 자은이 얼른 설명했다. 섬에 배를 대었을 때 썼던 뗏목이나 작은 배를 이용한다면 몰래 선단의 다른 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설명을 듣던 선장 입이 떡 벌어졌다.
2: 아이고, 그리 될 리 있겠습니까? 물론 그날 밤 바람은 없다시피 했지만 멈춰있는 배와 해변을 오가는 것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죠. 망망대해에서 움직이는 배 사이를요. 노를 무척 잘 젓는 뱃사람이라면, 건장한 뱃사람이 죽어라 젓는다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 없어진 뗏목도 없지 않습니까? 공자, 영 엉뚱한 방향으로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노를 젓는 게 무리였다면, 밧줄은? 선장, 내가 이 배에 밧줄들을 좀 봐도 되겠소?
0: 자은은 배에 있는 모든 밧줄의 길이를 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종이와 붓을 들고 그날 새벽 잠시라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 다른 배들의 위치를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의 솔자운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 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Yeah. Wild view. No ceiling.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쉴 수 없었던 공무원, 교사 등도 이제 당당하게 휴식을 보장받게 되었는데요.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덕분에 5월 5일까지 꿈같은 황금 연휴를 보낸 분도 계시죠. 하지만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날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경계 바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일부 5인 미만 사업장 경우는 여전히 유급 휴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휴일로 정한 노동절인데 누군가에게는 남들이 쉬는 날 혹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날이기도 한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경계에 서 있는 노동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장님으로 불리지만 정작 자신의 노동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이 되는 기묘한 고용 형태. 일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노동자는 아닌 사람들. 법은 왜 그들을 노동자라고 이름 붙이길 주저하는 것일까요? 모든 노동자의 정당한 휴일이 될 노동자를 꿈꾸며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의 삶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지난 한 달 4월 동안 전북 지역 노동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1: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 현실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난달 장애인 날을 맞았지만 우리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33.8%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취업해도 대부분 저임금과 또 단순 노동에 그쳐 진정한 의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올해로 46회째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우리 지역이 아까 낮다고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그럼 고용률이 몇 퍼센트?
1: 33.8%니까.
0: 33.8%.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다른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1: 다른 부분은 저희들보다 조금 좀 높은 네. 상태에 있고 또 전북도의 그 공공 일자리 역시 2천 자리 정도 네네네. 또 대부분 또 규모가 작고 급여도 월 58만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3명 일자리
1: 장애인에게 그렇죠. 단순 환경 네네네. 정비에 네. 치중되어 있고 네.
0: 33.8%인데 네. 그나마 그 안에 보면은
1: 참여형이나 네. 환경 정비
0: 월 예. 58만 원 수준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1: 그렇죠,
0: 그렇죠. 아이고 참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일단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해마다 장애인을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참 개선이 더디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 장애인들도 그 뭐랄까 각자의 저는 그 빛나는 적성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네.
1: 단순한 그 고용률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로는 좀 부족하고 이분들의 직무를 좀 다양화해서 또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용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뭐라고 돕는 뭐 징검다리 역할
0: 네.
1: 이런 정책 설계가 절실히 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무튼 통계상으로 제주나 충북, 충남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1: 훨씬 낫죠.
0: 예, 훨씬 낫다고 예. 하는 것은 좀 경각심을 가질 일이라고 저는 좀 보이네요.
1: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1: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미래,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전북연구원에 발표한 청년 고용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받는 평균 임금과 또 청년들이 그 희망하는 임금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약 75만 원의 큰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0: 청년들의 월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1: 75만 원 차이니까 네. 그 네네네. 금액 차이가 상당한 격차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0: 기사 보니까 네. 이게 293만 원을 받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1: 293만 원. 네.
0: 근데 이거는 사실 정규직이 이럴 것 같고
1: 그렇죠.
0: 대부분 청년들 비정규직을 네. 이마저도 못 받을 텐데 이거 네. 상당히
1: 격차가 굉장히 네. 큰 네. 그런 인식 차이를
0: 희망하고 네. 네. 그렇군요.
1: 근데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네. 거기는 담겨져 있고 또 청년 절반 이상이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또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 도입을 또 간절히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들이 우리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네. 또 살아가려면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를 넘어서서 또 삶과 또 일 균형을 보장하고 또 미래 성장의 꿈을 꿀 수 있는 질적인 개선이 무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0: 올해 저도 이제 전북 노동통계 보니까 작년에도 청년들이 많이 전북을 떠났더라고요.
1: 그렇죠. 심각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게 이제 이게 근데 이제 고령층의 일자리는 이제 뭐 취업률은 높아지고
1: 높아지지만 질은 굉장히 네. 저하된 상태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질적으로 조금 일자리가 좀 개선돼야 된다는 거는 해마다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일부 이제 정규직 자리를 제외하고는 너무 이제 안 좋은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1: 함께 고민해야 할
0: 네, 과제로 이렇게 뭐 정책 과제로만 내지 않고 실제로 좀
1: 그렇죠 네. 네.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이 네. 나와서 전북이 이제 뭐라고 인구 감소에 네, 심각한 네. 어떤 지역이잖아요.
0: 네.
1: 그래, 특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전해주시죠.
1: 예, 세 번째 소식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네. 연구 네. 결과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기업의 생산을 유미하게 늘리고 또 전반적인 내국인 임금에도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산업에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업인 저도 네. 만났는데 외국인 없으면은 이제 이주 노동자 없으면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쟁으로 유가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절 노동자들
1: 유입이 못하고
0: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막 뭐 고창군에서는 네. 뭐 그 차질 없이 하겠다 네. 신문 기사도 난 거 네. 보니까 이제 시골
1: 절실한 거예요. 네,
0: 너무 이제 네. 이게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게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러나 이제 임금 우리 내국인 고용의 임금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쨌든
1: 공식 통계에 의하면
0: 그렇죠. 예. 예, 단순 이제 그렇죠. 건설업이나 농림업 예. 이제 이런 분야에 이제
1: 그렇죠.
0: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예. 일을 하니까 뭐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비숙련 이게 저 뭐라고 할까 분야의 지역의 어떤 그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약간 좀 이게 네. 경쟁이라고 할까? 네. 아, 그런 부분도 존재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 인력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다. 네. 네. 그다음에 실제로도 절시도 필요하고 네. 저도 그 산책을 하다 보면 외국 노동자들을 많이 네. 보게 되는데 에, 그분들의 그 역할들이 우리 지역에 구석구석에 많은 역할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 네,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네. 또 좀 그 노동에 대한 존중 의식도 높아져야 되는데,
1: 그렇죠.
2: 사실 이제 발생하는 사고들이
1: 너무 안타깝죠.
2: 네, 체불임금도 더 많아지고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이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해서 유입을 이제 제도로서 이제
1: 유입을 외국, 네, 했는데. 책임 있게 이제
2: 맞아요. 네, 책임 있게 그분들도 네. 이제 노동존 이제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2: 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좀 분석이 그 많이 돼서 우리 그렇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각 산업 현장에 어떤 수에 맞는 네. 세밀하고 또 네.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네, 네, 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산업 구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도 네.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그 배려 대안 네.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전북대학교 이제 교수가 함께 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니까
1: 그렇죠.
2: 저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습니다.
1: 예,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인 건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 여건이라든가 또 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러면 뭐 이어지는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번째 소식도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가 맞다 있는데요. 전북 지역 이주민들의 체불 임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2: 아, 네, 반가운 네. 소식이네요.
1: 네. 내국인 임금 체불은 소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민들의 체불 신고 건수는 무려 2배 이상
2: 네.
1: 체불액은 44%나 네, 네. 급증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낯선 땅에서 체류 자격의 불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을 떼고도 정말 눈물만 삼키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 네. 아니 통계상으로도 어쨌든 24년에 비해 25년 체불 임금 진정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1: 네.
2: 이주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이거는
1: 체불액도 44%나.
2: 네, 그러니까요. 매우 심각한 건데 네. 우리 지역도 이런 상담이 저희 센터로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1: 그렇죠.
2: 저도 이제 속상한 경우가 네. 많습니다.
1: 그렇죠.
2: 이제 최근에도 몇 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소식을 보니까 14개 나라의 어떤 네트워크가
1: 네, 공식 출범을 해서
2: 또 이제
1: 고민하는
2: 네, 네. 같이 또 이 네트워크를 함께 네. 구성하기로 했다고 네. 하는 소식인데 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벡, 키르키스탄
1: 네.
2: 뭐 트르키예 네.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 태국까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네. 14개의 커뮤니티가
1: 그러니까요.
2: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1: 그리고 정말. 보면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나라의 많은 네, 분들이 네.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다가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면은
2: 네.
1: 사실은 홍보대사거든요.
2: 아, 그럼요.
1: 네, 그래서
2: 그렇죠.
1: 저는 여기서 네. 있는 동안에
2: 네.
1: 우리의 좀 좋은 모습
2: 네.
1: 또 성숙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이제 네트워크가 출범됐으니까 네. 체불임금도 좀 줄었으면
1: 좋겠어요. 줄여들겠죠.
2: 네, 정말
1: 네.
2: 이제 우리 또
1: 네. 네.
2: 사업하시는 분들이
1: 네.
2: 최소한 임금을
1: 그럼요. 네, 일을 시켰으면 그렇죠. 임금은 줘야 된다.
2: 네, 네.
1: 이것은 상식인데 예,
2: 그래요.
1: 그 숫자가 44%나 급증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소식이고 또 신고된 건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2: 네, 네, 네.
1: 해요. 그래서 이번 이주민 그 체불임금 제로 네트워크
2: 네.
1: 출범이 억울한 이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또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손길이 네. 예,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활동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십시오.
1: 예, 예. 다섯 번째 뉴스는 참으로 아픈 지금 가슴 아프게 했던 소식인데요. 전주 페이퍼 공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박정현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 2년 만에
2: 2년 만에
1: 예, 마침내 예.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 와, 2년 만에 예, 2년 결정이 되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요.
1: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서 그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측정기에 그 초과할 만큼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측은 개인 지병 탓을 하며 진실을 네. 덮으려 했는데요.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 또 차가운 거리에서 또 진실 구명을 외치었던 어떤 유가족의 고통 이런 것이 진짜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네. 그런 상태였습니다.
2: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이제 전주페이퍼 앞에
1: 천막 예, 치고
2: 예. 그 추모 공간도 만들고 예. 유가족분들이 정말
1: 너무 했었죠.
2: 예, 비도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합의하고 이제 산재도 이제 그때 그냥 뭐 산재는 처리 결과를 보는 걸로 했는데 2년의 시간을 또 유가족분들이 또 예. 예, 합의 후에 이렇게 보내서 이제라도 결론이 나서
1: 그렇죠. 예, 너무 예. 다행입니다. 자식을 일찍 보낸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또 행정적인 어떤 네.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네. 너무 길게 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사측의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 네. 또 책임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질 것야 되고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고인의 평안을 또 안식을 빕니다.
2: 네, 저도 네. 같이 빕니다. 네, 다음 소식.
1: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해마다 5월 이렇게 달력을 보면은 속상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2: 아 왜요? 네. 빨간 날이 많아서 다.
1: 62년 만에 이름을 네. 되찾는 노동절이 있습니다.
2: 아, 네, 네. 그렇죠. 오늘 뜻깊은 날이기도 그렇죠. 하죠.
1: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네. 졸음이 쌓여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쌓아온 시간의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노동절이라는 그 말 속에는 뭐랄까 이게 일을 어떤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삶의 존엄으로 바라보는 네. 저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여전히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 아직도 네네네네. 안타까운 또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2: 네, 그러니까요. 이번 매일 노동뉴스 기사던데요. 네. 직장 갑질 119에서 뭐 이 노동절 유급 휴무 보장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 10명 중에 3명이 예. 예, 여전히 노동절이 쉬지 못하고 있던 예, 통계가 예, 있습니다.
2: 35%가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요.
1: 특히 그 특수고용, 네. 프리랜서 노동자, 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네. 그다음 초단시간 노동자, 네. 어떤 법의 보호 밖에 네.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네. 정말 유급휴일이 나무나라 네, 네, 네, 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달력의 빨간 날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그리고 편안한 휴식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네. 오기를 간절히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2: 이 뉴스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노동절 63년 만에 노동절이 됐는데 62년 만에 네. 이제 그 노동절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노동자의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많이 되던데 네. 오늘 전 지역 노동자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1: 예, 아, 그렇습니다.
2: 네. 그래서 네. 이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고 네. 예, 오늘 지난달 소식 또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세계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이어서 관공서, 학교 등은 쓰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더 확대되어서 관공서 등 모두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각지대가 있죠. 노동절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혹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대리운전 노동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로 일하시는 최장윤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최장윤입니다.
2: 네, 대리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뭐 이제 워낙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뭐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20년이 훌쩍 지나셨다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 기억이 나세요? 언제 딱 처음 운전대를 잡은 뭐 그 순간이?
3: 제가 20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네. 2000년도 4월 달부터 대리운전을 했으니까요.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26년째입니다. 26년째.
2: 2000년에 예. 4월에.
3: 네. 네, 처음에 대리운전을 첫 오다를 받아가지고 네. 손님 차를 만나서 90도로 절을 하고 네.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첫 운전을 하면서 엄청 떨기도 하고 네, 네, 했죠. 네. 그래도 하루 이틀 이게 지나다 보니 이제는 아주
2: 베테랑
3: 베테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네.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2: 아, 말씀하시는데 그때로 네. 돌아가서 막 떨리시는 네. 것 같아. 네, 그때 그렇습니다. 생각하니까
3: 예, 그 조금 네. 그 감회가 잘 느껴지고
2: 그러니까요.
3: 예 그렇습니다.
2: 26년 예.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 26년 긴 시간 동안 예. 크게 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많이 네. 네.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옛날보다는 변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옛날에는 그 우리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음주를 거의 그 만취 상태로 많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많았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뭐 어떤 고객을 하루에 세 번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약주들을 좀 과하게 드시고 하셔서 제가 운전하는 도중에 잠이 들어서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난다 할지 아니면 괜한 시비를 붙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애를 먹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음주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고객들이 약주를 드시는 그 횟수도 적으시고 그리고 옛날같이 포금도 안 하셔서 지금은 좀 옛날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고객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니 세 번 만났다는 게 그러면 네. 여기서 여기 이동해서 1차 하고 그렇죠. 막 이런 건가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 옮길 때마다 대리운전을 예, 예. 해가지고 막 예. 고주망태가 되도록.
3: 네.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게 네. 고주망태가 되도록 약주를 드시면서도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찾으시는 분들이 보통 약주를 많이 드시면 급한 마음에 운전대에 가서 앉는 게 기본인데 그 아주 네. 그런 분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2: 그러니까요.
3: 생각합니다. 예.
2: 네. 그런 면은 좋아졌고.
3: 네네.
2: 뭐 또 혹시 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혹은 좀 이건 안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3: 이게 이제 그 대기업이 즉 카카오 그 티데리 뭐 이런 기업들이 대리운전 시장을 장악하면서부터 일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접근성이 좋아서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쉽게 접근해서 많이 생겨나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뭐 그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물론 요즘에 그 삶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쉽게 이 대리운전이나 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역시 젊은 시절에 40대에 시작을 해서 현금을 만지고 자유로운 것 때문에 결국 26년을 해왔듯이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한번 대리운전에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과거에 한 1,500명이었던 전라북도 대리운전 기사가 제가 지금 직계한 바로는 한 5,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4: 그래서 그래요?
3: 예, 그래서 경쟁력이 아주 치열한 뭐 네. 전쟁터 같습니다. 예.
4: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까 카카오나 네. 뭐 그런 대리 T 대기업의 시장 진출 때문에 예, 그 이유를 꼽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네. 대기업 시장 진출인 것이 원인인 그런 어떤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과거에는 대리운전을 하려면 이 숙달된 사람으로부터 많은 지도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할 수 있었지 지금은 앱을 통해서 너무 쉽게 손님의 위치 손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이런 것들이 앱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4: 아 누구나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앱만 깔면 할 수 예, 있도록. 예,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였습니까?
3: 이 옛날에는 오래된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동안을 일지를 매일매일 적어서 어디에서 손님을 모시고 어디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이랄지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외워놓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그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대리운전 하기가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4: 네. 아 그래서 근데

0: 허망 이상 났다. 네. 더군다나 계엄 이후로 그 문화가 바뀌어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돈은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토막 이상 그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1: 지금 그런 실정입니까?
0: 예.
1: 네. 계엄 이후에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술을 난 게 이제 지갑이 안 열린다.
0: 그렇죠. 예. 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1: 지금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0: 예, 예.
1: 식당 가서 한 잔만 먹으려고 해도 이제 정말
0: 많이 힘들죠.
1: 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있었고 그러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0: 네.
1: 뭐 노동 정책이 좋아지고 있다.
0: 네.
1: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0: 네네네.
1: 혹시 뭐 현장에서 그런 것이 네.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까?
0: 네, 그 노동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벌써 이제 대표적으로
1: 네.
0: 어느 정부도 시행하지 못한 세계 노동절, 즉 메이데이를
1: 네.
0: 노동절로 제정한 것부터 이재명 정부의 네. 그 노동 정책은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0: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저희가 그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뉴스들 전반적인 거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아직까지 네. 플랫폼 노동을 하는 이제 우리 대리 노동자들,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미치지 못한다 했는데 5월 1일 노동절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0: 네.
1: 그 이제 대리운전 하시면서 뭐 스스로 노동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소속 업체가 있을 텐데
0: 네.
1: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는 건지 뭐 어떠신가요?
0: 전혀 그런 혜택은 이제 볼 수가 없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현실과는 뭐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제 카카오, 쿠팡, 배민 등 이 플랫폼 업체들이 이 지배하는 노동 현장에는 아주 꿈 같은 얘기입니다.
1: 네.
0: 쉴 수 없이 많은 일을 그 해야만이 원활하게 다음 오더를 배정받고
1: 네.
0: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 휴일 같은 것 아주 꿈도 꾸지 못할 정도
1: 네.
0: 이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논리가 우리는 그냥 뭐 앱만 제공하지
0: 네.
1: 아무것도 그럼 우리는 관여한다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0: 저는 좀 관심이
1: 네.
0: 이런 쪽에 저는 그 뭐 소시적에 그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생활을 했었고
1: 네.
0: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이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이건 이제 중소기업 과거에만 해도 제가 그 현대라는 대기업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 육성 그 업종이 있었어요.
1: 네, 네, 네
0: 제가
1: 네.
0: 알기로는요.
1: 네.
0: 그래서 그 시장에 그 지역 경제에 또는 아주 소규모 업체들 이런 데를 보호하려고 그런 그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못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대리운전 시장까지
1: 네, 네.
0: 이렇게 다 파고들면서부터 지금 대리운전 지방의 업체들은 그 거의 도산할 지금 지경이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시장은 다 대기업 체제로 넘어갔고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대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그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네, 옛날에도 막 대기업이 골목 상권 장악한다,
0: 네네.
1: 빵집까지 뭐
0: 네.
1: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0: 네.
1: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0: 네.
1: 이제 지역 그 대리운전 지역 업체들도 지금 힘든 상황인 건가요?
0: 네, 도산 입장이에요. 거의 도산 입장이에요. 예.
1: 업체가 몇 개나 혹시?
0: 전라북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한 15개 업체들이 있는데,
1: 네네.
0: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환경이고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업체에서는 우리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그 심약한 대리운전 기사들한테 갑질하면서 열심히 속된 말로 그 빨대를 꽂고 이렇게
1: 그래.
0: 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1: 본인들도 이제 생존하기
0: 예,
1: 위해서는
0: 그렇습니다.
1: 이게 뭐 대리뿐만 아니라 퀵도 비슷하겠네요.
0: 똑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 업체가 힘들어지니까 더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 그리고 퀵 서비스 노동자도 이제 힘들어지는데 이제 어쨌든 사용자 성이 분명해지면 법정 공유일 책임도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을 텐데 돈은 돈대로 벌고 책임은 책임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참 현실인 것 같고,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어떤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니까, 저희도 뭐 추정제, 노동자 추정제 뭐 이런 것이 막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느낄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거의 그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이 대리운전업이 결국에는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진출하면서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지금 대기업이 자꾸 침탈당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저는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자율주행 차 시대가 오면은 또 그것도 또
0: 네,
1: 고민이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직종 자체가.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거는 아직 좀먼 미래가인 것 같고, 이제
0: 그래야 되겠습니다.
1: 대리운전까지 일하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저희들이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자체들이 그 소외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란 그들을 위한 그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아직은 뭐 예산 등 중앙정부 지원이 좀 미약해서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수입은 뭐 욕심이고 최소 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최저 생계비 정도는 챙겨가지고 갈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이렇게 그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작년부터 그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나신 11시 이후에 그 이동 노동자의 그
1: 휴게 공간?
0: 간이 휴게
1: 네.
0: 공간으로 전주시에 그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전주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지금 몇 개, 38개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노숙자가 거기에서 자고 있다.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대리운전 기사들이 거기서 너무 떠들어 뭐라고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지만 오직하면 저희들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오직하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진 11시 이후에만 저희들이 그좀쉴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해가지고 했던 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좀그 너그럽게 좀 이해하시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참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아이고, 네. 정말 그래야죠. 혹시 38개 저기 휴게 공간에 안내판 같은 게 있습니까?
0: 아직 그런 것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1: 아, 이곳은 뭐 11시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0: 그런데 그게 좀그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늘 전주시에 뭘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게 사실 그 이번에 버스 정류장 이걸 그 한겨울에 온돌이 설치된 온돌이 전기를 좀 공급해서 한 11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한 5시간만 가동을 해주십사 이랬는데 시가 전기세도 될 재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1: 아이고, 안타깝네. 예. 아니 그래도 머리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안 쓰는 시간에
0: 네, 그렇죠.
1: 이동 노동자들이 새벽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 연계형으로 한 건 너무 머리가
0: 네, 그렇죠.
1: 좋은데
0: 네,
1: 그게
0: 네.
1: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네.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0: 네, 네.
1: 제대로 된 공간이 안 되고 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야, 이거 이거 이번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0: 네.
1: 이건 정말 전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안내판도 붙여서
0: 네.
1: 아니 사실 진짜로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정말 갈 곳 없는
0: 네.
1: 진짜 이동 노동자들 비도 오고 네. 눈도 오고 추울 때 더울 때 그때 진짜 좋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0: 네. 네.
1: 되는데 저희 비정규 센터도
0: 네. 네,
1: 목소리를 같이
0: 네 감사합니다.
1: 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이동 노동자가 많아지니까
0: 네.
1: 퀵 서비스 뭐 대리운전은 좀 덜할 수 있겠는데 산재 사고가 많아지고 있는데
0: 네. 네.
1: 대리운전도 이제 이동 간에는 또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밤에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그 어떤 습니까?
0: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또 자꾸 오늘 어쩌다 보니까 대기업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1: 우리 대기업은 좀 이렇게
0: 네. 네, 비판 받아도 되죠?
1: 네, 됩니다. 네.
0: 그런데
1: 네.
0: 지금 모든 플랫폼 노동자, 즉 저희들이 이제 그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또 그 택배 기사들까지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교통사고 자기가 주행하는 오토바이 또
1: 네네.
0: 손님차 또는 자기가 배달하는 자동차까지 그런 교통사고가 사고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제가 들은 통계로는요. 그리고 또 그 산재사고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1: 네네네네.
0: 실제로 옆에 동료들도 이렇게 보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저희 이제 제가 대리운전했으니까 대리운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카카오 배차 시스템이 알고리즘을 조정을 해서 많이 탄 기사한테 자기네 오더를 많이 해소한 기사한테 우선 배차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니 한 개라도 더 얻으려고 정신없이
1: 네.
0: 운전을 하거나 정신없이 쫓아다니거나
1: 네.
0: 이런 상황들이 되고 제가 이건 비단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들한테도
1: 네.
0: 이런 문제 때문에 요금이 형편없어도 한 개라도 더 치워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 오더를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요금이 형편없어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삐 서둘러 보니까 과속, 신호위반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래서 교통사고 또는 산재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 공정한 배차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문제 제기를 좀 몇 번 했는데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하여튼 끊임없이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일단 알고리즘 자체가
0: 네.
1: 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방식이니까
0: 네.
1: 서로 더
0: 그렇죠.
1: 예, 일을 경쟁적으로 하는
0: 네,
1: 그런
0: 그렇죠.
1: 시스템이군요.
0: 네, 네, 그렇죠. 예.
1: 네, 그러면 앱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0: 네.
1: 알고리즘을 제공하면 사용주죠.
0: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1: 본인들이 그리고 참 그런 문제들이 모든 그 플랫폼 노동에서 대리운전도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좀 놀랐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뭐 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혜택을 보고 좀 계신가요?
0: 일부 이제 그 고용보험을 일부 혜택을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1: 네.
0: 대리운전을 못할 상황이라면
1: 네.
0: 그 고용보험 지급 대상으로 몇 명이 승인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1: 네.
0: 아주 형편없이 적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그 금액들이 너무 적어서
1: 네.
0: 뭐 이걸 받고
1: 네.
0: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전혀
1: 네네.
0: 이걸 받으려면 일을 전혀 하면 안 되는데
1: 네.
0: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그 고용보험으로만
1: 생활을
0: 한시적으로나마
1: 네.
0: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고용보험을 접수하는 사례가 네. 많이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 제도 자체가 어쨌든 뭐 이게 한 건이라도 일을 소득이 잡히면은
0: 네.
1: 또
0: 그렇죠.
1: 수정할
0: 네.
1: 수 없으니까
0: 네. 네.
1: 아예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0: 네.
1: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0: 네. 저는 그 이런 것들이 다 정부가 좀 그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정 부분에 고용보험도 물론 사용자 사업자도 내고 저도 저희들도 내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그 지원을 해서 고용보험 받을 수 있는 돈을
1: 네.
0: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1: 네.
0: 이렇게 정부가 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건 이제 사업주가 되는데
0: 네.
1: 여기 특수고용직은 이제 노동자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이것도 사실 진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0: 네.
1: 다른 데는 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0: 네.
1: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건데 네. 노동자에게 보험료를 내게 네.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때요? 이 현장에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노동 정책이 좀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런 현장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좀 아쉽고
1: 네네.
0: 뭐 이번에 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랄지 뭐 이런 것들 속에 그 이런 것들이 좀 다 맞아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좀 귀를 좀 많이 기울여지고 관심 있게 바라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0: 네네.
1: 법이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0: 네.
1: 뭐 여러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좀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제 법을 만든다는 게
0: 네.
1: 취지인데
0: 네.
1: 뭐 일각에서는 뭐 근로기준법을 다 적용하면 되지 왜 따로 법을 만드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0: 네.
1: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대보험, 산재보험이나
0: 네.
1: 이런 것도 실제로는 좀 제대로 좀 고용보험도 좀 최소 생계도 지금 현재 다른 노동자들하고 차별이 되니까
0: 네.
1: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은 하게 돼 있지만 뭔가 예, 온전히
0: 예.
1: 예, 잘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법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좀 뭔가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
0: 그럼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뉴스로 몇 번 접하고
1: 네네네.
0: 저희 동료들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뭐 얼마나 해주겠어라는
1: 네.
0: 식으로
1: 네.
0: 좀 그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데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법을 제정 전에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는 노동자의 그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프로그램을 좀 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들이 다 제대로 된 의견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좀 제대로 그 이야기해서 좀 풀어내는 이런 역할들이 누가 책임 있게 좀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0: 네.
1: 제정 시기부터
0: 네.
1: 그걸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지금 뭐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랑 6월 달에 특수고용직 타운홀 미팅을 좀
0: 네,
1: 준비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때 또 우리 네. 또 여러 프리랜서 직종들이 예. 참가해서 예. 함께 의견을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고
0: 예. 예.
1: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가 이미 800만 원이 넘어섰다고 해요.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 5월인데 끝으로 시민이나 뭐 시민들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그 플랫폼 노동자를 그냥 노동자로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뭐 사회적 그 논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군가 지시를 받고 규제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업무를 받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함을 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00만 그 플랫폼 노동자도 이제는 엄연한 한 개의 직종으로 자리 잡아간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 노동자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좀 그 우리 플랫폼 노동자를 보는 시각들이 아직은 너희들은 무슨 노동자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과 정부 모두가 우리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목소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26년 동안 대리운전을 해오신 우리 최정윤님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무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우당팡팡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방만에다 걸핏하며 주먹 따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야 형광등을 가로달라 박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나는 행복일터.
3: 얼씨구!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1: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 주신 음악도 함께 듣거나 현재의 이슈나 역사 속의 노동의 한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완주 삼례까지 매일 시내버스 여행을 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청년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버스에서 앉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과 함께 집을 나섭니다. 전주에서 삼례까지 왕복 2시간. 시내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로 위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고 고되다는 걸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창밖 풍경은 참 예쁜데 내일 때쯤 되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엉덩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실 요즘 제 마음속에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이제는 정말 차를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어보려니 겁부터 납니다. 이직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경력도 길지 않아 모아둔 돈도 넉넉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퇴근길 버스에서는 차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늘 고민하며 주머니 사정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직 면허조차 없습니다. 남들은 고속도로를 씽씽 달린다는데 저는 아직 핸들 한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취업하면 면허 따고 차도 사야지 했던 때 패기 넘치던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이래저래 고민만 많아지는 29의 밤입니다. 그래도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자면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이 노래를 듣는 순간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적응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매일 길 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직장인 분들과 이 곡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를 신청합니다. 가사처럼 저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고 싶네요.

네, 전주에서 완주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입니다. 아, 그것도 정말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인데요. 사연 주신 분이. 사실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전주에는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뭐 2만 5천 명 정도가 매일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더군다나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네요. 자동차를 사기 전에 혹시 같은 방향의 카풀을 먼저 찾아보셔서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장시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예, 대중교통의 차 안에서 혹은 자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또이 사연 주신 분도 대중교통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계절을 느끼고 음악을 듣고 책도 읽고 잠도 자고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고 현재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게 될 테지만 그날이 오면 아마 오늘 29 출퇴근 버스 창가에 기대어 보냈던 시간이 그리워질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이 될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한종 동행 라디오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 특별한 5월 달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종 우호 동행협회의 고문 원효붕입니다. 제 옆에는 또 다른 사회자분 계신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종우호 동행협회에서 대외 협력 고장을 맡고 있는 보한비입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12년이 되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협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 장초초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예요. 한국에 온지 15년이 되었네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4월 달에 한종우호 동행협회의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1: 네. 4월에는 전주 글로벌 푸드뱅크의 후원으로 딸기잼, 팽이버섯, 벙둥 등 다양한 식료품을 필요한 후원들에게 지원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습니다.
2: 四月，在泉州全球食品银行的支持下，协会向有需要的会员发放了草莓酱、金针菇、春白菜等多种食品，将温暖传递到社区。
1: 네, 또한 4월 11일에는 한종우호 동행협회를 비롯하여 지역이주민협회, 각국커뮤니티, 전주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차별없는 노동자지원네트워크와 함께 전부지역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무, 법률 상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4월 11일, 한종友好同行协会联合地区移民团体 各国社区、泉州市非正规劳动者支援中心以及吴起市劳动社会网络共同举办了面向全北地区留学生及外籍劳动者的劳动与法律咨询座谈会。
1: 네, 4월 15일에는 한종우호동행협회 봉사자들이 사단법인 푸다를 방문하여